0: 어머, 인형이네요.
1: 우와, 근데 진짜 빠르시다.
2: 그거 아까 경품 선물인데.
0: 오, 그래? 아, 그럼 잘 됐네. 우리 이걸로 G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엄마랑 숲에서 사냥 연습을 좀 해볼까?
3: 오, 사냥 연습 좋다.
1: 그래, 그래. 오, 여기, 여기 삭삭이님. 먼저 독립한 동물 형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 우와.
4: 우와. 삭살가 용기를 내. 나도 바다로 오기까지 힘들고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헤엄도 잘 치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3: 나도 첫 비행 생각나.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점프! 멋지게 날 수 있었어. 지금은 물론 엄청 잘 날지. 삭삭이 너도 용기를 내. 응원할게.
2: 우와, 거북이 형이랑 하늘 다람쥐 형까지 정말 고마워요.
3: 처음엔 다 서툴거든요.
1: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첫 사냥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0: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지?
2: 네, 저 다시 도전해볼게요. 할 수 있다.
3: 오, 우리도
1: 응원할게.
2: 날카로운 팔뚝 준비.
0: 자,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2: 야!
0: 어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지. 쥐한테 들키지 않게 이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이용해서 살금 살금 다시.
2: 네, 엄마.
0: 돌아가.
2: 네.
0: 집중해.
2: 네. 집중해서 살금.
0: 다시.
2: 다시. 살금 살금 살금. 이때다!
0: 다시!
2: 아, 너무 어려워!
0: 뚝! 뚝! 집중, 다시!
2: 살금!
0: 다시! 다시!
2: 이번엔 뚝! 아! 뚝!
0: 다시.
2: 다시.
0: 다시. 다시.

0: 할 수 있다. 에이, 점프! 점프! 점프!
1: 다시 만났군.
2: 피터!

가는 듯 안 가는 듯 소리 없이 다가가. 헛! 또 성공! 이번엔 새도. 야, 성공! 용기를 내니까 안 되는 게 없네. 힘내라고 응원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0: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포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뭐 하고 놀까? 저것 타자.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2: 맞아. 누가 돌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고비 느려졌잖아.
2: 크랑크랑.
1: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4: 정말?
2: 고비 혼자 놀리기 해서 화났나?
4: 그런가 봐.
3: 고비!
1: 있었구나.
4: 고비, 화 많이 났어? 고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2: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4: 그래.
0: 난 괜찮아.
2: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크랑크랑.
4: 그래, 빨리 가자.
2: 포비, 준비됐지?
0: 응.

0: 저 출발합니다.
1: 재밌다.
0: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5: 따라가 보자.
6: 포비!
3: 안 돼!
7: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또 넘어졌네.
5: 통통이네.
1: 이게 무슨 냄새야.
7: 얘들아, 안녕.
5: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지독해.
7: 뭐? 방귀?
3: 저기
7: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5: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7: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5: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6: 좋아!
5: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그래.
5: 빨리 가자.
1: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5: 맛있게 드세요.
6: 우와, 맛있다.
7: 역시 루피오리야.
3: 그럼 나도.
5: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5: 그럼 왜 그래?
1: 햄이 없잖아.
5: 어떻게 된 거야?
1: 호비 것만 깜빡했나 봐.

0: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0: 좋아, 그러자.
3: 난 케이크를 만들게.
4: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5: 나도 좋을게.
6: 다음 날이 됐어요.
0: 포비, 뭐해?
7: 책 읽고 있어.
0: 낚시하러 갈까?
7: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0: 그래. 아, 차차!
7: 왜 그래?
0: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7: 응? 무슨 일?
0: 그런 게 있어.
7: 그럼 나도 도울게.
0: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7: 그럼 알았어.
0: 잘 다녀와.
7: 해리가 좀 이상하네.
0: 그럼 시작해볼까?
6: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7: 해리, 나왔어. 응? 이게 다 뭐야?
1: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4: 근사하지?

0: 날 위해서?
1: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2: 맞아.
1: 화 많이 났었지.
0: 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1: 뭐? 방귀?
0: 맛있다. 저기.
1: 뭐? 뭐야? 또 방귀야?
0: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1: 뭐라고?
0: 다들 도망쳐!
3: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끼워도 돼.
0: 어, 알겠어.
4: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2: 신기하다.

0: 로드 천정훈
1: 알았어.
0: 안돼.
2: 토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시술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차!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4: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5: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6: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7: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8: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9: 그래, 알았어.
8: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8: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3: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8: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9: 그래, 좋아, 아빈!

0: 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6: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3: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0: 아이고 목이야.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
1: 이 아니라
0: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1: 어?
0: 꿀이라? 그래! 기가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2: 차례야! 기가몬 출동!
3: 알았어, 아민!
4: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2: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5: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0: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5: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2: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그...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얘한테 맡겨!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안 돼!
5: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6: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5: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미세먼지가 98% 제거되었습니다.
1: 다혜 누나, 나와봐.
2: 왜?
1: 우리 눈감술 하자.
2: 눈감술?
1: 응, 눈 감고 술래잡기.
3: 누나, 빨리 하자.
2: 둘이서 못하는데.
3: 뽐내 누나랑 서티브 형아도 같이 하자.
4: 이것만 하고.
5: 이것만 보고.
3: 아, 빨리 하자.
2: 다음아, 나중에 하면 안 돼? 어? 내 눈이 왜 이러지?

0: 어? 계속 삐딱하게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1: 응. 이제부터 똑바로 앉아 있을 거야.
2: 올.
1: 하, 힘들어. 근데 나봄, 넌 뭐 하냐?
3: 눈을 쉬게 하는 거야. 안과에 갔는데 눈이 많이 나빠졌대. 근데 왜 나빠진 거지?
1: 몰라?
3: 우린 다 알겠는데.
0: 저번에 우리 집에서 잘 때도 계속 스마트폰만 봤잖아.
3: 그때 딱 뮤직비디오가 오픈됐으니까.
1: 그래도 뽐나는 너무 많이 봐.
3: 서티브 오빠도 똑같아. 잠깐, 다이 너는? 너도 컴퓨터 많이 하는데 아픈 데 없어?
4: 괜찮은데? 우리는 체조하잖아.
1: 무슨...
3: 체조?
5: 준비됐지?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기!
3: 아, 따뜻해.
5: 자, 이번에는 두 팔을 하늘로 뻗었다가 스르르르르 내리기. 하나, 둘,
3: 셋, 넷.
5: 하나,
3: 둘, 셋, 넷.
5: 이번에는 주먹 쥐고 돌려주기.
3: 빙글, 빙글, 빙글, 빙글.
5: 반대로.
3: 빙글, 빙글, 빙글, 빙글.
5: 잘했어.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깍지 끼고 팔다리를 쭉.
3: 시원해.
5: 시원하다. 옆으로도 해보자.
0: 컴퓨터를 하는 사이사이에 체조를 하는 거야. 두 시간에 한 번쯤? 그리고 컴퓨터 할 때도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 허리는 의자에 붙이고 어깨와 가슴은 펴고 모니터와의 거리는 40에서 60cm 정도로 떨어져서 보는 게 좋아.
3: 오, 좋았어. 이 정도 떨어지면 되는 거지? 어깨와 가슴 펴고. 알았어.
1: 그래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면 안 아프다 이거지?
6: 좋았어.

0: 안녕하세요.
1: 잘 있었어?
2: 소티브도 병원 다녀왔다며? 허리 아파서?
0: 아까 체조도 하고 지금 바른 자세를 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모.
2: 봄이 너도 눈 나빠졌다면서?
3: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좀 불편하네.
2: 자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컴퓨터 없이 살기. 컴퓨터를 다 끄자.
4: 2시간이요?
3: 이건 스마트폰이에요.
4: 그것도 컴퓨터야. 서티브 형도 꺼.
0: 응? 왜? 그럼 난 우리 집에 가서.
2: 어허, 어디? 자, 태블릿은 이모한테 맡기고 2시간 후에 찾으러 와. 봄이도.
3: 여기요.
2: 그래. 자, 2시간 동안 잘 놀고 그리고 맛있게 저녁 먹자.

0: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 그리고 술래가 눈을 감고 잡으러 가는 거야. 재밌겠지?
1: 이따가 하자. 술래 잡기 말고 스마트폰을 잡고 싶어. 아, 컴퓨터 없을 때 뭐하고 놀면 좋을지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컴퓨터를 끄면 뭐하고 놀면 좋아요?
2: 2시간 동안 컴퓨터 끄고 있어야 해요.
3: 컴퓨터 없으면 PC방으로 가고.
4: 컴퓨터 없을 때 비트 가지고 놀자.
5: 비트도 컴퓨터거든요.
6: 오늘 다해봉 채널에 초대 손님 있나요?
1: 초대 손님?
6: 화면이 까매요.
7: 컴퓨터 없으니까 다해봉 채널도 못하네.
8: 약속을 어겼으니까 벌칙으로 한 시간 더.
1: 한 시간?
9: 더?
8: 컴퓨터 없이도 재밌게 놀 수 있어.
9: 아, 지금 딱 재밌는 스토리가 생각났는데.
0: 그럼 내 거 빌려줄게. 다 그리고 나면 나랑 눈 감술해야 돼.
9: 알았어.
1: 우린 뭐 하지? 오늘 새로 올라오는 뮤직비디오 지금 봐줘야 하는데.
2: 아, 나 방과후 수업에서 준비하는데 같이 해볼래?
1: 그럼 스마트폰 받아서 음악 틀까?
10: 아줌마, 저희 춤출 건데 음악이 필요해서요. 제 스마트폰.
8: 음악은 비트로 들어. 그건 봐줄게.
2: 명령이다 비트. 신나는 노래 틀어줘.
1: 귀로만 들으니까 신이 안 나.
2: 그럼 일어나서 같이 춤춰. 오 예.
1: 야, 그게 뭔 춤이야?
2: 맞춤.
0: 와, 재밌다.
9: 재밌어?
0: 응, 아까 그린 것보다 더 재밌어.
9: 뭐,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도 괜찮네.
0: 그럼 이제 우리 눈 감술 하자, 응?
9: 그래, 하자.
11: 다혜야, 뽐나야, 우리 눈 감술 하자.
2: 그럴까?
0: 빨리 잡는 비법이 있어. 눈을 조금 떴다가 다시 감는 거야.
2: 그럴 줄 알고 눈 가리개를 갖고 왔지. 여기! 여기야, 여기!
8: 얘들아, 밥 먹자.
2: 엄마, 한 번만 더 하고요. 찾는다.
1: 됐어.
2: 여기. 여기야.

0: 이제 뭐 하지?
1: 아, 진짜 심심하다.
0: 우리 눈감술 하자.
2: 눈감술? 눈감술 재밌게 하는 방법 검색해 볼까?
3: 컴퓨터 없이 2시간.
0: 내가 가르쳐 줄게. 술래는

0: 정말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 뽐나도 하루 2시간은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끄고 신나게 놀려고요.
0: 여러분도 컴퓨터를 끄고 재미있는 걸 찾아보세요.
1: 컴퓨터 끄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0: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1: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0: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0: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1: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2: 어?
1: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아,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우리 앉아. 우리 앉아. 간 앉아. 앉아.
1: 빠릿하게 움직이는 고참 선배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죠.
2: 아니야. 뒤에 줄 서 있는데 좀 냉겨줘라.
1: 예.
2: 옳지. 방보리.
1: 언제나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장수견 어르신들 칸과 뽀리입니다.
2: 아, 둘이하고 같이 먹는 거야?
3: 김칸.
1: 올해로 11살이 된 칸. 헤어스타일에 바로 눈길이 가는데요.
4: 야, 나 좀 봐라. 봐라, 봐라.
1: 나 측면이 더 이뻐.
3: 칸이야.
1: 뽑낼 땐 제대로 뽑내야죠. 나이를 잊고 사는 칸인데요.
3: 나는 잠이 온다. 똘망똘망한 눈이 감긴다.
1: 한편 두 살 동생 9살 뽀리는 살짝 텐션이 좀 다른데요. 이 과...

0: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카니아는 달리 뽀리는 약간의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1: 이리 와! 뛰어봐!
0: 바로 이렇게 난간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1: 해봐! 아니 뭐야! 뛰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들어와!
0: 간격이 약간 애매하죠. 겁을 먹고 계속 주저하는 뽀리. 과연 건널 수 있을지? 옳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네요. 겁많은 뽀리이지만 이렇게 수영도 하고 새로운 훈련도 받으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칸과 뽀리. 항상 응원할게요.
2: 호기심이 왕성해 오늘은. 할머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0: 호기심 많고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 보리. 보리는 올해로 13살이 되었는데요.
3: 학교 나가고 싶은
2: 것도. 창문을 뚫고 나가겠어요.
0: 13살답지 않게 패기가 넘치는 최강동안 보리랍니다. 갑자기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보리. 왜 이렇게 신난 거야?
3: 지 산책 나간 줄 알고. 아닌데.
4: 자, 다들 빨리빨리 산책 준비합시다. 아,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난 준비됐다고.
3: 한번 데리고 나가라.
5: 내가 데리고 갔다 온다. 어디 안 돼?
3: 밥은 안 먹고 나갈 생각만 하고.
0: 결국 보리 소원대로 산책 결정. 발걸음이 신나졌어. 보리 성격이 급해서 얼른 안아달라고 아우성이네요.
3: 우리 커피, 우리 커피.
4: 보리야.
0: 놀이터 산책 중에 중학생 오빠들을 만났는데요.
6: 몇 살 같아 보여?
7: 한 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 어? 기분 좋겠다, 보리야.
6: 몇 살 같아 보여? 오. 많아, 생각보다 많아.
7: 많다,
8: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근데 한 살은 지났을 것 같은데.
7: 거의 두 살밖에 안 되니까.
8: 아니, 두 살까지는 아니고.
7: 두 살까지는 아니고. 세
6: 살? 13살.
8: 13살.
9: 와, 노견인데요?
4: 뭐야, 방금 노견 누구야? 나와.
8: 4살이면 몇 살이지?
7: 예?
8: 한 60? 됐어요?
7: 아니, 70 넘지.
4: 에헤이, 그걸 또 굳이 사람 나이로 한산하고도 그러시나, 오빠들.
0: 그렇게 한동안 중학생 오빠들에게 둘러싸여 이쁨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은 보리.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즘 MZ세대 갬성에도 도전하러 가는 길인데요.
6: 보리야, 인생 네컷 찍고 가자. 나온 김에.
0: 인생 네컷 말고 변생 네컷에 도전한 보리. 보리의 사랑스러운 핑크빛 매력을 가득 담아서 출력하고요.
6: 맞다.
0: 어디 잘 나왔는지 볼까요?
6: 봐봐. 잘 나왔네.
0: 파이팅 넘치게 에너지를 한탕 쏟고 돌아오는 길. 잠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보리 자는 모습 너무 귀여워.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리에겐 보호자들의 특별 케어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데요. 따뜻한 온열찜질에 이어 정성스러운 손길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등 마사지 서비스.
4: 아, 시원하다. 좋아, 좋아. 따뜻하다. 집사 최고.
3: 보리야,
0: 노폐물을 빼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데에는 역시 온탕이 최고죠. 보리도 기분이 좋은지 얌전하네요. 보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종종 보리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는 가족들. 보리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더 오래오래 쌓여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무려 17살. 얼마 전 17번째 생일을 맞은 예삐입니다.
10: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삐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삐 생일 축하해.
11: 이거 빵이야?
12: 너 생일 축하해.
8: 너 잘 먹어.
13: 진짜 잘 먹는다.
0: 17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성한 식욕을 가진 예삐. 특별한 날이니만큼 맛있는 간식을 원없이 해치우는 중인데요. 예삐의 생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 막내 리트리버 콩이와 최고참 토리. 그리고 예삐까지 삼총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반려인들과 삼총사가 다 같이 나오는 우정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삐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17살 장수견 예삐. 쓰담쓰담 배마사지 받는 표정이 영락없는 어르신의 미소인데요. 배마사지가 끝나면 이어지는 효자손 등긁기 타임.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아래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쪽도 이쪽도 목쪽 이쪽. 이랬던 예삐 어르신도 노란 병아리처럼 깨발랄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어리둥절해도 일단 엄마 말은 찰떡같이 듣던 때도 있었고요. 다 알아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그것도 안 되면 귀엽게 반항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귀찮아져서 눈도 안 마주치네요. 최근 예삐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버님이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골프. 근데 골프보단 바로 요 골프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17번의 생일을 맞이하는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간 예삐. 또 다음 생일이 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14: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5: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4: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5: 로보카 플리랑 꼭꼭!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두 번째 이야기.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솔방울. 우리는 보았다. 맑은 날씨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저절로 열리던 솔방울의 모습을.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솔방울의 본능이었다. 알고 보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생존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후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능은 작은 솔방울에도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솔방울이 씨앗을 보호하는 방법.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일

지도 모른다. 솔방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 무늬 마치 곤충에 든 무늬와도 비슷하다. 다시 보니 이 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솔방울 무늬가 빽빽한 아랫면을 관찰해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들.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이다. 선의 개수는 총 13개.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도 선이 그려질까? 그려진다.

모두 8개가 그려졌다. 잠깐 뾰족뾰족한 어린 솔방울은 파인애플과도 비슷하다. 크기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무늬. 솔방울에서도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이 파인애플 아랫면에도 솔방울처럼 선을 그려볼까?

그려진 선의 개수는 솔방울에서처럼 13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려보면 총 8개.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개수는 각각 8개, 13개. 나선의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를 관찰하던 피보나치. 그는 토끼 한 쌍이 계속 번식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한 쌍의 토끼가 자라 새끼를 낳고 그 토끼들이 자라 또 새끼를 낳으면 매달 토끼는 몇 쌍씩 태어나게 될까? 이 숫자들 사이의 법칙은 무엇일까? 각각의 숫자는 앞에 두 수의 합과 같았다. 이 수들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게 된 것.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서 발견한 8과 13 두 개의 숫자도 피보나치 수의 하나였다. 피보나치 수가 발견되는 자연물은 또 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수가 각각 34개, 55개로 피보나치 수를 따른다. 솔방울 비늘이 배열된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이유는 습도가 올라가 솔방울이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크고 작은 솔방울마다 숨겨져 있던 피보나치 수의 비밀. 좁은 공간에 간직한 씨앗을 지키기 위한 솔방울의 지혜였다. 다른 것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될까? 사과 씨가 난 방향을 따라 잘라보면 다섯 조각. 바나나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된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 3등분 되는 바나나. 길가에 핀 꽃잎을 세어봐도 21개 피보나치 수다. 이 밖에도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각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오묘한 법칙은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 만물의 질서가 새겨진 작은 솔방울. 여기 자연에 위대한 과학이 있다.

0: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누나!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빨리.

0: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버려!
0: 누나, 자신 있지?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하여튼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5: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가만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이.
1: 우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어이 큰일.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3: 피차차차차.

0: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1: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0: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2: 으짜!
0: 짜대! 짜대!
3: 뒤로 가세요!
4: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2: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5: 오이공주, 어떠하냐?
2: 삐입, 싫사옵니다.
5: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유,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6: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5: 그, 오래 못 기다리오.
6: 누나 어떡해? 오이임금님 화나셨나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7: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6: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1: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6: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1: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6: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7: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4: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7: 반갑군! 반가워요!
6: 아이셔!
7: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4: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1: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7: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1: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7: 이유는요?
1: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7: 그렇죠.
1: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7: 그렇죠.
1: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당.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저탕 저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0: 아니 되옵니다.
1: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2: 네, 전하. 오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3: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0: 안 돼, 안 된다고!
4: 오이 공주님!
5: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6: 오이 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7: 네? 네.
0: 오이 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7: 오이 기사님! 오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 기사님!
1: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 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8: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0: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5: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4: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9: 나도 몰랐어?
4: 몰랐지.
7: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0: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7: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1: 혹시 오이 공주 너?
7: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0: 저도요, 오이 공주님.
4: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1: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0: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7: 오이 기사님!
8: 부럽다!
2: 안 돼요! 아스코르비나제!
9: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4: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9: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호!
10: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친구가 많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3: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3: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죠?
3: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3: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운 가게. 그러다 큰일 납니다.
3: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4: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0: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1: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0: 네?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0: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3: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4: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0: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토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1: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5: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1: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0: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0: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5: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6: 우, 재미없다.
7: 오, 재미없다, 핑.
5: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1: 간식 시간까지.
5: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 그럼 놀이터로 출발!
6: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0: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6: 아이고야!
0: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놀이터에 모여있네.
8: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8: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5: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6: 싫어, 절대 싫어.
1: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5: 다 같이 약속.

0: 좋다. 너 오늘 각오해.
1: 어디 한번 해볼까?

0: 기다려! 망철 해바라기가... 멈춰! 그만! 관찰 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 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1: 로블리가?
2: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3: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이 로블리 감격도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4: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한 번에 피! 잠깐! 코튼!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4: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핀!
4: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5: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0: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려!
5: 안 돼, 진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5: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0: 간신히 끝냈네.
6: 따따이.
7: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8: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9: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
7: 큰일 났어! 로블리가 벌써 성 근처에 도착했대! 벌써?
3: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7: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문 근처에!
0: 로블리가?
7: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4: 그렇다면... 밀어!
3: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9: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3: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1: 감사합니다.
3: 이게 뭐지요?

모두 각오해요.

0: 윙, 윙, 윙, 윙.
1: 무슨 일이에요?
2: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3: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4: 모기?
3: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2: 저기 로블리, 응? 너무 가려워요.
5: 간질간질 모기자국.
6: 으아, 가려워.
7: 얼럭벌럭 모기자국.
2: 얼굴이,
8: 이게 뭐야?
3: 입에서 나오는

0: 확확 팀 버죠.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1: 있다.
2: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핀핀.
1: 잡았다, 핀. 목이다, 핀.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1: 엄청 작아.
3: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1: 나 보인다, 핀.
2: 우와, 정말?
1: 하나, 둘,
4: 열 마리?
1: 온다, 핀!

0: 두려움을 없애주는 야들놈. 잘했어, 핑핑.
1: 힘들어서 못 뛰겠어. 토니,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 우릴 보호해줄 마법이 필요해. 그렇다면 준이, 토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쭈피쭈피쭈피쭈 반짝반짝 비눗방울.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릴 지켜줄 거야.
2: 일단 약부터 바르자.
3: 이제 괜찮은 거겠지.
1: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0: 어때요? 괜찮나요?
1: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2: 로블리!
4: 로블리에겐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2: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4: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어?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모기들아, 이리 오.
3: 지금이야.
0: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3: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리! 베리! 모기 잡힌!
4: 봉이야!
3: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5: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6: 뭐 좀 찾아냈어?
3: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5: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3: 어떻게 해야 해?
7: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5: 알파가 당했다, 삐!
8: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6: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응?
5: 오호, 기발한데? 지랄나라, 나다핀!
6: 토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8: 알았어!
5: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3: 어떻게?
8: 우선, 보건실로 가!
5: 보건실이 잡힌!
8: 소독용 알콜, 알콜. 찾았다! 얘들아, 이제!
9: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8: 얘들아!

0: 기피제를 만들어.
1: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0: 축하 축하해. 헤이 축하 축하해. 헤이 축하 축하해.
1: 심마 조용. 어? 그래 너희가 있었지.
2: 화를 안 내? 무슨 일이래?
0: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1: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하지 않았답니다. 로블리.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0: Frank Dipper Wizards!
1: 차라!
2: 와! 기차네?
1: Yeah! This is a train!
3: Wow! I love train!
2: 아, 그런데 에너지 있잖아. 우리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4: 맞다, 맞다. 오늘도 신나게!
1: 맞다. 기다려줘. Wait for me.
0: Okay,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0: Okay, Joy, Melody, 어? let's go play with the train.
1: 아, 근데 나는 진짜 기차 타고 싶은데.
2: 아, 나도. I wanna ride a real train. 어.
3: 근데 뭐 진짜 기차 타는 게 힘드니까 기차 놀이나 하자.
1: 오, 좋아.
0: Oh yeah, 기차 놀이 하자.
4: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와!
5: 어, 기차 놀이는 다음에 해야겠네.
3: 그래. 얼른 갔다 와서 하자.
1: 오케이.
5: 알았다. 어, 근데 오늘은 내가 던져도 될까?
1: 그래.
3: 오케이.
5: 예.
6: 오케이. Throw the dice.
0: Ready?
1: Okay.
0: Okay, one, two, three.

0: S meets T.
1: 와우!
2: 어? 여긴 기찻길인데?
0: ST 블럭이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2: 아, 안 되겠다. 소리를 봐야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맞아, 기차역이야.
0: Station. Station.
1: Oh, yay!
2: 얘들아, 기차 타러 가자.
3: Yay! Let's go to the station.
0: 빨리 길을 건너자.
2: 잠깐. 지금은 길을 건너면 안 돼.
3: You're right. We have to stop.
2: Stop. Stop.
1: 와우!
2: 이제 건너가자. 기차 타는 데가 어딜까?
3: Oh, over there.
4: 잠깐 표 좀 볼까요?
2: 여기요.
4: 마법 기차 도장이 안 찍혀 있네. 저기 가서 도장 찍고 오세요.
3: 도장? 아하! 스탬프! 스탬프! 스탬프!
1: 와우!
3: It's a magic stamp!
2: It's super duper cool! Catch me if you can.
0: 얘들아, 빨리 따라가 보자.
2: 어? 계단인 것 같은데?
3: 계단? Stairs!
2: Stairs! Stairs!
3: Let's hurry up!
5: Super duper, super duper, go inside!
2: 없잖아.
0: 이상하다. 사람들이 분명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3: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1: 오케이.
6: 아이고, 저 승차장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막 들어가네.
7: 아유, 뭐 마법 기차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8: 그럼요, 맞아요.
6: 아,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 마법책을 잘 봐야죠. 거기서 어떻게 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다 나와 있는데 좀 보란 말이야.
8: 그건 그렇네요.
6: 아이고, 기차를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7: 소에너지, 자꾸 애들 거 갖고 오고 그러지 말랬죠.
6: 아니, 제 취향이랑 저 에너지 취향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참 희한하다. 추추, 추추.
7: 못 살아 진짜. 어이구, 안 되겠어. 이 추추.
6: 어라? 레이디 조이, 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놀고 있었는데.
8: 참, 잘하셨어요.
6: 아, 뭐가 잘하긴 잘하지.
7: 감히, 뭐네요.
6: 어디지? 어디지, 어디지?
8: 그러게.
6: Where is it? 도저히 못 찾겠어.
8: 맞아. 결국 마법기차도 못 타고 슈퍼주퍼 월드로 돌아왔어.
0: 그러니까 마법기차 진짜 타고 싶었는데.
6: Me too.
2: 얘들아, 우리 이따가 마법기차 타는 법 공부해보자.
0: 그래, 그래. 완전 좋다. 공부해서 다음에 타면 되지.
2: 맞아?
3: 그래, 좋아, 좋아.
2: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보자.
0: 맞아, 맞아. 친구들, S와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이제 알지?
3: 어? Okay, boys and girls, listen carefully.
2: Station. Station.
3: Stop. Stop.
0: Stamp. Stamp.
2: Stairs. Stairs.
9: Good job.
0: 이제 끝이 아니지.
3: 맞아.
9: We have to sing our song.
3: Yeah. Let's sing together, everyone.
7: Yeah,
3: come on.
0: 기특도 하지. 이렇게 마법책으로 공부할 생각도 하고요.
7: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 우리 애들 너무 스마트한데요.
4: 아니, 지금까지 마법 기차 타는 법도 몰랐는데 뭐가 똑똑합니까?
0: 어허. 스스로 찾아냈으면 그게 똑똑한 거죠.
7: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왔죠?
9: That's right.
4: 아, 맞다, 맞다.
0: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1: Magic Picture.
0: Let's start. There is a train station.
3: We stop at the stop sign.
0: We get a stamp on the ticket.
3: We go down the stairs.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

0: 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energy.
1: We are the
0: super duper wizards.
1: 그럼 오늘도 신나게 ABC 싸움 부를까? 좋아. 준비됐나요?
0: 네. 친구들도 준비됐지? Are you ready?
2: Yeah.
1: 와. Wow. 그럼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2: Good.

0: Joy! Oh, oh. Why are you yawning?
1: 아,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마법책을 읽었거든.
0: 마법책?
1: 어, 아, 기억 안 나? 우리 지난번에 방법을 몰라서 마법 기차 못 탔잖아. 오.
0: Oh, that's right, Joy. Super duper cool.
2: 아니 그럼 잠깐만.
1: 어?
2: 알아냈어?
1: 당연하지.
2: 와! 그럼 이제 마법 기차 탈 수 있겠네.
0: 예, 예, 예. 지금 타자.
2: 어? 지금?
0: 어, 지금 당장 타자고. I like trains. Let's go on the train.
3: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2: Yay! It's the alphabet dice.
1: 맞아. 그럼 에너지 지금은 기차 못 타겠다.
0: 그러게. But I like throwing the dice.
2: 그럼 오늘도 에너지가 던질래?
0: 진짜?
1: Yeah.

0: 알파벳이 나올까?
1: 오! 우와! 우와! 오, 예! 오, 예! 에너지답다! 오! 오!
0: Catch me if you can.

0: T meets R.
1: It's that station again.
2: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3: 빨리
2: 따라가 보자.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3: Catch me if you can.
4: 기둥으로 들어갔어.
5: 아하, 기차 타러 갔나 봐. 자, 좋았어. 잘 봐봐. 먼저 주문을 외우고 기다려야 돼. 수두두부 수두두부.
2: 자, 지금이야. Go inside.
1: 와우! 기차다. 기차.
0: Train. Train.
1: Hurry, let's get on the train.
6: Ah, 마법 기차 탑승을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마법 기차에 탑승하려면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5: 보물찾기 미션?
3: Catch us if you can.
5: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동그라미 방과 세모 방으로 들어갔어.
1: Let's see. Circle, triangle, square. 아하, triangle.
0: Triangle. Triangle.
4: 트라이앵글을 맞췄으니까 이 방이 미션 방일 것 같은데? 들어가자!
5: 잠깐! 그런데 블록이 circle? 동그라미 방에도 들어갔잖아.
1: Then I choose the circle!
2: 함정이었나봐.
4: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고?
1: Trap? Trap. Trap.
4: 휴. I told you, it's the triangle.
5: 아이, 미안. 그런데 저기도 trap이면 어떡하지?
1: Don't worry, I'm here. Who am I? I'm energy!
2: Wow, 여기가 맞았어. 보물들이 잔뜩 있어.
1: 보물이다!
3: Treasure.
2: Hooray!
3: Oh, this is super exciting!
1: Oh? And this is a triangle!
5: 맞다! 이 악기도 triangle!
1: Wow! It's a golden triangle!

0: 내가 가져가야지.
1: 아니 에너지는 황금 트라이앵글을 왜 가져갔다고 해서 사고를 쳐?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미션에 성공하고 마법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1: 아이고 누구 닮아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3: 어머머 누구 닮긴요. 욕심 많은 소 에너지를 쏙 닮았는데.
1: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2: 아우 욕심이 없다고요? 맨날 과자 숨겨놓고 혼자 먹고 그러면서?
3: 맞아.
1: 아, 그거 말이야.
3: 자 조용 조용. 오네요. 오네요.
1: 내가 그 트라이앵글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가 봐.
3: 괜찮아. That's okay.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2: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단어들도 다 찾았어.
3: 맞아.
1: Oh, you're right.
2: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 한번 확인해볼까?
3: 친구들, T와 R. 입만 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지?
1: Okay, okay, boys and girls, listen one more time.
3: Train. Train.
1: Triangle. Triangle.
3: Trap. Trap. Treasure. Treasure.
4: Good job!
3: Yeah!
2: Yeah! Oh,
1: it was so exciting!
3: So exciting! But we're not done yet. It's time to sing a song!
2: Oh, that's right!
1: Let's sing!
2: Okay!
1: La la la la!
2: La la la la! 우리 애들이 잘못도 알았고 반성도 하다니 참 다행이에요.
1: 아, 그거야. 마법 철도청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2: 어우, 그럼요. 저는 우리 애들을 믿어요.
5: 맞아요. 저도요. 자, 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1: 아하,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6: Magic Picture.
3: Let's start.
1: He is on the train.
3: He's looking for treasure.
1: He finds a trap.
3: Then he finds the golden triangl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른 아침, 타요가 두리의 집 앞에 찾아왔어요.
1: 두리야! 두리야!
2: 누구지?
1: 두리야!
2: 무슨 일이야, 타요?
1: 오늘 같이 놀기로 했잖아. 설마 잊은 거야?
3: 아, 맞다! 아, 미안, 금방 나갈게!
2: 바쁘다, 바쁘!
3: 다녀오겠습니다!
4: 뭐지?
3: 엄마!
4: 아침에 일어났으면 먼저 씻고 나가야지.
3: 하지만 밖에서 타요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요.
4: 그래도 이렇게 씻지 않고 나가면 타요도 안 좋아할걸? 자, 먹던 거 마저 먹고 깨끗하게 씻고 양치하자.
3: 네.

오래져서 왔네. 어서 가서 씻고 와. 피곤한데 그냥 자면 안 돼요? 밖에서 놀다 왔으면 깨끗하게 씻어야지. 어서

0: 기분이 훨씬 좋아.
1: 맞아 맞아.
2: 그것 봐, 다들 씻길 잘했지? 몸이 개운하면 잠도 훨씬 잘 온다고. 뭐야, 벌써 잠든 거야?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오늘도 깨끗하게 씻은 꼬마 버스들,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0: 아저씨쯤이면 괜찮겠지?
1: 아하! 이게 무슨 소리야? 호비가 어디 갔지?
0: 베리, 일어났구나.
1: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디,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는 건 아니겠지. 뭐하고 놀까? 저것 타자.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2: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호비, 느려졌잖아.
2: 크랑크랑.
1: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4: 정말?
2: 호비 혼자 놀리기 해서 화났나?
4: 그런가 봐.
3: 호비!
1: 있었구나.
4: 호비, 화 많이 났어? 호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2: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4: 그래.
0: 난 괜찮아.
2: 아니야, 이번엔 호비 차례야.
1: 그래, 빨리 가자.
2: 호비, 준비됐지?
0: 응.
2: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2: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어떡해.
4: 따라가 보자.
5: 포비!
3: 아, 안 돼!
6: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0: 남아졌네.
1: 통통이네.
2: 이게 무슨 냄새야?
3: 얘들아, 안녕.
1: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2: 아우, 지독해.
3: 뭐, 방귀?
4: 저기.
3: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1: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3: 알았어.
2: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1: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5: 좋아.
1: 포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4: 어, 그래.
1: 빨리 가자.
2: 그래, 맛있겠다.
4: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1: 맛있게 드세요.
3: 우와,
2: 맛있다.
3: 역시 루피 요리야.
4: 그럼 나도.
1: 포비, 왜 그래?
4: 나 먼저 가볼게.
2: 왜 그러지?
6: 그럼 왜 그래?
2: 와, 햄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1: 호비 것만 깜빡했나 봐.
2: 집이 흔들렸어.
6: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6: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6: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2: 좋아, 그러자.
7: 난 케이크를 만들게.
8: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9: 나도 좋을게.
10: 다음 날이 됐어요.
6: 포비, 뭐해?
4: 책 읽고 있어.
6: 낚시하러 갈까?
4: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6: 그래. 아, 차차!
4: 왜 그래?
6: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4: 응? 무슨 일?
6: 그런 게 있어.
4: 그럼 나도 도울게.
6: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4: 그럼 알았어.
6: 잘 다녀와.
4: 해리가 좀 이상하네.
6: 그럼 시작해볼까?
10: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해리, 나왔어. 응? 이게 다 뭐야?
1: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4: 날 위해서?
6: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6: 화 많이 났었지.
4: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6: 뭐? 방귀?
4: 맛있다. 저기.
6: 뭐야? 또 방귀야?
4: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4: 다들 도망쳐!
3: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4: 알겠어.
2: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6: 신기하다.

0: 고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1: 루키의 특별한 사진.
0: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3: 잘났네.
6: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3: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다.
7: 안녕.
4: 잘 가.
3: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3: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3: 고마워.
6: 무슨 사진 찍으려고?
3: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7: 멋진 사진?
3: 응, 기대해.
0: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7: 루피!
6: 우와!
3: 어서 와.
6: 우와!
3: 이게 다 뭐야? 파티를 준비했어.
6: 파티?
3: 응. 사진 찍고 싶어서.
6: 정말 재밌겠다.
3: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3: 잠깐.
7: 어?
3: 아직 먹으면 안 돼.
5: 왜? 배고픈데.
3: 사진부터 찍으려고.
7: 알았어.
3: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4: 배고.

0: 들어. 루피가 먹지 말랬잖아.
1: 어야야, 크락.
0: 그렇게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2: 우리도 좀 먹을까?
3: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2: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4: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0: 응, 그럼.
4: 고마워.
2: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0: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0: 빨리 찍자.
4: 응, 알았어.
0: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5: 응.
0: 빨리 와, 루피.
5: 응. 와, 우리야.
4: 어떡해?
2: 야, 잠깐만. 야,
4: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0: 갖고 오셨죠?
1: 어, 알았어.
2: 케이크가.
1: 내일 봐, 루피.
0: 안녕.
2: 안녕.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3: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4: 루피!
2: 어?
4: 안녕!
2: 안녕? 다들 옷이?
0: 아,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1: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2: 정말?
0: 어, 빨리 가자.
2: 좋아, 잠깐만.
0: 루피,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양크랑.
2: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2: 그러자.

0: 그치, 크롬.
1: 크랑, 크랑.
2: 어, 루피, 우리 사진 찍어야지.
3: 아, 사진.
1: 그래, 빨리 찍자.
3: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 멋진 노을이네.
2: 정말 예쁘다.
3: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 크랑. 빨리 와.
2: 이게 무슨 일이지?
5: 얘들아, 조심해! 했어.
3: 다들 괜찮아?
6: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1: 맞아, 썰매 같았어.
3: 또 타고 싶다.
1: 나도.
3: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7: 보비, 해리.
5: 어서 와.

0: 루피, 자.
1: 이게 뭐야?
0: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1: 꼭 봐야 해?
3: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0: 그래, 루피.
2: 우와, 다들 입 좀 봐.
3: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2: 맞아.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3: 그것도 보자.
1: 이게 뭐야?
2: 케이크 납작한 거 봐. 크랑크랑.
3: 그래도 호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2: 다른 사진도 보여줘. 다들 옷이 엉망이네.
0: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3: 맞아. 다음.
2: 얼굴만 찍혔어.
4: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0: 전부 멋진 사진 같아.
1: 정말?
3: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2: 맞아. 고마워, 루피.
5: 고마워.
1: 아니야. 나도 고마워.
3: 우리 또 사진 찍을까?
5: 좋아.
1: 그럼 끝낸다.
6: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엄마.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6: 전교 3등.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카세트 플레이어.
5: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6: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0: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교.
2: 짜잔! 눈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일어난 반응은 물리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건 이 소재가 물을 흡수했다가도 놀랍게도 다시 건조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다시 가루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몇 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펀지처럼 보이지만 화학적 스펀지죠. 이제 다른 용기를 가지고 더 재밌는 실험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샴페인 잔 속에 즉석 눈을 조금 넣어보는 거죠. 원한다면 즉석 눈을 손으로 가릴 수도 있어요. 아주 멋진 반응이 일어날 테니 지켜보세요. 부풀어 오르는군요. 이걸 쏟아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간단한 실험이지만 친구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손 안에서 물이 얼어서 눈이 생겼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친구들처럼요. 자, 이걸 받아. 넌 이쪽을 잡아. 좋아. 이 실험이 제대로 되려면 온도가 낮아야 해. 물을 부을게. 차갑다고 생각해봐.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해.
3: 우와.
2: 세상에. 손을 한번 내밀어봐. 물을 부을게. 그럼 이제 차갑다고 생각해봐. 계속해서 차갑다고 생각해.
3: 맙소사.
2: 우와. 잘 지켜봐. 내가 물을 부었어.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4: 물이 내려요. 제 손에 뭔가가 있어요.
2: 모두 이런... 손을 내밀어봐. 어서. 잘하고 있어. 이것 좀 봐. 너희가 해낸 거야. 어떻게 눈을 만들었니? 얼리지 않아도 눈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물만 많이.

0: 넣으면 되죠. 아까 만들어 놓은 즉석 눈에 더는 흡수할 수 없을 때까지 물을 붓고 이렇게 살짝 덮어주면 돼요. 이제 눈덩이를 꺼내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멋지군요. 눈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만지거나 가지고 놀아도 안전하고 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친구들도 놀라게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즉석 눈이었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스티브 스팽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과학 속임수 중 친구를 놀라게 할 것들을 소개 중이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부정적 생각을 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컵을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래? 내가 이 컵에 물을 부을 테니 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준비되니? 그걸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봐. 좀 더 강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1: 멈추소.
2: 어떻게 된 거죠?
0: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마술일까요? 과학일까요? 물론 과학이죠. 이 속임수엔 정말 멋진 화학 반응이 숨어있거든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한스 하인리히 란돌트라는 화학자는 요드식의 반응이라는 걸 생각해냈죠. 그건 두 화학물질 간의 경쟁이에요. 한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을 감소시키고 다른 화학물질이 산화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컵을 좀 더 높이 들어봐. 시간이 지나면 화학 반응으로 요드가 생기죠.
3: 이게 뭐야?
0: 정말 깜짝 놀랐지? 실험 준비는 꽤 간단하지만 이 화학 반응은 복잡하고 멋지죠. 여기에 물을 좀 붓겠습니다. 이쪽에도 물을 부은 다음 화학물질을 첨가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넣을 화학물질은 요드화 칼륨입니다. 좋아요.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첨가할 것은 바로 아황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비밀 재료가 남았죠. 발임질용 풀입니다. 여기에 전분이 들어있으니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물질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계속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전분을 이용해 색이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발임질용 풀에는 전분이 들어있고 그 전분이 반응해서 요드가 생기면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대로 놓아두고 여기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액체에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세요. 물을 부었으니 화학물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었다가 산화하면서 마침내 요드 화합물이 요드가 되죠. 아황산 수소 나트륨이 다 사라지고 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굉장하죠? 이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

0: 보렴. 이건 정말 마법같지? 굉장하잖아.
1: 세상에.
0: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전 또 다른 컵을 준비해서 티오황산 나트륨을 넣어두었죠. 이쪽에 있는 용액을 여기 넣으면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이건 정말 마술 같거든요. 다시 색이 없어졌어요. 이번엔 수학마술 차례예요. 예상 숫자를 이 종이에 써뒀죠. 여기 붙여두는 게 좋겠네요. 아무도 못 만지니까요. 그리고 도와줄 친구가 필요해서 히긴스를 불렀어요. 수학을 잘하거든요. 준비됐어요?
2: 준비됐죠.
0: 그럼 해봅시다. 어떤 숫자라도 좋으니 세 개의 숫자를 생각한 다음 카메라를 보고 그 숫자를 알려주세요.
2: 좋아요. 7, 2, 3.
0: 제가 그 숫자를 말하라고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번엔 그 숫자를 칠판에 써보세요. 펜으로 7, 2, 3을 쓰세요. 좋아요. 이제 숫자를 거꾸로 써서 새 숫자를 써보세요.
2: 네.
0: 이제 새로운 숫자가 나왔네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수학 실력이 알았어요. 나오겠군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매우 자랑스러워하시겠네요. 잘했어요. 이제 새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네.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었죠.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숫자로 그렇죠. 계산한 거니까요. 바깥쪽 숫자라 할래요? 안쪽 숫자라 할래요?
2: 안쪽이요.
0: 그럼 동그라미를 치세요.
2: 좋아요.
0: 다른 숫자는 지우고요. 이제 네. 결과값이 정확히 나왔네요. 그건 바로 9죠. 제 예상 숫자 볼 준비됐나요? 네. 이걸 봐요. 여기 있어요. 네. 열어보세요.
2: 전혀 다르네요. 586이잖아요.
0: 난 586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잘 봐요. 이제부턴 라이터가 필요해요. 잘 지켜보세요. 네. 숫자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당신의 숫자는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맞췄어요. 숫자 9가 나왔습니다.
2: 대단하네요.
0: 이건 간단한 수학 마술이죠. 기다려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시작해보죠. 종이에 숫자 9를 쓰면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숫자가 될 거예요.
2: 네.
0: 자세한 건 나중에 알아보고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은 그냥 숫자 9를 알았어요. 써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놔두세요. 봉투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제가 7, 2, 3을 쓰라고 한 건 아니죠.
2: 아니죠.
0: 어떤 숫자라도 좋아요. 그게 1, 2, 3이라고 네. 해봅시다. 그럼 써보세요. 1, 2, 3, 1, 2, 3. 다음 단계는 이 숫자를 거꾸로 하는 건데 그럼 3이 1이죠. 이때는 항상 큰 수를 위에 쓰고 작은 수를 아래에 써야 해요.
2: 좋아요.
0: 이제 3이 1을 썼습니다. 잘했어요. 손을 긋고 이제 뺄셈을 해보세요. 정말 놀랍네요. 가운데 숫자가 뭐죠?
2: 9요.
0: 그렇죠. 어떤 수라도 상관없으니 세 자리 수를 써서 시험해보세요. 세 개는 모두 달라야 해요.
2: 네.
0: 그리고 숫자를 뒤집어서 빼면 그렇죠. 항상 가운데 숫자가 9가 되죠. 하지만 선택할 기회를 줬어요. 바깥쪽 숫자로 할래요? 안쪽 숫자로 할래요?
2: 안쪽이요.
0: 그럼 동그라미를 치세요.
2: 알았어요.
0: 놀랍게도 바깥쪽 숫자 두 개를 더하면 항상 9가 나와요. 만약 바깥쪽 숫자를 선택했다면 안쪽 숫자를 지우라고 한 다음 남은 두 숫자를 더해서 네. 새 숫자를 만들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9가 나오죠. 간혹 99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네. 두 숫자 중 하나에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 되죠. 혹시 색다른 방법을 원한다면 198로 해볼게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숫자를 써보는 거죠. 그럼 18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같은 결과값을 네. 나오게 할 두 번째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예상 숫자가 적힌 종이를 가져와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 9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2: 어떻게 사라지게 한 거죠?
0: 이건 잠시 후에 알려줄게요. 멋진 과학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럴듯한 마술을 해볼게요. 이름 같은 걸 예측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숫자를 예측해볼 거예요. 이 마술을 위해 준비할 것은 펜과 종이 같은 문구용품이죠. 우리가 준비한 펜이 있는데 이건 보통 펜이 아니에요. 이건 마찰 펜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을 준비했어요. 이게 어떤 펜인지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색을 고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무거나 써보는 거죠. 전 이런 글씨를 써볼게요. 완벽해요.

0: 동은 펜으로 쓴 건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 마찰 펜에는 뒤에 지우개가 달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문지르면 압력과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실제로는 잉크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잉크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이건 열 크롬산 잉크라는 거죠. 그건 이 잉크가 충분한 열을 받으면 유색에서 무색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라졌어요. 이 특별한 잉크에 열을 가했더니 글씨가 사라졌군요.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 색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다시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를 잠시 냉장고에 두면 글씨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우린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쟁반과 액체질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네요. 이것 좀 보세요. 글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사라지게 하는 건 멋진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숫자를 썼던 종이에요. 자, 이걸 봐요. 네. 여기요. 열어보세요.
1: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586이에요.
0: 난 586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예측한 숫자는 586이었는데 이 숫자가 나타나게 하려던 건 아니죠. 제가 보여주려던 건 9였어요. 이제 종이를 탁자에 올려놓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보여주려는 숫자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가 제가 예측한 숫자죠. 보세요. 그 숫자는 바로 9입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이 마찰펜을 쓴 건데 이 펜으로 숫자 5와 8의 일부와 그리고 6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 유성펜을 사용해서 숫자 9를 썼어요. 제가 강조해 놓은 숫자를 여러분이 알면 안 되니까 모든 숫자를 강조해 둘 거예요. 좋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종이 아래에 불을 갖다 대면 유성펜으로 쓴 것만 빼곤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숫자 9가 나왔어요.
1: 놀랍네요.
0: 간단한 수학마술이었어요. 이번엔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으로 제가 좋아하는 속임수를 보여줄 거예요. 이 실험에는 쇠구슬도 필요한데 이건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쇠구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찾아야 해요. 깡통 속에서 페인트가 섞이게 해주죠. 깡통 속 쇠구슬을 찾으려면 이런 강력한 자석을 가져와서 깡통에 붙인 다음 흔들어보는 거죠. 쇠구슬은 자석에 끌리기 때문에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는 완벽하죠. 이제 재밌는 걸 해볼게요. 일단 네오디뮴 자석을 손에 올리고 아무도 못 보게 손가락으로 감싸요. 다른 손엔 쇠구슬을 둘게요. 스프레이 페인트가 준비됐으면 이걸 흔들면서 복도에 서 있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도와주러 올 겁니다. 깡통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겠죠.
2: 도움이 필요하세요?
0: 그럼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늘 깡통을 흔든다고 말하면서 이런! 구슬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러면 모두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물론 구슬이 빠진 건 아니고 손으로 자석을 가린 채로 흔들면서 구슬을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한 다음 다시 깡통 속으로 구슬을 넣는 법을 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깡통으로 구슬을 덮으면서 자석을 떼내고 깡통을 흔듭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요. 잘 지켜보세요. 제가 다시 구슬을 넣어볼게요. 하지만 철물점에서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쫓겨날 거예요. 이번엔 집에서 옷걸이로 만들 수 있는 멋진 소음기를 보여드릴게요. 만들기도 아주 쉽죠? 양쪽 끝에는 실을 달았어요. 이제 실을 이렇게 잡고 옷걸이가 진동하게 합니다. 이 진동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려면 손가락에 실을 두세 번 감고 그 다음 손가락을 귀에 꽂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지금부터 전 옷걸이에서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옷걸이를 부딪히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야겠어요.

트레버, 이 실을 마이크에 연결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감아 볼게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두드려 볼 테니 들어보세요. 들리죠? 옷걸이의 진동이 실을 타고 들어가 트레버의 마이크로 전달된 소리예요. 이제 이쪽을 두드려 볼게요. 노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돌아다니면서 물체를 두드려 보세요. 좋아요. 시작해 봅시다. 멋진 소리네요. 피클병도 두드려 보죠. 이게 바로 진동입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들으려면 머릿속에서 진동을 느껴야 하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여요. 지금부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탄산음료 병과 이런 그릇이죠. 우린 물체의 진동 방식을 바꿔서 소리를 바꿔볼 거예요. 먼저 탄산음료 병부터 해보죠. 잘 들어보세요. 이건 유리의 진동입니다. 공기의 진동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낮은 소리고 이런 소리는 높은 소리죠. 이번엔 소리를 바꿔보기 위해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꼭대기까지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병에 물이 채워지면 유리의 진동 소리가 탁해지겠죠. 이제 이 유리병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봅시다. 조금 전보다 훨씬 낮아졌죠. 들어보세요. 이런 실험도 한번 해봅시다. 다르죠? 멋진 소리네요. 우린 지금 물의 양을 줄이면서 소리의 높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참 좋네요. 더 높아졌는지 들어보죠. 처음처럼 높아졌네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겠죠? 이것으로 간단한 실험도 하고 타악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을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완벽하군요. 들어보세요. 이번엔 실험을 해봐야겠죠. 병들의 소리를 비교해보면 맨 끝에 있는 병의 소리가 제일 낮죠. 이 병에 입김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들었죠? 이때는 높은 소리가 나요. 낮은 건 유리의 진동 소리죠. 병 속에 있는 공간에서 진동과 울림이 생긴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점점 낮아졌죠? 이러면 점점 높아집니다. 유리 자체를 울리게 하거나 유리병 속 공기를 진동하게 하면 두 가지의 악기를 만들 수 있죠. 어떤 방법을 쓰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곧 새 음반을 내야겠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의 즐거움을 더하면 친구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험을 도와준 고다드 중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스티브 스팽글러였어요. 도전 나도 과학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토레이도보다 강한 우정.
1: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오!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뭐지?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2: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3: 루스! 루스!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2: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3: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0: 이쪽으로 빨리.
1: 안 돼, 위험해.
2: 도와줘야 해.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0: 러스.
2: 할아버지.
0: 어디 다친 데는 없니?
2: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 호기.
1: 휴, 큰일 날 뻔했어.
2: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어?
2: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1: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아,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2: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1: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2: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0: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1: 좋아. 가자, 아리.
2: 응?

0: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3: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어. 골드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2: 어?

0: 됐어! 바로 이거야!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 내가 구해줄게! 큐브볼 발사!
0: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1: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0: 저 공은?
1: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어? 어?

0: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섀도우 스피드!

0: 졸업부 흑캐컵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엑스 볼을 통해서!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0: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3: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0: 맞아. 네가 우릴 구해줬잖아.
4: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0: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3: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0: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2: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3: 내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5: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5: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0: 어? 그게 진짜야?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0: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2: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3: 안녕 공지야.
2: 안녕. 안녕 세미.
4: 안녕.
3: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2: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5: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2: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5: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6: 짜잔! 우리 왔어.
2: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6: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4: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2: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4: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3: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6: 지금은 가봐야겠다.
4: 나중에 얘기해줄게.
3: 호기, 아리, 돌아왔구나.
4: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3: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6: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4: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3: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7: 안녕 얘들아.
8: 잘 있었어?
6: 그럼 당연하지.
4: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7: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 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9: 그러면 월드 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6: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4: 후보 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3: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2: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5: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2: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5: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2: 우와.
3: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5: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2: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3: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5: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하!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5: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5: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2: 아니야. 나는...
5: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2: 잠깐만. 안 돼.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어?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킬!
3: 어, 꽁지야! 안 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킬! 꽁지야, 어?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5: 조심해!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나도 도울게.

했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문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딨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것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보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오,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주먹을 괴롭혔다. 일단 피하자.
1: 어? 오. 어? 뭐지?
0: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2: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3: 그러네.
4: 거기서 뭐 해요?
0: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3: 그랬어요.
4: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0: 이 꼴이 뭐냐.
2: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0: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2: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0: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2: 그 고양이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0: 해치?
2: 응.
0: 그럼
2: 계획이 있어요?
4: 혼내버리자고요.
3: 오, 예. 나 갈게.
5: 어,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6: 어, 윤호 왔구나.
5: 네.
6: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5: 아,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6: 그럴래?
5: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3: 날아가 볼까?
2: 저기에요.
0: 그렇네. 해치, 이 녀석.
2: 오씨.
7: 뭐지?
0: 해치, 이 잠보 녀석!
7: 모냥이다!
0: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7: 좋아!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 도피하네! 그럼, 아자자자자자자!
7: 이번엔 안 놓친다!
2: 그렇지!
3: 오, 예!
8: 윤호야!
5: 어? 세나!
8: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5: 괜찮은데.
8: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어? 고맙지?
7: 거기서!
5: 어? 어?
0: 세나!
5: 어?
0: 아자자자!
7: 아자자자!
0: 아자자자자자자자자!
7: 아자자자자자!
0: 아자자!
7: 어? 어?
0: 해치, 나 여기 있다.
7: 거기 서라!
0: 싫다고!
7: 아자자자자자자!
5: 아자자자자자자자!
3: 어?
5: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0: 아자자자자자자!
7: 거기 서!
0: 여기 땅.
7: 어? 어?
0: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7: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0: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유악!
7: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0: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밀리리요. 밀리리요.
4: 우와! 물이 떠올랐어!
0: 어때? 좀 멋지지? 밀리리요.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1: 알아리오! 짜잔!
0: 또냥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알아리오!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냥?
1: 잘 봐.
0: 뭐 하는 거냥?
1: 아자자! 야! 알아리오! 잡았다!
0: 도와줘!
2: 뭐야?
0: 이게다 릴리리야!
3: 성공이다! 우와!
4: 조군.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릴리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1: 이때다, 알았니? 짜잔!
0: 깜짝이야! 안 되겠다, 릴리리야!
3: 우리도 도망가자!
1: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바라리오! 이제 괜찮지?
3: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4: 세나야, 사실은.
3: 어?
4: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4: 잘 가.
3: 응? 내일 봐.
4: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5: 어, 수고했어.
6: 여기 살고 있었군.

0: It begins now.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늦었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널 대하여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사 파워를 깨우느냐,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라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10: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1: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9: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2: 많이도 자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3: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속편하시겠어.
12: 너 그게 무슨 뜻이야?
7: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1: 내가 엠블로.
4: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3: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7: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2: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의 선물일 수도 있지.
1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0: 토끼냐고?
1: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2: 그래, 훈련당의 블랙함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2: 그걸 지금 말이라고?
3: 아,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 옷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4: 블레이온.
2: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4: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5: 괜찮을 거야.
6: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7: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8: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9: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7: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6: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7: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9: 단서 말이지.
8: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9: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0: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6: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9: 라는 대화였어, 요.
7: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2: 사실이야, 시에로?
7: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9: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5: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6: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1: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2: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고 하나뿐이야.
2: 설마...
4: 헤비아이언이야.
5: 역시! 그 녀석 블랙호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6: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2: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3: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6: 녀석이?
13: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9: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4: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2: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4: 아, 코뿔소라 후각이 좋구나.
12: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4: 알았어.
12: 이쪽인가? 이쪽인가?
5: 좋았어! 따라가자!
12: 여기다! 틀림없어!
4: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3: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4: 어? 나 말이야?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인식하니까!
5: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3: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4: 알겠어! 나 먼저 갈게!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5: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이...
4: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6: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2: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5: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4: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5: 아, 아니거든.
4: 태양의 빛도 있지.
2: 쥬, 그냥 박쥐야.
4: 겁쟁이.
5: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13: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다랑 숨바꼭질도 하고.
4: 어? 저기
13: 어? 왜? 뭔가 보여?
14: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와서.
5: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4: 저기 위야. 천장을.
2: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6: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7: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2: 뭐라고?
5: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2: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터뜨렸어. 용서 못해.
5: 내가 인물로 대박.
2: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0: 영혼을 팔았다고?
2: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10: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친구야.
6: 지구 정복이라.
4: 저기 뒤에 또.
6: 착각은 자유하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12: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6: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5: 멋대로 말하지 마!
4: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모카라가 말했어.
6: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2: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되지도 않는군.
6: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과연 그럴까?
8: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9: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0: 일요일에나 쉐링 스파크리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1: 군세나! 스파크리트!
0: 싫어! 대체 무슨 일이지?
2: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0: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비신에게 맞서자.
2: 블루캅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0: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1: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3: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2: 헤르라!
4: 너희들 눈을 떠!
0: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4: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3: 그래 레드 블리츠!
2: 블루캅 대박! 블레이언 시대다!
4: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0: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윈!
4: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니네.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상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0: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기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4: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5: 어, 기안.
6: 이거 큰일이 될 줄.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7: 지금.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2: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7: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은.
2: 어떻게?
7: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2: 알았어. 너희 괜찮지?
1: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온.
4: 메갈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0: 뭘 말하고 싶은 거야?
4: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0: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2: 블루캅 블레인 슈페리얼.
4: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2: 유나이트.
4: 의사 양반.

0: 적을.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사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점화한 거다.
3: 메가인블러!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에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아니 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 다행이다.
2: 안녕, 트레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우와,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부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레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아,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레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아, 또 운다.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0: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얘들아, 부릅니다. 이거 봐라.
4: 그게 뭐야?
3: 짜잔.
4: 우와, 병아리다.
3: 귀엽다.
6: 숨어버리는데.
3: 그래? 삐아가 놀자.
6: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1: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3: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6: 축구?
3: 알았어, 나도 축구할게.
4: 와, 축구야!

0: 트레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레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레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5: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6: 뭐? 부르니가 트레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5: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6: 그런데 트레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4: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7: 얍! 슈!
4: 드리자!
7: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4: 으아, 한꺼울이다!
7: 막을 수 있었는데.
8: 부르니!
7: 형!
8: 이제 집에 가자.
7: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떡하지?
9: 무슨 일이야?
7: 병아리가 없어졌어!
8: 뭐?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7: 어떡해!
8: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2: 진!
4: 어서와!
3: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4: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8: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4: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8: 응!
7: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3: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응.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5: 어?
3: 지었네.
5: 아! 거미였잖아.
1: 앰버, 그쪽 상황은 어때?
3: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1: 그래?
3: 어?
1: 여기 뭔가 있어.
0: 으아! 개구리였잖아.
4: 혹시 저기 있는 건가?
5: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4: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3: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1: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4: 응,
1: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4: 좋아.
1: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4: 정말?
1: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5: 가보자.
4: 응.
5: 어?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오리가 저기였잖아. 찾았다!
4: 어? 병아리를 찾았다고?
5: 응. 여기 있어.
3: 무사해서 다행이야.
5: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1: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4: 고마워.
6: 우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7: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6: 응, 잘했어 삐아가.
3: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7: 네.
0: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6: 안 울어. 저래 키운 병아리 키우겠다고 떼써서 미안해요.
8: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7: 네.
8: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4: 정말요? 해볼래요.
8: 그럼 날 따라와.
4: 네.
5: 두루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3: 트레키도 행복해 보여.
1: 병아리 가족도
6: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4: 맞아.
1: 진의 만능 슈트.
9: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4: 안녕 얘들아.
10: 좋은 아침이야, 헨리.
4: 진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1: 글쎄.
5: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3: 가보면 알겠지.

0: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딨는 거지?
1: 그러게?
0: 진, 우리 왔어.
2: 여기야.
0: 어?
3: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4: 만능 슈트?
5: 그게 뭔데?
3: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0: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3: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4: 정말?
3: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고 말이야.
5: 진!
3: 잠깐! 아직 보여준 게 더 있어.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5: 진! 어서 내려와!
0: 위험해 보여!
3: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
6: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0: 응,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
3: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7: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0: 응, 내 생각도 그래.
3: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6: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0: 어...
6: 그럼 우린 다녀올게. 나중에 봐.
5: 이따가, 진.
3: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0: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8: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9: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6: 안녕, 리프티.
10: 안녕, 폴리.
8: 어서 오렴.
6: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8: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6: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0: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6: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6: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0: 잘 가, 폴리.
8: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0: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8: 그렇겠지?
0: 네.
3: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1: 수리가 끝났습니다.
3: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1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3: 벌레가 돌아간다!
3: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0: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3: 이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0: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8: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0: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8: 이를 어쩜 좋아.
13: 바람이 엄청 불어.
8: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14: 봤죠?
15: 받고 말고요.
14: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0: 뭐라고?
3: 벨라 아주머니!
13: 우와, 진이 하늘을 났나?
3: 모두 안녕하세요.
8: 진! 깜짝 놀랐구나.
3: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야.

0: 참, 이 손수건 벨르 아주머니 거 맞죠?
1: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0: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1: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2: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0: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1: 정말? 찾을 수 있겠니?
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1: 네 개란다.
0: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짐!
1: 고맙다, 짐!
2: 부탁해, 짐!
3: 우와, 빠르다!

0: 뭐지? 어?
1: 찾았다! 두 개 발견! 하나,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2: 폴리, 무슨 일이야?
3: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3: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진! 우리가 왔어!
1: 진!
2: 어딨어?
3: 진! 대답해봐! 진!
4: 얘들아!
3: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0: 다 비주얼로 뽑혔다고.
1: 아, 진짜?
2: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1: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지금 벌써 좋아.
1: 왜 이렇게 신나는 좋고. 거지? 저희 오늘 진짜 캠핑 가는 거 맞죠? 아, 아 진짜요?
2: 아, 난 진짜 캠핑이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됐다.
3: 정인 언니!
4: 우와! 까먹은 거 아니야?
3: 얘들아!
1: 얘들아, 텐트 칠 준비 됐지?
3: 텐트 근데 나 환성인데 어떻게 치냐? 나 이번에 진짜 못 도와줄 것 같아.
4: 너 그럼 뭐 하러 왔어?
3: 나 걸으러. 나 걸으러.
2: 형은 형은.
5: 야 형 중증 장애인이야. 여기서 장애 없잖아.
2: 나도 중증 장애인.
3: 나도 중증이야.
4: 너네 한번 이거.
1: 애들아 우리 캠핑 가는 거지 기대 안 되는 거야?
5: 근데 나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이 돼.
3: 나는 근데 기대되긴 해.
1: 아니 재웅이가 캠핑 전문가래.
3: 어? 아 진짜?
4: 아니 오늘 옷도 뭔가 캠핑장 사장님 같지 않아?
2: 그러면 아까는 그런 느낌. 어. 아메리칸 스타일 넘버 스타일.
4: 아 그러니까.
2: 자, 홍윤이 형 스타일 옷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4: 뭐야,
2: 왜냐면
4: 아, 녹아.
2: 이제 분명 하다가 녹아버려요. 아~ 너무 뜬 겨울에 비가 오면 다 젖어요.
3: 지금 아~ 나는
2: 바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합격. 제 베스트는 정인인 거예요.
4: 기대 신나고 아주 와요.
6: 연말에 왜 캠핑을 가자고 한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왜?
1: 저는 나윤이랑 아직 재웅이가 덜 친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3: 아, 우리 근데 안
2: 누나
3: 친하였나?
2: 우리 이미 친한 거 아니었어?
3: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인 아, 되게 저기 우리 페어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5: 그러네. 근데 아, 둘이 아, 친해질 새가 없긴 했어.
6: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4: 오 네.
1: 뭔데 뭔데 뭔데 뭔데
2: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저건가? 아 저건데?
4: 아 뭐야?
2: 뭐야 뭐야?
3: 차박이에요?
1: 뭐야?
3: 차박.
7: 위에가 뭐가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차 캠핑인가 보다. 차박인가 보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은 생각을 못했어요.
5: 일단 거기서 마음이 한결 났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신데렐라 호박마차처럼 너무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겠다.
6: 자 여러분 차가 차이가 있어요.
4: 차가 있다고?
2: 전다, 전다. 여기 깨끗하고 여기 더러워요.
4: 차 남바가 다릅니다. 그죠?
6: 일단 팀을 짜야 되는데
1: 이동은 아무래도 원조 남매와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6: 둘둘?
1: 네네.
6: 자 그러면 대표잖아. 네이바이버로 차 고르기.
1: 아 차 고르기
5: 누나 해. 여러분 되는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1: 이거
5: 보여드리겠습니다.
1: 지팡이 좀 나가겠습니다.
3: 아, 오케이 누나들
6: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세요.
3: 근데 언니는 보도 모르잖아. 언니 봐도 모르잖아.
1: 야야야 아, 이겼다.
2: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5: 자기 가지고 왜 날 때려. 아니
3: 이거
2: 괜찮아.
1: 아 괜찮아.
3: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4: 난 뭔 차인지 모르겠어.
6: 어떻게
2: 하나?
6: 잠깐만, 잠깐만.
2: 와, 좋은 거야?
3: 어, 뭐야?
2: 아, 잠깐만.
3: 어, 어머, 어머. 야, 우리가 감성이네.
4: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1: 어머. 얘들아, 우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3: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4: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어.
2: 나는 너가 되래, 위하여.
5: 가자.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1: 아, 제가요?
5: 아, 네.
1: 아, 네.
4: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3: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4: 어, 간다.
1: Let's go!
2: 캠핑이랑 캠핑. 아휴.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3: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2: 차로?

0: 차. 어. 차. 아. 차에서 자는 거잖아.
1: 그렇지. 어. 야, 봐라, 이게 세리고 3년이다. 와, 여기요?
0: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1: 어, 맞아, 맞아. 오,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0: 어. 와. 어, 너무 좋다. 와, 진짜 설레.
2: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2: 우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아, 그러면은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캠핑존 사장님이신데.
3: 예약하셨죠?
4: 아니, 뭔가 탐내가 나네. 우와, 여기 봐! 구량이 느껴져요. 와. 와. 나무 쭉!
1: 여기 맞아, 여기 맞아.
3: 아, 좋다.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6: 아, 그럼요. 예. 이쪽에 그
4: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네,
1: 자, 어디다 댈까?
5: 오빠, 여기랑 여기 대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5: 재웅아, 여기.
4: 재웅이는 여기래.
5: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5: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4: 아,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거야?
3: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4: 반대로?
3: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간격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오, 이거. 아.
4: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아, 누나 이거 봐봐.
4: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4: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이렇게 눌러.
4: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4: 이거 누르.
1: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열게.
4: 나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빠져.
4: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4: 왜 이렇게 물기가
1: 있지? 햇빛가리게.
5: 아, 평탄화를 먼저 하자.
3: 어?
5: 평탄화.
3: 이게 뭐야?
5: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3: 이게?
5: 맨 앞으로. 그리고. 뒤로.
3: 그래.
5: 오케이.
4: 애들아. 어?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근데
5: 이거?
4: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5: 어닝이.
4: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합쳐서.
3: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말 들으라고 했잖아.
1: 너 그 얘기한 거구나.
3: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까.
1: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3: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4: 아니, 이게 반대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3: 그럼 이거 따라따라 언니... 볼 거야? 우리 따라따라 볼 거야? 그럼 안 뛰어넣어.
5: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
4: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고.
5: 오빠 살짝 왼쪽.
4: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5: 아, 그래?
4: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5: 다리요?
4: 다리요.
3: 맞아?
4: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요?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1: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4: 그래.
1: 엄청 잘 치셨다.
4: 여쭤보자.
1: 가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1: 선생님, 저 너무 이뻐요.
4: 와, 멋져요.
3: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1: 언제 뽑으셨어요?

0: 어.
1: 아 진짜 저 KB5 알죠? 아 대박이네.
0: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좀 아 내가 좀 낙이 있어.
2: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0: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신 분은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2: 맞아요.
0: 제가 진짜
2: 맞아요.
0: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2: 아 그러셨는데? 어머 반갑습니다.
3: 아, 진짜로?
2: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사람들이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2: 그래요. 맞아요.

0: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애 보는 기분이에요.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지금?
3: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저렇게 안을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어요.
0: 맞아요. 봐봐요. 나도 차리래요.
2: 한번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신나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같이 가.
2: 제가 안내보행을 해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2: 시간상이긴 한데.
3: 네네. 네.
2: 안내보행. 아 근데 이게
0: 뒷모습만 봐도 이미 어두워.
2: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3: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 봐요.
1: 진짜요?
3: 네. 왜냐면 이거랑 지금 이거 지금 맞다 한 다음에
2: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를
3: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아~, 아~, 아~

0: 다들 거리 감각이 너무 없다. 거리가,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뭐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가서 딱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0: 순서가 다 있구나.
2: 좋은데요?
0: 일단 편안한 오늘.
2: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그랐다.
0: 역시 이란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어,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 식탁,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맞아, 맞아.
4: 오! 됐어, 됐어,
0: 오, 몰랐다. 오, 대박.
4: 짜잔. 오! 우리 집으로 갈게.
1: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1: 그렇지.
2: 훨씬
1: 나아.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맞아, 차박 처음이에요.
0: 어,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 거예요?
0: 네. 아, 진짜요? 네.
1: 이란이 네. 몇 번째 차박이세요, 오늘 인생에?
2: 저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4: 뭐요?
0: 그럼 그렇지.
5: 뭐예요?
0: 뭐예요?
4: 감사합니다.
2: 막내, 막내.
0: 갖고 온대, 갖고 온대. 무거워?
4: 무서운데?
2: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0: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2: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4: 진짜요? 네,
2: 잠시만 계세요.
0: 네. 네.
2: 우와, 뭔가 있나 봐.
0: 아, 그 아,

0: 할 것 같아서. 네네. 여기에 좀.
1: 뭐지? 뭐예요?
2: 그래, 이거지. 앞자리지. 밥에다가.
3: 뭐예요?
0: 네, 이거 넣어가지고. 네,
4: 된장.
2: 고기 넣고.
0: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 먹을 거예요.
3: 맞아요.
1: 옛날 이 죽통을.
0: 맛있겠죠?
4: 너무 맛있겠다.
0: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훨씬
5: 그치.
0: 어렵지.
5: 텐트
0: 너
5: 치는 거 어렵지.
0: 텐트 쳐봤지?
5: 쳐봤으니까 그만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 있잖아. 진짜 안 돼.
6: 홍윤아!
0: 궁금하지 않냐?
6: 나윤아! 어? 잠시 시간 되니?
0: 어? 잠깐만, 우리 지금 손이 없어.
6: 아, 그래?
0: Bye. 손이 나는
5: Bye.
0: 있는데.
5: Bye.
0: 어떡하지?
6: 홍윤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쭉 찢으면 되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오네.
7: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나게?
5: 이게 네모. 이게 겹겹겹 쌓이는 거. 여기.
7: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5: 아?
7: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5: 아,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3: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들려나?
6: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될 것
3: 같아. 그러니까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6: 이렇게 한 번은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3: 대장님 이 정도 많으면 될까요?
6: 네. 오케이.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거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3: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6: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3: 그냥 꽉꽉 약간 부셔 넣어요?
6: 네, 꽉꽉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저요? 먹어봤죠. 아,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3: 뭐요?
6: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어서.
3: 닭? 닭이 얼마나 들어가요?
6: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3: 아, 진짜?
6: 거.
3: 네.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더 들어가네.
6: 그러네요.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7: 오, 패야 돼요?
6: 네.
7: 대박.
6: 다른 거 해야 되나?
7: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깼다.
6: 됐다.
7: 오.
5: 나이스, 나이스.
7: 오, 잘한데. 오, 됐어. 오! 나이스! 쉬세요.
6: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7: 뭐예요?
6: 뭐예요?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7: 우와,
6: 이거 진짜 잘 타거든요.
7: ASMR 용이잖아요.
6: 네, 진짜 잘 타요.
7: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6: 네.
7: 그때?
6: 아. 그리고 요게 되게 잘 타거든요.
7: 아,
6: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7: 네. 여기가 오징어 같다.
6: 네.
7: 우와 대박.
6: 이것도 장작이에요? 이게 이거 껍데기예요.
7: 아 자작나무 껍데기.
6: 껍데기. 우리 방향을 이렇게 위로 솟구칠 거거든요.
7: 네.
6: 그러니까
7: 아, 최대한 요 방향대로?
6: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7: 네네.
6: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불이 못 올라오잖아요.
7: 네네.
6: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약간
7: 아 약간 요런 모양
6: 네.
7: 아,
6: 오케이, 요런 오케이. 모양으로 좀 쌓아주면 돼요.
7: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6: 이렇게.
7: 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6: 네 뭔 말인지 알겠다.
7: 네.
6: 이게 방수 성량이거든요.
7: 방수?
6: 아
7: 오, 냄새는 나. 났다.
2: 오!
7: 오! 발이 좀.
2: 달라, 생긴 게 달라.
7: 불이 신기하게
5: 이게,
7: 붙었어.
5: 이게 불이 안 꺼진다.
7: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6: 아래에다가 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7: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6: 이 안

0: 이쪽에 있어요.
1: 언니 냄새 나 혹시?
0: 얘 냄새는 나는데 불은 안 냄새. 보여.
2: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0: 지금 자작나무 이거. 소리 들려.
3: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0: 자작자작?
4: 아. 여러분 들어갑니다.
0: 와, 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 보자.
2: 들어가요? 멋있겠다. 와.
0: 불이 없어졌어요? 와. 어 들어갔어? 어.
3: 구덩이 들어갔어.
0: 우와 맛있겠다.
5: 해야 될 것 같네.
0: 이거를 끼워야 될 때.
3: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0: 겨울이죠.
3: 아, 겨울이에요? 왜 겨울이에요?
1: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0: 아, 미쳤다!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4: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2: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땀 흘려.
0: 벌레, 모기 있고.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4: 네, 혼자서 많이 해요. 어제도 혼자 있었고.
2: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아~ 가끔씩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던 그런 생각 없었어요.
4: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에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이제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1: 친해지는구나, 농도가.
4: 네, 친해져요. 아. 네.
0: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4: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약간 멍 때리는 거?
3: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공감되는 게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맞아.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 뭔가
2: 되게 느낌 놈이야.
0: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3: 그니까
0: 하나하나
4: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고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0: 우와 얘들아 지금 대망의 순간이야.
1: 지금 턱살이 살짝 보였거든?
0: 아, 미쳤어?
1: 진짜? 어,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3: 어, 저것도 먹고 싶네.
1: 오빠 딸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0: 저것도 먹고 싶긴 해.
3: 와, 야, 이게.
2: 아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와.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아,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어, 우리 막내
1: 한 점 먹어야
2: 돼.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3: 여기요.
1: 와.
4: 아, 진짜 맛있다.
1: 맛있어.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4: 야, 우와,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한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5: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6: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4: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나 먹을까요?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4: 이건 태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면 이거를 한 입원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2: 맛이 없다.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4: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2: 굉장히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0: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1: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아
2: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었어?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거니까?
1: 나는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운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아~ 홈 프로텍터로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2: 그럼 다음에 또 다 같이 가
1: 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2: 갑시다
0: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1: 아. 오늘 각서 쓰고
0: 망할 것 같아요
1: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3: 좀 다르지 아무래도
4: 진짜?
3: 차박은 조금 더 몸도 좀 편안하고
1: 좀 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진짜? 그런 게 있으면
5: 심으셔 빨리 끝나고
4: 이렇게 힘들었는데 맞아. 이게 몸이 편한
1: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5: 엄청 빨리 끝나고요 이 정도면 엄청 빨리
2: 되게 빨리 끝나고
1: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2: 생각보다
1: 이 겨울에 이 겨울 한파에
2: 생각보다 너무 빨리
1: 이만한
5: 그래도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거야
4: 누가 배려했어 우리 형 누가
6: 그래도 텐트 안 치는 거면
4: 여기 누가 배려해
1: 아 우리 제작진
4: 아 작가님이 배려하셨대
6: 그러면 하루종일 뺑뺑이 친다

0: 친한 친구로 초대를 했어.
1: 미워라! 미워라!
2: 야,
1: 맞잖아! 왔네.
3: 진짜 찐. 대학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준범.
4: 당에 뭔가 이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준다 고마워.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저도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탐사를 떠나고 싶어요.
1: 그동안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는 청소년 탐사대원을 선발하기 위해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축하합니다. 탐사대원에 선발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탐사대원과 함께 멕시코의 칸쿤으로 가서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지구 탐사 이야기 출발해볼까요?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줄 청소년 탐사 대원을 찾기 위해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같이 탐사를 떠날 우승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죠.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원하는 건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독특한 생명체를 소개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호와 보존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목표죠.
2: 이건 정말이지 처음 보는 대장관이에요.
1: 아직은 어리지만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칸쿤에 있는 한 리조트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멕시코 칸쿤으로 날아가 푸른 바다에서 고래상어와 헤엄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우린 지원자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환경보호에 얼마나 열심인지도 궁금하고 왜 지구과학이나 과학교육을 공부하고 싶은지도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각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담은 짤막한 영상을 올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원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모두 세 가지. 자연의 연결망을 탐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왜 중요할까? 더 나은 탐험가나 시민이 되는데 이번 경험이 어떤 도움을 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당신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0: 전 상어가 좋아요. 제 고양이도 상어를 좋아해요. 제가 왜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대원이 꼭 되고 싶은지 말씀드리죠.
3: 전 상어를 제일 좋아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4: 자연 속으로 들어가 탐사하고 공부하고 자연에 대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요.
1: 청소년 탐사대원을 찾는다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미국 각지에서 왜 자신을 뽑아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죠.
3: 전 수중 생태계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바다는 인간의 영향으로 큰 변화에 직면해 있거든요.
4: 전 해양 생물과 상호작용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바다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3: 자연을 이해해야만 모든 걸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연은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죠.
1: 훌륭한 지원자가 어찌나 많은지 탐사 대원을 선발하는 건 정말 어려웠죠.
0: 전 탐사와 교육 둘 다 좋아해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3: 전 청소년 여성 과학자니까 이번 탐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바다와 해양 생물을 지키고 싶어요.
1: 우린 고민 끝에 최종 후보를 5명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요.
0: 전 메디 피터슨이에요. 지원하게 돼서 기뻐요.
5: 안녕하세요. 전 이바냐 존슨이고 16살이에요.
4: 전 오웬 스미스윅 19살이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6: 안녕하세요. 전 알렉산드라 디자코모라고 합니다. 대학생이에요.
7: 전 카르멘 호이트예요. 첫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이 되고 싶어요.
1: 그러나 우승은 단 한 자리뿐. 곧이어 우리와 멕시코 칸쿤으로 떠날 첫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을 발표합니다. 자, 계속할까요? 우리는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통해서 똑똑한 최고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우승자를 정하기가 몹시 어려웠는데요. 우린 먼저 홈페이지에 선발 대회 소식을 올렸습니다.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을 찾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쏟아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고래상어 사진이에요.
1: 지원자들의 열정과 열의는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죠.
3: 저는 해양 보호에 관심이 많고 계속 주시할 생각이에요.
0: 저는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생물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4: 저는 대학생이고 2학년입니다.
1: 쉽진 않았지만 우린 5명의 최종 후보를 추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6: 전 탐사대원으로서 여성과학자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고 싶어요.
7: 저는 제 아이디어와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눔으로써 우리 지구의 소중한 자연을 잘 보존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4: 좋은 탐험가가 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해요. 바다엔 암 같은 질병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전공인 의학과 수중탐사를 합치면 인간과 바다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5: 저는 사람들한테 꼭 알리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고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고요.
0: 이번 기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지구의 대변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1: 최종 후보를 발표하고 몇 주 뒤 우린 듀크대학교 해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의 도움을 받아 최종 우승자가 여름학교 학생들에게 카약 타는 법을 교육하는 사이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6: 오늘은 강의실에 카메라도 있고 낯선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학교 웹사이트에 올릴 영상을 찍는 거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1: 우린 미리 준비한 카메라 뒤에 서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할 시간이 되자 영상 대신 제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카누와 카약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카누와 카약에 대해 먼저 꼭 알아둬야 할 건, 물에 빠지지 마세요.
7: 저한테 오리엔테이션에 와서 카약과 패들보트 타는 요령을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와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영상 화면에 필립 쿠스토가 나타난 거 있죠?
1: 자,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 카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축하를 전하려고 왔어요. 카르멘 호이트, 카르멘 축하해요.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6월에 저와 제작진과 함께 멕시코로 가서 고래 상어와 헤엄을 치는 거 어때요? 정말 멋지고 신나는 경험이 될 거예요. 카르멘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네요. 준비해요. 떠나자고요.
7: 고래 상어와 헤엄치는 건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요.
6: 카르멘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눈물을 참느라 혼났다니까요.
7: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죠.
8: 카르멘?
7: 아빠, 멋진 소식이 있어요.
8: 뭔데?
7: 맞춰보세요.
8: 뽑혔구나.
7: 맞아요.
8: 그거 잘 됐다.
7: 저 멕시코 가요.
9: 좋아서 어떡해.
8: 제작진이 뭘 좀 안 해.
9: 그래,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대단해. 진짜 기쁜 거 있지?
7: 고마워요. 사랑해요.
9: 이따 전화할게. 안녕.
7: 네, 안녕. 나 또 우네.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로 꿈이 이뤄졌어요.
0: 저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자랐어요. 해양과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죠. 제가 지원한 이유는 고래상어를 좋아하고 지구의 경이를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0: 하르멘이 특히 뛰어난 점을 하나 꼽자면 리더로서 동료 학생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과 해양과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늘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이 뽑히게 되어 정말 흐뭇해요.
1: 전 다른 친구들과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제 열정도 나누고 싶어요. 필리쿠스토한테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은 어떤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도 듣고 싶고요.
2: 곧이어 카르멘과 칸쿤에서 만나 꿈이 현실이 되는 마법을 체험해봅니다.
1: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2: 자, 탐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멕시코 칸쿤의 숙소에서 지구 탐사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6월에 저와 제작진과 함께 멕시코 칸쿤으로 가서 고래상어와 헤엄을 치는 거 어때요? 우린 몇 주 전 듀크 대학교의 해양연구소로 가서 카르멘 호이트에게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제 카르멘을 멕시코의 칸쿤으로 초대해 고래상어와 수영을 즐길 차례입니다.
1: 일찍 서둘렀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엔 오후 2시에 도착했죠. 빨리 오고 싶어서 날짜가 잡히자마자 짐부터 쌌어요.
2: 카르멘?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1: 네.
2: 정말 반가워요. 기쁘고요. 자, 칸쿤에 온 걸 환영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번 선발대회 소식은 어떻게 들었고 또 어떻게 지원하게 됐죠?
1: 해양연구소 조교가 이메일을 보내줘서 알게 됐고 듣자마자 고래상어다 무조건 지원할 거야 하면서 지원했어요.
2: 정말 축하해요.
1: 감사해요.
2: 근데 왜 해양연구소죠? 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 전 연구가 좋아요. 나중에 자연보호를 위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2: 좋아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린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거랑 필리쿠스토를 만나는 건 제 꿈이었거든요. 다 이뤄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2: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너무 높은 게 탈이었죠. 가이드를 만나러 갈 무렵 계획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3: 우리가 탈 배가 작은 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장 측에서 내보내줄 수가 없대요.
2: 선착장을 닫아버렸군요.
3: 네.
2: 작은 배는 못 나가는 거네요.
3: 맞습니다.
2: 고래상어는 못 보겠군요.
3: 오늘은 안 돼요.
2: 루이스는 며칠 뒤면 날씨가 가라앉을 테니 그때 고래상어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3: 제가 보기엔 아마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날씨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2: 주말쯤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나요?
3: 네.
2: 대신 루이스가 다른 투어를 제안했는데요. 칸쿤에는 무사라 불리는 수중 미술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예술 작품과 환경 보호 활동의 조화랄까요?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죠.
3: 과거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산호초가 파괴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중미술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산호초에서 이리로 관심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산호초를 만드는 것.
2: 예술과 환경보호의 네, 조합이라니.
1: 맞아요.
3: 네.
1: 멋져요.
2: 좋네요.
3: 그래요.
2: 가보죠.
1: 가요.
2: 수중미술관은 해안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강풍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잠깐 배를 달리자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 수중미술관은 450개가 넘는 거대한 조각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작품이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해양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배치 또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데요. 이들 조각상은 열대 폭풍으로 인한 조류를 흩어버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해양생물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놓았죠. 아직 수중미술관의 영향에 관한 공식적인 연구는 없지만 많은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0: 이곳의 지역 주민들은 예술과 자연 보호의 조합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필리쿠스토랑 같이 잠수해서 둘러봤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을 많이 봤어요. 에인젤 피시 무리가 스쳐가기도 했고요. 인공 산호초를 둘러본 건 처음인데 아주 신선했어요. 이제 빨리 고래상어와 헤엄치고 싶어요.
0: 곧이어 칸쿤의 날씨가 드디어 활짝 개이자 우리의 청소년 탐사대 온 카르멘이 고래상어와 헤엄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1: 햇볕도 좋고 파도도 잔잔해요.
0: 여기는 칸쿤입니다. 우리가 이곳 멕시코 칸쿤으로 온 이유는 고래상어와 헤엄을 치는 게 꿈이라는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청소년 탐사 대원 카르멘 호이트와 칸쿤에 도착한 이후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착장 측에서 출항 자체를 금지해버려 우리로선 바다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허비하고 나니 시간이 바닥난 상황. 곧 좋아지겠죠.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걱정 말아요. 곧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난 같이 못 가지만 꼭 사진 보내요.
1: 네, 그럴게요.
0: 전 더 머물 수 없었지만 카르멘은 칸쿤에 남아서 고래상어와 만나 헤엄칠 날을 기다리기로 했죠.
1: 가셔야 한다니 섭섭해요.
0: 나도요. 거의 6개월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말이죠.
1: 슬퍼요.
0: 이건 작별이 아니에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1: 네, 꼭이요. 고맙습니다.
0: 천만에요. 고마워요. 제가 떠나고 며칠 뒤 마침내 날이 개었습니다. 선착장 측에서 출항을 허가하자 카르멘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죠.
1: 오늘은 완벽해요. 해도 나고 파도도 잔잔하고요. 바다로 나가서 고래상어를 볼 거예요. 필리쿠스토가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하지만 혼자도 괜찮아요. 야생에서 고래상어를 보다니 드디어 꿈이 이뤄지네요.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0: 루이스와 잠수팀은 카르멘과 함께 배를 몰고 고래상어가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고래상어 보호를 위해 잠수하는 인원은 가이드 한 사람 외에 두 사람만 더 허용되죠. 고래상어를 만지는 건 금지입니다.
1: 세상에, 저기 고래상어예요! 어떡해!
2: 좋아요, 준비됐죠?
1: 네!
2: 자,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1: 지금요?
0: 물에 들어가자마자 카르멘은 고래상어와 함께였습니다. 다른 일반 상어와는 달리 고래상어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 물고기 알 등을 걸러먹기 때문에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죠. 고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다에서 가장 큰 어류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성체는 크기가 스쿨버스만 하죠.
1: 굉장해요. 엄청나게 큰 버스만한 고래가 바로 우리 밑에 있었어요. 대단해요. 아, 울면 안 되는데.
3: 울어요?
1: 아니요. 저기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요.
2: 뛰어요, 뛰어요.
4: 카르멘이 고래상어를 보게 돼서 기뻐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좋아요.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며칠 미뤄졌지만 마침내 청소년 탐사대원 카르멘 호이트는 꿈을 이뤘죠.
1: 최고! 좋아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고래상어도 많이 보고 쥐가오리하고도 마주쳐서 깜짝 놀랐어요.
2: 물에 뛰어들어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딸이 꿈을 이뤘다는 게 느껴졌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서 기뻤어요.
1: 거대한 고래상어가 바로 제 밑에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입을 한껏 벌리고 물을 잔뜩 들이켰다가 내뿜는데 아가미가 펄럭거리는 게 보였어요. 고래상어의 일상, 고래상어의 하루를 엿보는 기분이었죠. 전 늘 고래상어를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났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한 모험이었죠.
0: 우리의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서 카르멘이 멕시코의 바다에서 얻은 경험은 진정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1: 우리 지구를 탐사하고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자연의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죠.
0: 카르멘을 비롯해 꿈과 열정을 지닌 모든 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미래의 탐험가들입니다.
1: 지구는 넓고 아름다워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발견해야 할 것도 많아요.
0: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연구는 지구와 인간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연을 지키게 될 겁니다.
3: 식물과 동물에게서 찾아낸 생물학적 기술이 현재의 공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인간의 영향으로 생태계와 여러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목표는 대중교육을 통해 바다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지구를 탐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망가지는지, 어떻게 바로잡을지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을 모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양한 오해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0: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에 관한 오해들 중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보통 우주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할리우드 영화나 공상과학 서적 같은 매체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매번 사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몇 주에 걸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프랭클린 연구소의 수석 천문학자인 데릭 피치와 나사의 초기 여성 선구자들을 다룬 책 로켓걸즈의 부상의 저자이자 과학작가인 나탈리아 홀트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주에 나가본 우주비행사의 수는 500명이 넘고 그중 많은 수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주 유영 시에 체온을 조절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우주복이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복이 없다면 우주비행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우주비행사가 우주복을 벗자마자 우주비행사의 몸이 폭발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 아, 네. 사람이 우주복을 벗자마자 폭발한다니 생각해보면 상당히 징그럽고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주복을 벗으면 가스기포가 체액안에 쌓이기 시작할 거고 몸이 정상적인 상태의 두 배까지 퉁퉁 붓게 될 거예요. 몸은 부어서 커지겠지만 폭발하지는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죠. 하나 둘씩 장기 부전이 오고요. 산소를 얻지 못해서 아마 질식사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3: 죽는 순간에도 부어있고요?
2: 네, 퉁퉁 부어있죠. 터지진 않지만요.
0: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와서 태양을 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연현상에 관련된 오해는 어떤 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1: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치명적인 광선을 쬐게 된다는 발상은 무척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하지만 그저 미신일 뿐이죠. 일식 때 위험한 태양광선은 나오지 않아요.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간에 밖에 서 있다고 해서 피해를 입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험한 건 일식 때 제대로 눈을 보호하지 않은 채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 개기 일식 때 달이 움직이는 경로에 있는 건 한번 체험해볼 만한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달의 앞면만 보인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상한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이죠. 이건 왜 사실이 아니에요?
2: 달과 지구는 인력으로 서로 묶여있는데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멋지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 어디에서 달을 보든지 간에 늘 같은 면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 뒤편으로 부르는 반대편은 절대로 우리에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 뒤편이 늘 어두운 건 아니에요. 항상 어둡진 않고 달이 돌면서 달의 모든 면이 한 번씩은 햇빛을 받게 돼 있어요.
0: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은 총 8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들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수성이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라 당연히 수성이 제일 뜨거운 행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1: 이것도 흔히들 착각하는 문제인데 말이 되기는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열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이 다른 행성들보다 뜨거울 걸로 생각하기가 쉽죠.

0: 있지만 사실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금성이 그보다 훨씬 뜨거워요. 금성이 그렇게 뜨거운 이유는 행성 전체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배출된 방사선이 들어왔다가 구름에 갇힌 채 다시 나가지를 못해서 금성은 기온이 섭씨 455도에서 480도까지 올라가곤 하죠. 워낙 뜨거워서 닭 한 마리를 단 15분 만에 완전히 조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름 휴양지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1: 잠시 후 더 많은 오해를 파헤칩니다. 만약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이 거짓으로 판명한 우주에 관한 오해를 알아봤는데요. 우주에 대한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에 좋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우주에서 뭔가 폭발할 때 아주 큰 굉음이 나거든요. 영화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을 전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던데요.
2: 소리는 열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마치 연못에인 물결처럼 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앞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우주 대부분에선 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소리도 전달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하군요. 폭발과 우리 귀 사이에 소리가 타고 이동할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폭발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네요.
2: 네,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공기가 없거든요. 소리가 타고 이동할 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 네. 아마 여러분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평평하지 않은 것도 확실히 드러난 상태인데요. 그러면 지구의 모양은 어떨까요? 지구가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0: 지구가 완벽한 구 형태라면 멋지겠지만 사실 완벽한 구는 아니에요. 태양은 아주 완벽하고 멋진 구 형태를 지녔는데 전부 가스로 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지구는 태양과 달라요. 지구는 일명 편구라는 형태인데 편구는 쉽게 말하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감자와 더 닮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완벽한 구 형태로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도 완벽한 구 형태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는 모양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완벽한 구 형태로 보이지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구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완벽한 원의 모양에서는 아주 약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1960년대 초반에 머큐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나사는 우주비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부터 우주 왕복선, 그리고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그동안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는데요.

0: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별 관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극성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1: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별이지만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은 아니에요.
0: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우주에 대한 일부 오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중력 스위치를 누르면 몸이 뜬다든지 하는 설정도 좋은 사례죠. 실제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주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보여주죠. 또 다른 오해를 알아볼까요? 때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느냐를 놓고 경쟁을 펼쳤을 때 세간의 주목을 받은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특히 좋아하는 소문인데요. 예전에 나사는 100만 달러를 들여서 극미중력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펜을 개발한 반면에 소련에서는 그냥 연필을 썼다는 농담이 돌았던 적이 있죠.
2: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1960년대 나사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연필을 사용했는데 연필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연필이 부스러지거나 심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와는 별개로 나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피셔펜 컴퍼니라는 회사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펜은 다양한 기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위아래를 돌려서 쓰거나 물속에서 쓸 수도 있었죠. 게다가 나사가 한 자루당 100만 달러씩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한 자루당 2달러 39센트씩 지불한 게 다죠.
0: 날씨가 맑은 밤에는 별 관측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을 논할 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널리 알려진 별 중 하나인 북극성이 제일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인가요?
1: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북극성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별이고 중요한 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별의 밝기죠. 하지만 북극성은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어두운 별에 속하죠. 밤에도 조명이 휘황찬란한 도심 지역의 밤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0: 지금까지 많은 로켓과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쏘아올린 결과 우리 지구 주변에 떠다니는 물체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지구 저궤도는 초만원 상태가 된 걸까요? 그래비티 같은 영화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공위성이 다른 인공위성과 부딪히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위성이 서로서로 부딪히고 망가지는 상황에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일은 없을까요?
2: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우주 또는 지구 저궤도 주변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지구 주변에 떠있는 우주 쓰레기 양이 무려 50% 정도 늘었다는 추정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우주 쓰레기를 줄여나갈 방법은 다 함께 생각해봐야겠죠.
0: 지구의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드는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계절이 바뀌는 이유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름에는 태양에 더 가까워진다는 소문을 믿는 분들도 많은데요. 왜 그 생각이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라고 믿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는 완전한 수직에서 23.5도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이 기울어진 각도가 지구를 뜨겁게 데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죠. 알고 보면 북반부의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달해서 오히려 태양과의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졌을 때입니다.
0: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 있기 때문이란 거죠?
1: 태양과의 거리 탓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과 제일 가까울 때가 바로 1월이거든요. 대신에 북반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추울 시기인 1월엔 지구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무렵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제일 가깝지만 직접 방사선을 적게 받는 겁니다.

0: 지금까지 아직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우주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궁금해지네요. 이런 오해는 왜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우주가 우리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에 대해 생각하면 흥분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선을 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1: 사람들이 근거 없는 뜬 소문을 믿는 이유는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나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걸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지식을 늘려서 자신이 가진 오해를 직접 풀어야겠네요.
1: 우리가 가진 오해는 직접 풀어야 하죠. 그러려면 쉴 틈 없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주변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가 듣고 본 걸 무조건 다 믿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7: 일기장이요.
6: 방과 후에 한 일은?
7: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6: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7: 빨간 머리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오리를 길렀던 거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6: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7: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6: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

0: 그것 때문에 많이 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구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제시하며 생명이 번성할 능력을 시험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옥하고 호의적이죠. 그런 곳은 물이 충분하고 1년 내내 기후도 일관되며 온화합니다. 그래서 열대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며 번성하죠.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은 광대하고 공허합니다. 생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극지방과 북쪽 지방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추위와 충분치 않은 물, 심지어 빛이 부족한 환경에도 철저하게 적응했죠. 이런 혹독한 황무지는 무자비한 빙하의 추위가 삶의 규칙을 정합니다.

유럽 북부에서 아시아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최북단까지가 바로 아한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냉대림이 넓게 펼쳐져 있죠. 바로 타이가입니다.

마지막 빙하시대가 막을 내린 건 불과 12,000년 전입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깔려있고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죠. 그러다 추운 빙기가 끝나 얼음이 줄어들자 차갑고 헐벗은 거대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에게도 마침내 수만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이죠. 온대지방에서는 화렵수가 널리 군락을 이루었지만 극지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자연스럽게 춥고 가혹한 기후를 견디는 데 최적화된 동물들이 나타났죠.

이곳을 다스리는 건 겨울입니다. 매년 8개월가량 지속되는 긴 계절이죠. 이 광활한 삼림지에 터를 잡고 살 생각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견디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나뭇가지의 위치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인데 모두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죠. 사실 이 나무들은 크게 성공한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지방 전체를 뒤덮으며 폭이 1000km에 이르는 지상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타이가는 겉보기엔 항상 비슷해서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삼림지에 사는 생물들은 무척 다양하고 공통점도 많습니다. 이들은 끝이 없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사실 침엽수림은 이 극한의 조건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겉모습과는 달리 타이가의 소나무와 전나무는 동물들이 이곳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죠. 무자비한 북풍의 영향을 약 25% 정도 약화시키거든요. 타이가에 사는 생물들은 겨울이 동반하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극저온의 기온과 눈,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봅니다. 뛰어난 생존자인 큰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이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운이 좋아 끼니를 때울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술록은 추위를 피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툰드라를 이동합니다. 타이가의 숲으로 피신하기 위해서죠. 슬록의 발굽은 두 개로 넓게 벌어진 발톱 모양인데 눈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지형을 다니기 수월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굽에 볼록하고 딱딱한 테두리가 있어 언땅이나 얼음에 잘 미끄러지지 않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몸부림은 겨울에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북쪽에서 막 도착한 슬록이 남긴 발자국을 뒤따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숲의 강력한 포식자들에게 슬록은 가장 반가운 존재 중 하나죠. 20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슬록들은 가장 추운 기간 동안에만 이 숲에 머물 겁니다. 꽁꽁 언 이 숲에서 먹이를 찾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쓰라소니는 보온성이 좋은 두꺼운 털과 넓적한 발 덕분에 사냥에 유리한 편이지만 사실 눈 속에서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먹이를 찾아 드넓고 공허한 땅을 헤맵니다. 눈과 얼음을 헤치며 걷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죠. 슬록은 발굽을 이용해 허기를 채웁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파내면 지의류로 뒤덮인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몇 달 동안은 이게 주식입니다. 아쉬운 대로 나무 껍질과 솔잎, 얼어붙은 풀도 먹죠. 봄이 오면 술록들은 북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겨울의 매섭고 혹독한 조건들은 겨울철 높은 폐사율로 이어집니다. 타이가에 사는 모든 생물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작은 새부터 순록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겨울의 희생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육식동물과 청소동물에겐 좋은 소식이겠군요. 이 사체에서 얻은 마지막 고기 조각이 하루를 더 살게 할지 모를 일입니다. 큰 까마귀들은 포식자나 눈 때문에 죽은 동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들이죠. 독수리가 가장 먼저 도착해 큰 까마귀와 경쟁을 시작합니다.

눈은 타이가에서의 삶을 힘겹게 만들지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먹고 난 후 털에 묻은 흔적을 없앨 때죠.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예 정착한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은 가장 큰 족제비과 동물로 족제비와 오소리와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곳 타이가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죠. 하지만 까마귀들의 방해를 받는 건 마찬가지군요. 겨울 동안 까마귀들은 소란스럽게 무리지어 다니며 타이가 곳곳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 검독수리는 울버린보다 더 호되게 당하며 까마귀들의 끈질긴 괴롭힘에 결국 먹이를 코앞에 두고 쫓겨납니다.

한편 울버린이 소중한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술록의 사체 일부네요. 울버린은 사냥을 잘하지만 죽은 동물도 먹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나중을 위해 숨겨두죠.

이런 냉동고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먹이가 충분치 않은 초봄까지 새끼와 암컷에게는 든든한 식량이죠. 타이가의 나무들도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의 잎은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죠. 이곳의 침엽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침엽수의 잎에는 부동물질이 있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죠. 물은 어디에나 있는 듯하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사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엽수의 잎은 선인장 가시처럼 바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은신처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주로 소나무의 씨앗이나 겨울의 열매를 맺는 겨우사리 식물이 먹잇감이죠. 반기생식물인 겨우사리는 열매를 먹은 새가 씨앗을 옮기면 다른 나무에 붙어 싹을 틔웁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나뭇잎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침엽수들은 짧은 여름을 틈타 전속력으로 성장하고 번식해야만 하죠. 하지만 봄이 와도 크게 나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뇌조는 아직 추운 이 시기에 번식기를 맞죠.

기온이 오르고 날씨도 조금 좋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울버리는 밤낮으로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기엔 남쪽에서 도착한 맹금류들이 타이가의 터를 잡습니다. 흰저먹개 수리는 거대한 숲의 남쪽 경계에 둥지를 틀죠.

두 마리의 새끼들도 봄을 기다리는군요. 타이가는 여러 맹금류들의 서식지입니다. 30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대한 숲이라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숨기고 새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좀 더 북쪽에는 말똥가리가 새끼와 함께 자리를 잡았군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이 계절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겨울에는 맹렬한 한기를 품고 공격해오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실어 나르고 퍼뜨리며 다음 세대의 소나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타이가 생태계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 나무 아래 숲 바닥입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이 땅을 뒤덮고 설치류들은 이 솔방울을 마음껏 활용하죠.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저먹개술이 한 쌍은 새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녀석은 건강해 보이네요. 살아남지 못한 새끼 수리는 불개미들이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은 타이가의 수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개미굴에는 100만 마리가 넘는 개미가 모여 살고 이들은 매일 30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잡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를 공격하는 곤충들이죠.

한편 여름이 되면 흰저먹개 수리 새끼는 완전히 다 자라고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가을에는 폭풍우가 빈번하고 날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새끼 말똥가리가 최선을 다해 쏟아지는 비를 견디고 있군요.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 체온을 높입니다.

가을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그와 함께 첫눈이 내립니다. 타이가의 곰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낮이 점점 짧아지고 일조량도 갈수록 적어집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밤엔 얼음이 얼 정도로 많이 추워졌죠. 이 무렵 하늘이 맑은 날이면 곰들은 북극광, 즉 북극의 오로라 아래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합니다. 큰 곰 같은 동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체중을 두 배 정도로 불려놔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하죠. 가을이 되면 날마다 45kg까지 먹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숲의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냄새를 맡죠.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추위에 무너진 동물이 있다는 건 곰에게는 행운입니다. 추위에 희생된 동물의 사체는 곰에게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곰은 열심히 섭취한 양분의 75%를 물질 대사를 통해 몸 전체에 두꺼운 지방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지방층을 조금씩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거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강해지고 눈도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평균 기온은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타이가의 주민들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약한 개체는 겨울에 굴복하겠지만 대부분은 눈보라를 견딜 준비를 마쳤죠. 어쨌든 이곳은 이들의 고향이니까요. 또한 지구 생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육지 생태계죠. 고요하고 차갑고 어둡고 무한한 숲, 기묘한 얼음 낙원, 타이가입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인해 자욱하게 흐려집니다. 이곳은 구름의 숲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변하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이곳의 생명체들은 습기와 햇빛 사이에서 불확실한 리듬의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상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든 좁아진 시야와 줄어든 일조량, 차가운 기온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거나 사냥꾼에게서 도망칠 때 혹은 번식을 할 때마저 언제나 구름 장막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해야 하죠. 안데스 산맥은 베네수엘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7,0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생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의 열대 운무림은 본질적으로 대륙의 산맥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첫째로 꼽히는 건 단연 안데스 산맥입니다. 동식물에 따른 생태학적 특성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의 산계를 형성하는 산맥과 화산을 따라 여러 나라들을 척추처럼 관통하며 저 멀리 북쪽까지 하나로 이어지죠. 이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 구름 정글이 번성할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에 운무림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머나먼 남아메리카의 땅과 이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구름과 안개입니다. 산악지방에 자리 잡은 열대림들은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름 정글은 신비로운 삼림지입니다. 시야가 제한적이라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딘가에 숨거나 반대로 몰래 공격하기도 쉬운 편이죠.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이 숲을 규정지어온 특성인 구름은 태양 북서열을 낮추고 동시에 열대지방의 수분 부족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구름 낀 정글은 늘 촉촉하고 상쾌한 낙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정글은 고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남부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해발 고도 3,000m의 구름 속에 자리 잡은 고지대 숲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들의 길고 두꺼우며 곱슬한 털은 구름 정글 안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 별난 포유류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동작도 매우 느립니다. 거의 나뭇잎으로만 이루어진 저칼로리 식단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늘보의 물질 대사 속도는 몸집이 비슷한 다른 포유류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달리 주위 온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이 섭씨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르내리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이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 무서운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죠. 나무늘보와는 달리 더 빠르고 활동적인 동물들도 있습니다. 흰머리 꼬리 감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죠. 꼬리 감는 원숭이는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공중 정원을 누비며 삽니다. 일과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먹이를 구하는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들은 나무 사이를 바삐 오가며 매일 3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저지대 정글만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몸통이 곧지 않고 더 가늘며 나뭇잎은 더 작고 질기죠. 구름 정글에는 숙주를 영양 공급원으로 삼는 기생식물과는 달리 식물이나 바위에 붙어서 양분 순환에 참여하는 착생 식물이 무척 흔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지의류와 양치류를 제외하고도 1,500여 종의 난초와 200여 종의 브로멜리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동물은 물론 온갖 종류의 열매와 식물들이 식단에 오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무척추 동물을 사냥하는데 주로 나무껍질 밑이나 나뭇잎에 있는 개미를 즐겨 먹죠.

꼬리 감는 원숭이는 정글의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해발 고도 2000m 아래에 머뭅니다. 원숭이 왕국보다 구름이 많은 고지대는 원기왕성하고 거대한 참나무의 영역이죠. 이들의 가지가 열매로 묵직해지면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열매를 먹으러 모여듭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선 독특하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새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빛깔이 찬란한 캐찰이 보이네요. 캐찰의 움직임은 날렵한 꼬리 감는 원숭이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나무 사이를 빠르게 오가지도 않고 위장하거나 숨을 생각도 없죠. 오히려 영롱한 녹색과 진홍색 깃털은 현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정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그저 나무에 걸터앉아 다른 이웃들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아보카도 나무의 일종인 페르세아 카에룰레아는 캐찰이나 녹색 큰부리새처럼 이 숲을 찾는 새들에게는 꼭 필요한 먹입니다.

과육이 많은 열매에는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 풍부해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죠. 회찰의 작은 발은 나뭇가지

새를 잡을 때만 사용됩니다. 땅에서는 걷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로 움직이면서 먹이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캐찰은 날면서 열매를 사냥합니다. 맹금류가 공중을 날아오르며 나뭇가지에 있는 작은 동물을 낚아채듯이 말이죠. 일단 열매를 구하고 나면 그걸 삼키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육을 다 수화한 후에는 열매 커다란 씨를 다시 개워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숲 여기저기에 씨앗을 퍼뜨리며 먹이를 제공한 나무의 번식에 일조하는 셈이죠. 구름 정글에서의 승부 전략은 몸을 감춰 숨거나 선명한 빛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캐찰의 서식지 아래쪽에 위치한 관목 사이에도 외모만큼이나 멋진 생명체가 삽니다. 화려한 빛깔과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 벌새입니다.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캐찰과는 달리 벌새는 쌩쌩 날아다닙니다. 이 작은 새가 구름 정글에만 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정글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영역을 독차지했습니다. 바로 꽃이죠. 어떤 벌새는 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주 유익한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새는 꽃에서 에너지와 양분이 가득한 꿀을 얻고 그 대가로 꽃의 가루바지를 도와 수정을 보장하는 거죠. 벌새는 먹이로 삼는 꽃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종마다 부리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벌새는 물질 대사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 추운 환경에 사는 일부종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쉬거나 잘 때에는 체온을 낮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삼림지를 특징짓는 구름과 안개 장막은 이른바 수평의 비를 만들어냅니다. 정글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세하고 지속적인 이슬비죠.

수많은 개울이 모이고 갈라지며 정글의 비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한 색을 자랑하는 산호뱅이죠. 이목을 끄는 색깔은 다른 생물에게는 경고신호입니다. 산호뱀은 코브라와 맘바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 중 하나죠. 산호뱀은 정글의 낙엽더미에서 살며 다른 파충류들을 사냥합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뱀을 주로 노리는데 먼저 반복적으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 다음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뱀에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잡은 먹이를 통째로 삼켜야 한다는 점이죠. 이건 꽤 힘든 일입니다. 먹잇감이 자기만큼 길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도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먹이가 완전히 소화되는 며칠 동안은 속이 든든할 테니까요. 구름 낀 정글의 낮은 지대는 기온이 더 높아 무척추 동물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가위개미는 모든 종류의 나무에서 잎을 잘라 모읍니다. 이들의 전리품 수송은 멈출 줄 모르죠. 이들은 나뭇잎을 퇴비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균류를 재배해 그걸 먹이로 삼습니다.

개미들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나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아주 느긋해 보입니다. 세 발가락 나무를 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나무늘보는 이 신열대구 우림을 정복했습니다. 이 지역 육생포유류 생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성공의 비결은 특수화입니다. 나뭇잎을 기반으로 하는 식생활 덕분에 먹이 경쟁을 피할 수 있었죠. 이곳엔 나무가 넘쳐나니까요.

나무늘보는 오로지 잎사귀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로는 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하며 위장도 그만큼 큼직하죠. 배불리 먹게 되면 위에 든 식물질이 체중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도 무척 느려서 한 끼를 완전히 소화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비가 와도 무사태평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겐 장점이 되죠. 털에서 자라는 지위류 덕분에 젖은 털이 녹색으로 보여서 나무늘보만의 특별한 위장술이 완성되거든요.

구름 정글의 생물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대부분 숲속과 숲 주변에 집중되어 있죠. 이 사실을 잘 아는 재규원은 정글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호전은 주로 나무 사이나 나무 밑에 숨어서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 세계에도 잘 적응한 이들은 원숭이처럼 꼬리로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꼬리 덕분에 호전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질 염려 없이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죠.

이 숲은 생물의 고유성이 뚜렷합니다. 그 예로 브라질 호전은 구름 정글을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만 서식하는 설치류죠.

코스타리카 구름 정글의 삶에는 끊임없는 지저귐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중 높은 가지에서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새소리가 하나 있군요. 흰목 큰 부리새는 특유의 울음소리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큰 부리새는 이 신세계 정글의 고유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대하고 알록달록한 부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이 부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돕고 시각적인 신호로도 사용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이를 구하는 도구로 쓰이죠. 열매가 걸터앉기 힘든 곳에 있어도 큰 부리로 딸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탐내는 열매를 독차지하곤 하죠.

숲은 하루 중 대부분이 안개에 휩싸여 있지만 가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면 이곳 주민들은 몇 시간쯤 햇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비추든 배고픈 제규어는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순찰을 계속하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제규어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몸집이 크고 힘도 세서 테이퍼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거의 모든 동물들을 사냥하죠. 제규어가 먹이로 삼는 동물은 80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련된 매복 전문가로 알려진 재규원은 구름 정글에 사는 이웃들이 잠시 긴장을 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죠.

정글의 법칙은 때로 가혹해 보이지만 그런 규칙이 없다면 이 놀랍고 복잡한 생명의 그물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름의 정글은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욱한 안개 장막이 드리웠다 거치며 한순간에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긴 산맥과 낮은 하늘 사이로 미묘하고도 다채로운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정글입니다.

0: love you.
1: Love you too.
0: Your dad's not in trouble.
1: Okay.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연평도에서 새나개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24시간 강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제보자. 보호자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강아지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연평도로 일하러 갈 때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보호자에게 집착하는 강아지 때문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유명하다는 입질견 딱지. 만지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2: 아니, 만졌다가 혼났어요. 물릴 뻔했어요.
3: 아, 만지려다가 물릴 뻔했어요?
2: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4: 한 명 좀 물어, 그냥 건드리면.
0: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문구들. 9년째 접근 금지령이 내린 딱지입니다.
5: 만지지 말라고 했지.
0: 순식간에 폭군으로 돌변하는 딱지. 어쩌다 폭군이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연평도의 선 넘는 강아지들. 지금 만나러 갈까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 하지만 강아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0: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경고문. 아,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낯선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지저대는데
1: 그만 제발
0: 보호자가 한 달 전 입양한 슈나우저 가루입니다. 일어서는 제작진에게 달려드는 가루.
2: 가루야, 너 계속 그렇게 짖으면 어떡해.
0: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가루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보호자.
2: 짖으면은 이제 옆집한테 피해를 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사는 분들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0: 한 달 전 가루의 입양 후 부쩍 예민해진 루이. 가루가 짖으면 덩달아 시끄럽게 짖어대는데 보호자가 키운 지 3년 된 폼피츠 루이입니다.
2: 루이는 오히려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랬던 강아지인데 가루가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0: 결국 짖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보호자.
2: 짖지 마. 안 돼.
0: 밖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데
2: 진짜 갑자기 짖는 친구라가지고. 그만.
0: 결국 복잡한 곳을 피해 한산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2: 원래 저기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가루가 이제 강아지만 보면은 난리 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짖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른 큰 공원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0: 공원까지 강아지들과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그녀. 무사히 공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잘 견디나 싶었는데 결국 터지고 마는 가루와 루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당황한 보호자는 녀석들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2: 제발. 다 왔잖아. 어, 안 돼요. 그만, 제발.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그런데 산책을 시작하려고 하다 머뭇거리는 보호자.
3: 왜 멈추시는 거예요?
2: 달려들까 봐.
0: 결국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가루.
3: 무조건 달려들어요?
2: 네. 저렇게 올 때 자기 눈앞에 보이면 저래요.
0: 누가 보이기만 해도 극도로 흥분하는 가루와 그런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보호자. 또다시 지나가는 개를 보고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평소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2: 화양 당해가지고 이제 전 주위분께서 사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또 인보처에 가 있다가 그러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주지가 세 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0: 갑자기 아파서 가루를 키울 수 없게 됐다는 전 보호자. 결국 가루를 보호소에 맡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거처가 바뀌었던 가루.
2: 그 기억이 너무 셌나 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무 이제 난리가 나니까

0: 이젠 보호자만 안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1: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올 테니까 지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너네. 로이.
0: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전 로이와 가루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보호자.
1: 가루 이거 먹고 있어?
0: 과연 가루는 보호자가 나가면 어떨지? 처음엔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불안에 떨고 결국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가루. 그리고 덩달아 짖는 로이까지. 텅 빈 복도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1: 저렇게 짖으면은 옆집에서도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펑 하고 치고 갈 때가 있어요.
2: 무서워졌어요.
1: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또 아무도 없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좀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제발 조용히 해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짖어요.
0: 5분만 집을 비워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들 때문에 보호자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데요.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야 안심하는 가루.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가루와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가루의 분리불안. 가루는 어디를 가나 그녀의 껌딱지입니다. 다른 강아지들과 재미있게 노는 로이와는 다르게 보호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루.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는 녀석. 결국 또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0: 떨어지면은 이런 행동을 보여요.
1: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습니다. 직원분이 가루를 진정시켜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2: 약간 물거든요?
0: 아, 물기 돼요?
2: 눈에 못 이겨서 무는 것 같긴 한데.
1: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난리가 나는 가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그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3: 이제 일단 가루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이제 연평도에는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뭐 언니랑 다 같이 이제 가족식당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식당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씩 여기서는 아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1: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평도까지 출근하는 그녀.
4: 짖지 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안 맡아줘서 애견 카페 가는데도 안 맡아줘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다. 제발.

0: 그만, 그만.
1: 강아지들을 그만. 데리고 연평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0: 하지 마, 제발.
1: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데요.
0: 두 대인데 이제 8시 배랑 이제 1시 배인데 원래 좌석이 다 있어요. 정해진 좌석이 있는데 가로가 너무 지져가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단 그 선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짐칸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난항이 예상되는 그녀의 험난한 여정.
0: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이 녀석들 여러 사람 놀래키네요. 화물칸에 실려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가루와 로이.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0: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만.
1: 배 안에서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낸 그녀와 강아지들. 드디어 일자리가 있는 연평도에 도착합니다. 강아지들을 챙겨 간신히 배에서 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
0: 너무 힘들어요. 아직 한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1: 아휴,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신 것 같네요. 너무 험난한 일하러 가는 길. 연평도에 도착하자마자 집부터 들르는데.
2: 여기가 집이신 거예요?
0: 네.
2: 아,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긴?
0: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려고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루, 가루.
1: 또다시 가루야. 불안한지 지저대는 가루.
0: 가루야, 가루. 그나마 여기는 옆집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요. 조금 민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만, 그만, 그만.
1: 아이고, 도대체 쉴 시간이 없네요. 곧 일하러 가야 할 시간. 일터까지 가루와 로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3: 아유, 애들 데리고 오냐고 고생했네. 아유.
1: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한 그들을 반겨주는 이모.
0: 로이 수출해서 많이 받았어.
3: 아유, 우리 로이.
0: 얘네 어디다 놔야 돼?
3: 이거 밖에 놔야지. 아니, 못 들어가잖아.
1: 하지만 가게 안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순 없는데요.
3: 두고 들어와.
0: 너네 이러고 잠깐만 있어. 금방 다시 나올게. 알겠지? 또 짖고 이러면 안 돼, 너. 아유.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1: 보호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에 또다시 불안해하는 가루. 녀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은서 씨. 그녀가 일하는 사이 밖에서 불안에 떠는 가루. 보호자를 향한 가루의 집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2: 보호자는 찾는 거예요, 지금?
0: 그렇게요. 저렇게 짖으면은 옆에 있는 로이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4: 사탕으로 마늘도 좀 드세요.

0: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래.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는 보호자.
1: 그만. 왜?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야, 내 돈 벌어야 너네 맛있는 거 사주지. 응? 언니 일하고 올게. 알겠지? 금방 올게, 금방. 응? 짖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루야.
0: 일을 하는 내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녀.
2: 좀 안쓰럽죠. 어쨌든 파양돼서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제 상황도 지금 어쨌든 젊은 애가 막 강아지만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1: 가루랑 로이랑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같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꼭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0: 과연 가루의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의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번엔 연평도에 폭군으로 소문난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3: 이 사람들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야? 다 데리고 와.
2: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4: 아, 만지려다가 밀릴 뻔했어요?
2: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아. 지엄마밖에 몰라요.
4: 건드려보신 적 있나요?
2: 아니, 없어요. 무서워서.
5: 그냥 할머니도 물어, 그냥 건드리면. 아,
4: 얼마나 몇 번 물리셨어요?
5: 서너 번 물렸지.
4: 아, 서너 번 물렸어요?
5: 장난은 뭐 조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로?
0: 동네 방네 소문난 입질견을 찾아가 봤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문구들. 어우, 곳곳에 만지면 문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바로 너구나.
6: 녀석지.
0: 어우, 깜짝이야. 9년째 보호자가 키우고 있는 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추는 온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5: 알았어.
0: 딱지는 보호자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같은 존재라는데요.
5: 앉아. 이렇게 해놔도 다 어른들을 만지셔서. 안 그러면은 또 네가 책임이니 내가 책임이니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사람들이 인식에 얘네 종 애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한다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물려. 저 책임 없어요. 알겠다고 다 물려.
0: 조금만 방심했다간 딱지에게 물린다는데요. 아무한테나 으르렁거리는 녀석.
5: 시 한 번에. 옳지.
0: 잠시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혹시 물리진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작진. 딱지의 무는 버릇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보호자.
5: 맞아,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0: 그래도 보호자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둥이입니다.
5: 내려줘?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딱지 사탕 줘? 사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탕 먹으려면 엄마 주세요. 딱지 사탕 먹으려면 주세요. 주세요. 고기 까딱까딱. 고기 까딱까딱.
0: 이렇게 애교가 철철 넘칩니다.
5: 엎드려. 옳지. 엄마 손. 옳지. 엄마 손. 이쪽 손. 하트. 옳지. 고. 옳지. 할미 왔네, 딱지. 할미.
3: 딱지씨.
0: 이분이 보호자의 시어머니라는데요.
3: 야, 이놈아. 더러운 것도 안 해, 이 새끼. 딱지야, 우리 딱지지. 우리 딱지지. 그지? 딱지야. 추워? 딱지야.
0: 손주 같은 딱지를 살갑게 대하는 시어머니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5: 이게 제가 안에서 등을 만져도 이따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져도
3: 만다니까 봐.
5: 등을 손을 알더라고요.
3: 딱지야, 딱지야, 왜? 할머니.

0: 그지? 할머니지? 지랄이.
1: 온 지 꽤 오래됐잖아.
2: 9년 됐어, 9년.
0: 못해, 그냥.
3: 이런 딱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시어머니.
2: 응, 아, 그랬어.
0: 잘해주는데도 무는 걸 어떡해.
2: 뭐 줄까 하는데도 곁을 안 주니까. 예민한 건지, 애가 조금 별종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강인복에서 키운 거일 수도 있고.
3: 아무한테나 신경질을 내는 딱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딱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딱지의 코앞에 간식을 늘어놓는 보호자. 어휴, 간식의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2: 하도 안 먹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쫙 깔아놓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하나씩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꺼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3: 자신의 간식을 지키는 딱지. 그 옆을 지나가던 제작진에게 돌진하는데요. 순간 아찔함을 느끼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제작진. 어우, 방심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2: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꺼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1: 의사님이라요?
2: 있으면은 하루에 한 개 먹을까 말까?
3: 이 집의 상전은 딱지입니다. 녀석을 품에 안고 밥을 먹여주는 보호자.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밥을 받아 먹는 상전 딱지.
1: 사료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2: 지 스스로는 절대 안 먹어서. 그러니까 지가 안 씻고 그냥 껐떡껐떡 넘기니까.
1: 아, 넘기는 거예요?
2: 네.
1: 씹지 않고요?
2: 네. 한 4일 정도 굶겨보고 그래 갔는데 제 본인 앞에서 이불에다가 한번 토만 해놓고 그러고 안 먹어요.
3: 스스로 먹지 않는 딱지가 딱해서 먹여주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문다는 건데. 장갑을 끼고 딱지가 얼마나 세게 오랫동안 무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장갑을 물고 냅다 흔드는 딱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물고 또 물고.
2: 그만하라고
3: 보호자가 말려도 계속되는 딱지의 입질.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 사회성 발달할 때부터.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빼고는 아예 사람들이 만져본 적이 없어요.
3: 태어나자마자 친정에서 연평도로 데려와 9년 동안 함께 지낸 딱지. 발에 염증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2: 여기가 해풍이 심하니까 습진이 심했는데 그게 뼈까지 다 들어, 그거 염증이. 그래서 다 벌려가지고 다 긁어내고. 근데 여기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또 곪아요.
3: 혹시 딱지가 예민해진 이유는 수술 때문일까요? 지금도 피부병 때문에 2년째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다는데.
4: 선생님, 근데 추르랑 같이 주시네요?
2: 약이 되게 독해서 그 냄새 때문에.
3: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약을 간식과 섞어서 떠먹여줍니다. 보호자에게 딱지는 자식처럼 귀한 존재, 그 이상이래요. 며느리와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딱지. 시어머니와 굴을 따러 왔습니다.
0: 그대로 가는 게냐, 그대로 게냐.
5: 다 뜯어갔어.
0: 다 뜯어갔지, 냉겨놓나.
3: 아무리 찾아도 빈 껍데기만 보이는데.
5: 다 쪼갔네.
3: 그 와중에도 계속 딱지를 안고 있는 며느리.

0: 공부도 그랬어.
1: 오늘따라 굴 찾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2: 갱구. 네, 갱구. 여기 사람들은 이거 다 무쳐 먹던지 소라처럼 따 먹던지. 여기 갱구 다 올라왔네.
1: 어디를 가든 딱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며느리. 그런데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남편을 따라 연평도에 오게 된 그녀. 처음엔 낯선 곳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살기엔 괜찮아요, 살기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1: 그래도 딱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 우리 딱지야. 딱지야. 우리 딱지야. 이리 와. 딱지야, 이리 와.
1: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시어머니에게도 딱지는 손주 같은 존재라는데요.
2: 딱지! 야, 이거 잘했어.
3: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밀어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너저리
2: 잘한다.
3: 때는 늦었어, 이제. 이미 때는 늦었어. 염원영 역할이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1: 9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딱지.
4: 고객님한테 딱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2: 자식이요.
3: 새끼랑 똑같죠, 뭐. 전혀 그랬어. 새끼랑 똑같아, 지금. 아, 그 손주 같은데, 여놈이. 날 가지고 물라고 해서 그러지. 여운이 물라고 해서 그러지.
2: 오늘도
3: 얼마나 안아주고 그 뭘 그 주고 할 텐데.
2: 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무슨 생각일까. 저렇게 입질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기 입질하는 애로 변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게 교류도 못하고. 언니 사람들을 싫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인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1: 보호자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집착견 가루. 근처에만 갔다 하면 입질을 하는 폭군 딱지. 연평도에 선 넘는 강아지들을 위한 솔루션이 시급합니다. 솔루션을 위해 연평도까지 2시간을 배 타고 물 건너온 설세.
5: 아, 푹 잤어요. 한 2시간 배 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저기가 북한인가?
1: 설샘을 애타게 기다리는 보호자한테 가는 길. 먼저 연평도의 폭군 딱지네로 갑니다.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딱지.
5: 아, 너구나. 너가 딱지구나. 네. 딱지가 조금 외부인들 오면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2: 앞에서,
5: 네. 여기서부터?
2: 네.
5: 어허. 아, 딱지 키우는 거 봐. 어, 어떨지 알겠어. 자, 보자. 피부도 안 좋아 보이고 다리도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라갈 때도 좀 불편함이 있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 네, 들어오셔도 돼요.
5: 네. 어, 뭐 괜찮네. 어, 역시.
1: 설샘이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시작하는 딱지. 그리고 가방으로 입질을 차단하는 설샘. 딱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구석에 몰린 딱지는 한동안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네요.
5: 이제 제정신 돌아오고 있어요.
1: 잠시 후 드디어 차분해진 딱지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한 설샘.
5: 영희야, 저 간식은 뭐예요?
2: 얘가 잘 안 먹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잘 깔아놔요.
5: 그럼 얘기할 게 많겠네.

0: 있는데요.
1: 죄송합니다.
2: 평소 간식을 지키는 딱지. 누군가 간식 근처만 지나가도 달려들어 냅다 공격하는데.
0: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갖고 싶어요.
1: 지키는 거죠.
0: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계속 주면 이 공간 더 지켜요. 내가 가지고 싶진 않은데 뺏기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딱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기는 싫은데 남들이 가져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럼 다 모아놓고 맨날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걸 안 줘야 돼요.
2: 혼자 있을 땐 간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간식을 지키려고 하는 딱지. 간식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바닥에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밥을 잘 안 먹는 딱지에게 사료를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보호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0: 이렇게 살찐 애한테 왜 또 먹여줘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살찐 애들. 토해도 안 죽어요. 얘가 이러다 죽어요. 지금 아홉 살이라고요?
1: 네, 아홉 살.
0: 제가 봤을 때 얘 지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무릎 관절도 안 좋아요. 네.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살이 계속 찌다가 지금 슬개골 탈구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홉 살이라고 했죠. 보통 일곱, 여덟 살에서 열 살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살은 못 빼고 살은 계속 쪄요. 십자인대가 한쪽이 끊어져요. 그러면 애가 반대쪽으로만 걸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도 끊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똥을 좀 싸요. 안 먹는 애들은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단단히 먹이셔야지 딱지랑 더 오래 행복하게 사십니다. 네.
2: 이제부터 딱지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밥을 먹여주는 건 절대 금물. 무엇보다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질인데요. 사람 손이 가까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물어버립니다.
0: 이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던 애들이 사람 손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이 발 저렇게 부은 거 엄청 아프고 수술하면 엄청 아픈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사람 손이 와서 꺼내가지고
1: 손톱하고
0: 드레싱하고 그걸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사람 손만 봐도 이골이 나요. 보호자한테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오히려 보호자는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2: 그렇다면 딱지의 입질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앉아. 엎드려. 앉아. 엎드려.
2: 우선 보호자의 교육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1: 주세요. 거기 갔다 갔다.
0: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다 나와요. 자, 이제부터 딱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모자라는 게 못 참아요.
2: 못 참고 물어버리는 딱지를 위한 기다려 교육이 시작됩니다.
0: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앉아, 기다려, 옳지만 쓸 거예요. 기다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기다려.
0: 네, 그리고 자, 이러면 고개 돌리세요. 무시하세요. 눈 맞추지 마세요. 한 5초 뒤에 다시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기다려 하셔도 돼요.
1: 기다려.
0: 네, 1, 2, 3. 안 돼요. 네. 다시 기다려.
1: 기다려.
0: 1, 2, 네,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행동을. 얘는 지금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기다려.
1: 기다려.
0: 옳지.
2: 이번엔 잘 기다리는 딱지.
0: 옳지.
1: 옳지.
0: 이 정도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1: 앉아.
0: 기다려.
1: 기다려.
0: 네. 옳지.
1: 옳지.
0: 그렇죠. 지금 완벽해요.
2: 와, 이제 네. 긴 시간.

0: 잘 기다리네요. 다음은 딱지의 사회성 교육입니다.
1: 흥분도 높아졌어요. 제가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2: 기다려. 앉아, 안나. 앉아.
1: 저랑 멀어지게 돕고 가야 돼요.
2: 누워. 누워. 앉아.
1: 저랑 사이에 껴야 돼요. 저랑 딱지 사이에 보호자님이 서서 돼.

0: 듣고 이뻐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포인트들 있죠. 잘못한 행동들, 남들한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막 해달라고 낑낑거린다거나 너무 참지 못하고 떼쓴다거나 그럴 때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아니, 이것만 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잘할 거고, 의학적인 부분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약들만 좀 바꿔지고 호르몬만 체크를 하면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어요.
2: 확 바뀌었으면 좋을 것
0: 네.
2: 같아. 그러면 나도 유모차 끌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0: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3: 이번엔 집착견 가루를 찾아간 설샘.
4: 네.
5: 밖에 나가면 혹시 좀덜 짖어요?
4: 그래도 짖긴 짖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덜 짖을 거예요.
5: 그래요?
4: 네.
5: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4: 알겠습니다.
3: 24시간 보호자와 떨어질 수 없는 가루.
4: 목도 다 상할 것 같고.
5: 분리불안 때문에
4: 네.
5: 너무 많이 짖어서. 근데 지금 보면 그것만 짖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4: 그냥 이런 작은 움직임.
5: 네.
4: 미나 그냥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어디 간다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짖어요.
5: 그죠?
4: 네, 그게 너무 심해요.
5: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4: 무서워서?
5: 맞아요, 무서워서는 맞아요.
4: 무서워.
5: 근데 왜 이렇게 뭐 좀 적당껏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할까요? 지금처럼 조금의 자극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4: 모르겠어요, 그거를.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가루를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못 쉴 것 같아요.
4: 맞아요. 못 쉬어요.
3: 집 안에서도 잘 쉬지 못하는 가루. 밖에서도 보호자와 24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5: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보호자가 좋은 보호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 자극 없이 편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더니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4: 네.
5: 일할 때도 같이 가죠.
4: 네. 무조건.
5: 무조건 같이 가죠?
4: 네.
5: 그러면은 일하는 공간에서 못 쉬죠?
4: 못 쉬죠.
5: 그쵸?
4: 네.
5: 그 집에 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4: 네.
5: 이게 반복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겨요.
3: 하지만 전 주인과 원치 않는 이별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 가루.
5: 아무래도 버려졌던 경험, 가족이 바뀌어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특히 처음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분리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불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4: 혼자 있는 연습.
5: 네.
3: 이제는 가루가 혼자
4: 그만.
3: 있는 연습을
4: 그만.
3: 해야 할 시간.
4: 제발 그만.
3: 실내에서도 바깥 소음에 예민한 가루.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백색 소음이나 갈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4: 갈색 소음.
5: 네. 이런 게 백색 소음이에요. 그러면 바깥 소리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우리 가루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게 갈색 소음이에요.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거를 스피커로 가루 쉴 때는 이거 잘 때도 밤에도 여기 밖에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하면 틀어놔주는 게 좋아요.
4: 밤에도요?
5: 네. 원래 이게 좀 되고 나면 우리가 산책을 하는 건데 오늘 산책을 한번 여기 연평도고 다른 분들 없으니까 좀 조심히 긴 줄을 가지고 하는 산책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우리 감독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3: 이번엔 평소 잘 쉬지 못하는 가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0: 넓은 공간에서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뭘 얘기하거나 뭐 하자라고도 안 할 거예요.
2: 그냥 조용히.
1: 가루의 선택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 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둘 거예요. 줄 늘려주면서 당겨지는 느낌 최소화시키고 멈추면 멈추고 법적으로는 2m 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조금 한번 해보는 거고 원래 이런 소리도 무서워하는데 지금 차분하고 안정된 상황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잡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금 이완되어 있는 산책.
0: 지금 긴장의 끈을 놓고 자유롭게 다니는 가루.
1: 얘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 보여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지가 알아서 멈춰요.
0: 자신의 템포에 맞춰 걸어가는데
1: 그죠? 짖지 않고
2: 그만.
0: 전에 산책할 때는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에 휩싸여 짖었던 가루. 그랬던 가루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가루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보호자. 가루야, 과거의 상처는 잊고 앞으로는 보호자와 행복해지렴.
2: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그냥 정반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랬고 좀 가루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좀 가루의 상태를 좀 더 악화시켰던 게 아닐까.
1: 가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2: 아, 네. 제발. 네. 그런 가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1: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네.
2: 안 돼.

0: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2: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냄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전기가 한 몇천 볼트 온 것처럼 찌르륵 하면 이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르고 꽉 이렇게 쥐면은 안 펴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면 아파요. 필 때 너무 아파요.
2: 손에서 시작되는 세상. 단추 하나 채우는 일, 컵 하나 드는 일까지 손쓸 일은 많고 우리의 일상은 손을 쓰며 이어진다. 그런데 찌릿하고 저린 손, 툭 걸려서 펴지지 않는 손, 점점 오그라들거나 변형되며 굳어가는 손이 된다면?
3: 이렇게 뭔가 퉁퉁 부어서 염증이 있는 골문 느낌? 왼손이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부럽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마비예요.
2: 많은 뼈와 인대가 모인 손. 작지만 정교한 손엔 복잡한 구조만큼 여러 질환이 숨어 있다.
4: 이게 부러질 정도의 외상이 아닌데 딱 넘어지면서 손을 딱 빚었는데 딱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염증과 골절 그리고 관절염까지 손에 오는 다양한 질환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결코 아니다.
4: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진행하는 거를 이쪽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픈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의사. 정형외과 중에서도 더욱 미세한 수술을 시행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 이재성 교수와 함께 손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법. 병의 진행을 막고 손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0: 최현화 씨는 오늘도 긴장이 한바가지다.
1: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 불안한데?
2: 어머니 손 아프세요?
1: 아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이건 장난 아니네 이게. 아 이게 고기 들면 안 돼.
2: 찌릿하셨나봐요.
1: 네 찌릿찌릿해.
0: 운동기구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1: 이 팔에
0: 손 때문이다.
1: 이게. 그만 아파. 이렇게 힘을 막 주니까 이게 이것도 못한다니까. 볼로 떨리네.
0: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고 저리다.
2: 지금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1: 여기 다 여기. 열이 확 나면서 뭐라 할까? 저리저리 하면서 다섯 손가락 다 그렇죠 뭐.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아픈 것 같아.
0: 밤에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통증.
1: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와서 보기만 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한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0: 손 놓고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 장 보는 일은 최대의 난적이다.
1: 아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담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이것도 무거운데?
2: 어머니 큰 거 사려다가 작은 걸로 바꾸시네요?
1: 네, 무거워서 못 들어. 아프고.
2: 지금 요 정도만 당겨있는데도 많이 무거우세요?
1: 그럼요. 이게 큰 게 싼데. 이게 큰 게 싼데. 이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러다 보면 뭐. 조그마니까 더 비싸고 큰 거 사야 싼데.
0: 아픈 손 때문에 살림에도 구멍이 난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찌릿한 손저림 때문에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만 의심하며 지냈다.
1: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건 줄 알고 그 목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또 목을 그 MR을 찍고 이제 동네 1차 병원을 갔죠. 근데 디스크나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 그러면서 어깨가 또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깨 때문에 그러나고 또 이제 어깨를 가서 MRI를 찍고 뭐 주사도 맞고 근데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0: 목과 어깨 검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손 전문의를 찾은 최현화 씨.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아, 손목이요.
2: 손목이?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1: 이렇게 끝에가 저리고 그다음에 뭐랄까 감각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발 저린 것만요. 그렇게
2: 언제부터
1: 하고.
2: 그러셨어?
1: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는 한 2년?
2: 2년?
1: 네. 와. 이렇게 뻣뻣하면서 손이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슴에 모아보시고 그러고 계세요. 네네. 그런 다음에 어떠신지 그 손 저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1: 저린
2: 아 벌써 저려? 네. 어, 맞아.
1: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려요.
2: 아 오케이. 네. 맞아.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보는 검사였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신경이 꽉 눌러 있어. 그 신경이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네, 네. 흔히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그래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 네, 그냥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2: 알겠습니다.
1: 지겨워요.
2: 지겹죠. 네.
0: 이게 지긋지긋한 손저림과 무뎌진 감각. 그 정체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바닥 쪽에는 손목뼈 위를 가로지르는

0: 횡수근 인대가 있다. 이 횡수근 인대는 두꺼운 섬유성 띠 조직으로 여러 손목뼈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손목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한다. 또한 굴곡건이 있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잘 전달하고 손을 잘 구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래로는 여러 손가락 굴곡건과 정중신경이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나는데 이를 손목 터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터널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손바닥 쪽에 저림과 따끔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특히 나이트크라이라 불릴 정도로 자다가 손이 저려 깨거나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힘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1: 흔히 손목하니까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여기가 손목터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이상감각이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자가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여기를 세 개 누르면 증상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러고서 30초, 40초 이렇게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최현화 씨 수술에 앞서 신경이 얼마나 꽉 눌려 있는지 초음파로 꼼꼼히 확인한다.
1: 이게 신경이라.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렇게 오히려 신경은 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네. 여기 엄청 커져 있어. 와, 여기서 이 밑이 딱 눌려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
2: 벌써 저려요, 손바닥.
1: 벌써 저리죠?
2: 네. 네.
1: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확실히 눌려 있구나.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0: 치료를 미룬 사이 신경이 더 깊게 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 하다가 오면 아프면 어때요?
1: 응?
3: 하다가 아프면
1: 소리 꽤 찔러.
0: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중신경은 손가락의 정교한 운동 조절과 손바닥 쪽 감각을 담당하는데. 수술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된다. 먼저 손목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횡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절개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1: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4: 음악이요?
1: 네. 예, 좀 불편하세요. 예, 지금 이상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짓누르던 상황. 이제 그 인대를 철개한다.
1: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살려줘. 다 끝났다, 나는. 끝! 끝났어, 이제. 여봐, 딱 3분 걸렸어, 3분.
4: 30분간 통증.
1: 30분간. 오늘부터는 저려서 막 이렇게 잠에서 깨고 그런 건 없고요. 약간 이 손끝 먹먹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 3개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와야 되니까.
4: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1: 네, 살아올 겁니다, 원.
0: 이 간단한 수술을 미루고 미루며 통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1: 이분은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굴신 운동 정도 해서 유착되는 것만 방면 되고.
5: 수술 중에 좀 환자랑 소통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가요?
1: 그럼요. 제가 이걸 국소마취로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합병증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0: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환자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드리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과일 칼 대신 감자 칼로 배를 깎는 김추자 씨.
2: 언니, 과일을 왜 그렇게 깎으세요?
3: 에? 손가락 아프니까 이렇게 깎으려야지. 칼로 깎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삐져서 먹어요. 모양 안 보고.
1: 왼손 검지가 문제다. 모양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
3: 여기. 예.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까지 한 번씩 막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욱신욱신 하면서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염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증이 많이 끼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면 이제 이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게 피는 게 아프고.
2: 지금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3: 그쵸. 이게 이렇게 해서 딱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안 펴지잖아요. 아파요. 이게 필름은 떨려.
1: 한번 굽혀진 손가락은 쉽게 펴기 어렵다.
3: 하고 나면
1: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펼 수 있다.
3: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심줄이. 심줄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 누가 안에서 당기는
3: 거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를 안 펴지니까 이렇게 해서 피면 이제 땡기면서 아프죠. 창자가 좀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할까? 막 그 정도로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플 때는요. 좀 만져주면서.
1: 대체 누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일까?
0: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고요. 이게 굴곡근인데요. 여기 이제 이건 관절이고요. 이게 초음파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활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굽혔다 폈다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이게 탁탁 걸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아쇠수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 손가락 아래쪽에는 힘줄을 뼈와 함께 잡아주는 도르래, 즉 활차라는 것이 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그 주위로 결절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 활차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중간에 걸리게 된다. 손가락을 펼 때 처음엔 방아쇠를 당기듯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 확 펴지는데 이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펼 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부자연스럽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고정된다.
0: 손을 이렇게 중수지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굽혀보시면 여기 우리 소위 말해 손금 있는 데 있죠? 손금 있는 데에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방아쇠 수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때 통증이 유발되면 방아쇠 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팔을 써는 일도 위태롭다.
2: 손을 하나를 이렇게 좀 들고 하시네요.
3: 네. 꼬부리면 아프니까.
2: 그럼 칼질할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쓰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3: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칼질할 때가.
1: 밥 한 끼 차려 먹

0: 이렇게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1: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2: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이래요, 잘. 미끄러지고 그냥.

0: 깨지기도 하고. 흔히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보여야 될 거를 보여드려갖고.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1: 되질 않으셨어요?
0: 아니에요. 그래도 끓여놨던 거라. 뜨거운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2: 손에 힘이 확 빠지셨어.
0: 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접시도 몇 개씩 깨고 그랬어요. 뭐 나물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러고.
2: 옮기셨었어?
0: 예. 쏟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용하게.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봐요. 잘 피해.
3: 손가락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 아닌 사고. 김추자 씨는 찌개가 빠진 허전한 식탁을 마주한다.
0: 지금 이제 후끈후끈해요 또.
2: 후끈거리세요?
0: 응. 그러니까 지금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날짜만.
3: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버티던 수술. 그저 작은 손가락 하나일 뿐인데 온 일상을 무너뜨린다. 손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4: 그다음에 이 환자는 약간 굴곡구축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레이드로 따지면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주먹 쥐었다 폈다면 탁탁탁탁 걸리고 통증이 좀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 4단계라면 좀 많이 심하신가요?
4: 네, 좀 많이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3: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된다. 손바닥 쪽 피부를 1cm 정도 절개한 후 두꺼워진 활차를 완전히 절개한다.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후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만약 굴곡근 주위에 염증이 많다면 같이 제거해준다.
5: 자, 따끔, 몽원주 삽니다. 따끔. 아이고, 아파라. 아프시죠? 아이고, 아파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3: 펴지지 않는 검지 손가락. 국소 마취를 하며 수술이 시작됐다.
5: 자, 이제 활차를 절개하겠습니다. 이 활차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3: 활차라는 좁은 문에 힘줄이 꽉 끼어버려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 생긴 통증. 힘줄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활차를 잘라준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히고 펼 수 있게 된다.
5: 끝! 오케이, 자, 다 됐어. 이제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피시고. 잘 돼요? 됐어?
6: 볼까지 없으니까.
5: 그지? 마취가 잘 됐어. 내가 아프실까봐 충분히 마취해서 그래. 다 끝났어요. 내가
3: 이렇게 세워드릴게. 수술 시간은 5분 남짓. 딸깍거리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5: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4: 이게 워낙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걸리다가 아무래도 그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금방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2: 그 활차는 그런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요?
4: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파악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엔 적응하면서 궁극적인 별 문제는 없어집니다.
3: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4: 방아쇠 수지는요. 손이 자꾸 이렇게 굳거든요. 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운동을 시키고 이거를 더운 찜질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되게 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을 때

0: 얘는 힘줄 자체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 한두 번 맞고도 계속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다. 한 해 27만 명. 그 다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손질환이 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양윤아입니다. 거의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고 뭐 원단 고를 때도 원단, 뭐 픽업할 때도 원단도 많이 들고 뭐 가봉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패션쇼 할 때도 진짜 옷 만들 때도 많이 들지만 그 패션쇼에 필요한 뭐 신발 제작이라던가 가방 소품 제작 같은 거는 디자이너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온 건 손목 질환이었다.
2: 여기 이 부분이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1: 손목을 자주 비틀어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며 충격을 주다 보니 연골과 인대가 손상된 것이다.
2: 이렇게 하면은 막 딸깍딸깍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약간 뼈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렇게 막
1: 손목 바깥이 딸깍거리다니 대체 무슨 질환일까?
0: 네. MRI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선 연골 복합제고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골하고 척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고 그 다음에 그 인대 사이에 또 섬유 연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 연골과 인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복합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한마디로 파열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1: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다. 손목은 팔 쪽의 긴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친 손목뼈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대와 연골을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즉 TFCC라고 부른다. 인대와 연골이 합쳐진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는 요골과 척골 사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로서의 역할과 손목을 회전하거나 뒤로 젖힐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함께한다. 손목의 완충장치라 불리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는 외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파열되기 쉬운데 손목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 문고리나 병을 돌렸다기 어렵다. 또한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을 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0: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아마 저희가 학생 때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저가 한 4배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이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에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또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약간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단은 쥐어짜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손목을 돌릴 때

0: 척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또 땅바닥을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이렇게 들때 힘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1: 결국 수술을 받은 양윤아 씨. 이제 손목이 자유롭다.
2: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칫솔질도 못했는데 이제 쉽게 빨 수 있어요.
3: 네, 선녀분 안녕하세요.
2: 네,
3: 그게 좀 어땠어요, 아픈 거는?
2: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3: 아, 그럼 다행이다,
2: 네,
3: 그지?
2: 네.
3: 아마 이게 우리 윤아 씨 수술할 때 관절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다 염증도 생기셨고 여기 많이 달아서 해줬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잡고서 들었을 때 여기가 맞대에 있어서 아, 여기 밑이 다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유지도 아주 잘 돼 있고 정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이제 관절 운동하는 건 다 되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손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술과 상관없이 재활운동은 필수다.
0: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질환들은 스트레칭 운동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일종의 관절, 원인 요측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강화 운동이에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강화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된 또 한 명의 환자. 류은미 씨는 캔 음료 하나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한다.
4: 오빠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1: 아픈 손 때문에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고 있다.
5: 어디에 제일 좀 아픈
4: 게요? 아, 네. 지금 이쪽 외측으로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힘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손목이 좀 꺾여져서 네, 그래서 그때 좀 통증이 있고요.
1: 손목 안쪽은 괜찮은데 유독 바깥쪽이 시리고 아프다. 여기가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는 자리다.
4: 외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통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외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다. 왜 그럴까? 류은미 씨는 그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6: 많이 안 아팠어요?
4: 아, 네.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3: 아프세요?
4: 아, 네.
3: 얼마나 고생했다 그랬죠?
4: 지금 한 세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3: 그래도 3개월 정도 좀 악화가 된 거군요.
4: 아, 네네.
3: 맞죠? 오케이. 네, 이게 은미 씨, 요게 요골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인데요. 이 병은 이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요게랑 자꾸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일 관절경이라는 걸 할 겁니다. 네, 구멍을 뚫고.
1: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TFCC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흔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외상성 파열은 손을 딛고 넘어지거나 힘을 쓰다 삐끗하는 등 한순간의 사고로 TFCC의 실질이나 원위 요척 인대의 부착부가 파열된다. 퇴행성 파열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손목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조금씩 마모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길면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류은미 씨의 경우는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나는 데다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 뼈와 연골이 서로 충돌하며 반복적인 부하가 누적된 상태다.
7: 교수님, 저기 제 와이프...

0: 셰프가 여기가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지.
1: 그죠. 맞아요. 네. 또 진단명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충돌한 위에 다쳤을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그렇게 이제 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자꾸 부딪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어깨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관절도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미세하게 자꾸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음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2: 환자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간 외상성 파열이 아니다.
3: 여기 이제 이거 요골이고 이게 척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한 이렇게 한 2.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 옷감이 해지듯 손목의 연골과 인대가 닳아버린 환자. 수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술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를 벌려 충돌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먼저 오랜 마모로 닳고 거칠게 해진 삼각 섬유연골을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다음, 요골보다 긴 척골을 잘라 단축시켜 척골과 부딪히는 손목뼈와의 간격을 넓혀줘 충돌을 없애준다.
3: 공간 자체가 되게 좁다. 네.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지저분해지지, 그지? 아니.
2: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 직접 관절 내부를 보며 진행되는 수술. 먼저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손상 부위를 스케일링하듯 깨끗이 다듬어준다.
3: 이게 TFCC고 여기 찢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났잖아, 그지?
2: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다 못해 구멍이 났다. 이번엔 자리를 바꿔 길이 차이가 나는 척골을 절제해줄 차례. 손목뼈와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의 척골.
3: 2.5에서 3.3mm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이 정도.
2: 길어진 척골을 잘라내 손목의 충돌 원인을 규정해준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충돌을 일으켰던 손목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3: 좋습니다.
2: 잘라낸 뼈는 한 달 후면 다 붙게 된다.
3: 아,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되면 아까 보셨지만 연골이 상해요. 이 연골은 42세니까 비교적 조기에 그쪽에 관절염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 이제 그때는 뼈를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인공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좀 안 좋으니까.
2: 한 해 2만 8천 명. 낯설지만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절대 하면 안 될 자세가 있다.
1: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서 꼭 피해야 될 그런 행위가요. 푸시업 하는 거죠. 손을 딛고 자꾸 이쪽으로 압박이 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짜는 행동, 이렇게 돌리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발되는 행동이니까 가급적이 그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양한 질환을 겪는 우리의 손. 어느 순간부터 손이 서서히 굳어간다면 어떨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박기표 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4: 기존에는 이렇게 손이 접혀 있었는데 이제 수술 받아서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한 거예요.
2: 박기표 씨가 가진 손질환도 눈여겨볼 만한 질환 중 하나다. 대체 어떤 질환일까?
1: 손 좀 보세요. 지금 많이 편해지셨어요?
4: 네.
1: 주먹 줘보세요. 그래도 지금 다
3: 거의 다 펴지네요, 그죠?
4: 네, 펴지는데 주먹을 치는데 완벽하게 안 돼서 계속 그렇죠. 예, 운동하고 있어요.
3: 슈어. 예. 이게 환자분 처음 손이었어요. 아마 네. 기억하실 거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펴지지가 않은 상태였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듀피트렌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랑 관련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성, 당뇨. 예.
4: 예. 음주를 조금. 음주 네. 당뇨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3: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안 굽혀져서 사실 피부를 어떻게 인시전 넣기도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2: 내 힘으로는 손가락을 펼 수 없는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구축이란 손바닥 아래의 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고 오그라드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증보다 손바닥의 작은 결절, 굳은 살 같은 덩어리와 함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서서히 굽어진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 음주,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약지나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을 경우 손을 펼 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듀피트렌 구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3: 근데 이게 듀피트렌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주치인데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듀피트렌 구축의 특징은 무통성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결절이 나타나고요. 대신 손의 기능은 점점 구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세수하기도 좀 힘들고 손 넣기도 힘들고 장갑 끼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구축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질환. 재발도 잦은 편이다.
4: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난 것처럼 안에 뭐가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라 그럴까 그 혹 같은 거? 조그만 혹 같은 게 이제 잡혔어요.
5: 딱딱하던가요?
4: 네, 딱딱하게.
2: 듀피트렌 구축의 시작은 손바닥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결절이다. 듀피트렌 구축의 신호를 기억하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손과 손목이다. 인체 뼈의 약 4분의 1이 모여있는 손. 그렇다 보니 손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골절이다. 서영희 씨도 여행을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다.
6: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세게 넘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순식간에 이거 넘어졌다. 이 느낌은 없고, 보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목이 완전 깨져버린 줄은 몰랐어요.
2: 넘어진 강도에 비해 어이없이 부러진 손목. 서영희 씨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3: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이렇게 뼈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어요. 조각도 이렇게 꽤 심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뼈가 골 감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골 다공증이라는 게 되는데 골 다공증 골절의 특징이 쉽게 좀 어이없이 다치는 거야. 가볍게 딱 다쳤는데 자기는 이 정도에 내가 부러졌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손목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손목이 다치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면 허리가 다치고 허리뼈, 뼈가 척추가 다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게 3대 골절이래요. 네.
2: 알고 보니 서영희 씨의 골밀도 수치는 골다공증에 해당됐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6: 소공증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더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하고 할 걸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그냥 건덩건덩 들었는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2: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 손목 골절은 전신 뼈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다.

0: 시간이란 뭘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1: 세네카의 말에 따르면 삶이 짧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린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죠. 만약 제가 10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와 사랑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지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언젠간 저도 죽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후대에 꼭 남겨야 할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0: 심장이 처음 뛰는 순간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느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실 5살이든 50살이든 한 해의 길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체감하는 시간은 크게 달라지죠.
1: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건 뇌에 깊이 각인돼서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온통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던 시절은 유독 길게 느껴지죠. 반면에 해가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와 시간 인지는 여러 면에서 상대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겁니다.
0: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군날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2: 다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자, 이 방정식 좀 보세요.
0: 식과나 강의실에선 시간이 더디게 흐르지만 아름다운 여인 곁에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죠. 결국 시간이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겁니다.
1: 있잖아, 혹시 이따가 잠깐 산책할래?
3: 처음엔 그렇게 크고 넓게 느껴졌던 세상이 어느 순간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줄어들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 시절엔 더디게 흐르다가 한창 바쁘게 살아가는 시절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죠. 시간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느려지죠.
0: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으니 말이죠. 이곳 파리 천문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파콤 델바는 세슘 원자 시계를 다룹니다. 이 시계는 보안이 철저한 방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죠. 시계에는 규칙적인 진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자 시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세슘 원자가 두 에너지 상태 사이를 오갈 때 나타나는 주파수죠.

0: 이 상태 변화는 마이크로파를 가할 때 일어나는데 아주 정밀한 주파수에서만 원자는 비로소 에너지 상태를 바꿉니다. 세슘의 경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주파수는 놀랍게도 1초에 무려 91억 9,263만 1,770번에 달합니다. 3억 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원자 시계가 허용하는 오차는 단 1초에 불과하죠.
1: 이런 원자 시계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가동 중인 원자 시계는 10개에서 15개 정도죠. 그중 매달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대여섯 개에 불과합니다. 여기 파리 천문대엔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밀도가 낮은 시계들도 있는데 정밀한 시계에 오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조시계 역할을 하는 거죠.
0: 지구상의 모든 원자시계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원자시계에 의해 세계 표준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탄생한 시간이 지구 어느 곳에서나 같은 박자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리듬이 우리 인간의 리듬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이를 처음 증명한 사람은 1962년 프랑스의 학자 미셸 시프르였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빙하 동굴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보내기로 합니다. 지하 130m, 외부와 단절된 채로 시계 없이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2: 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우리 몸에 24시간 이상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생체 시계는 24시간에 거의 딱 맞게 맞춰져 있죠. 하지만 시계나 햇빛이 없는 지하에선 달라집니다. 낮과 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몸속의 생체 시계만으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죠.
0: 시프르는 오로지 잠들고 깨어나는 시간만을 기록하며 흐르는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그렇게 58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온 팀은 겨우 25일이 흐른 줄만 알았죠. 시프르와 동료들의 시간은 시계와 달력보다 훨씬 느리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2: 지금까지는 밤낮의 변화가 인간의 리듬을 만든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 몸 안에 이미 고유한 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0: 당시 첫 걸음을 내딛던 새로운 항문의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시간적 질서를 연구하는 항문, 바로 시간 생물학의 탄생이었죠. 제네바의 수면 실험실. 한 실험 참가자가 밤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이미 우리 시대의 흔한 현상이 됐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순환 덕분에 우리 몸속의 생체 리듬, 즉 생체 시계는 매일 새롭게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 섬세한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죠. 인공 조명으로 가득한 현대 세계에서 우린 어느새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잠자리에 누우면 수면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엔 몸속 리듬에 맞춰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외부 신호들에 의해 맞춰지는데 사회생활이나 식사시간 그리고 빛이 그 역할을 하죠.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고 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는 빛이 나오죠. 그 빛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0: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린 뇌파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수면 단계를 거치죠. 그중 REM 수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이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기

0: 때문이죠. 하지만 휴대전화 신호가 이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인지를 비롯해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죠.
1: 시간을 인지하는 건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려고 할 때 우린 결국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시간과 수면의 연결고리입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이 제대로 쌓이고 그래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0: 인간의 삶처럼 지구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더없이 느리게 느껴지죠. 인류 초창기의 삶은 자연의 순환이 결정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돌고 돌면서 삶의 리듬을 만들었죠. 최초의 농경사회에서 파종과 수확은 일상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하나로 맞물린 삶이었죠.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에 새긴 그림들은 순간을 담아내려는 시도였죠.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의 순환을 남기려 한 겁니다. 그들이 아는 계절은 단 세 개뿐이었습니다. 범람으로 시작, 파종과 수확으로 이어지는 한 해였죠. 이집트인들은 일찍부터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날을 음력으로 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각각의 원은 한 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파라오 제국의 달력이 이것만은 아니었죠.
2: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대 초에 시민력이라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1년은 360일로 되어 있고 30일짜리 12달로 구성된 달력이었죠. 거기에 5일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한 해 끝에 덧붙인 날들이죠. 실제 태양력 길이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달력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0: 하지만 신들에게 바친 이 추가 날에도 불구하고 달력은 차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2: 윤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달력은 실제 계절과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알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0: 하지만 날짜 체계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날짜는 파라오의 제위 연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 목록에서 각각의 타원형 문양은 서로 다른 파라오를 나타냅니다. 즉위하면 1년으로 시작해 사망하는 해에 끝나고 그 후엔 새 파라오의 1년이 다시 시작됐죠. 일부 신전의 천장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력은 하루 단위로만 날짜를 셀 수 있었죠. 결국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세기에 윤년을 도입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정확한 1년의 길이가 365일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5시간 48분 46초, 하루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우주의 질서는 하늘만이 아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죠. 그 중에서도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관측했던 놀라운 흔적이 중국 산시성에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사제들은 이 거대한 장치를 사용했죠. 정교하게 배열된 이 기둥 구조물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기둥 사이의 틈으로는 일출을 관측했죠. 고고학자들은 타오시

0: 라 불리는 이 유적지가 중국 최초 수도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이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부채꼴로 배열된 기둥들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저희가 컴퓨터로 재현한 지점은 원형 관측대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4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 구조물이 천문대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죠.
0: 4100년 전, 계절과 달에 따라 태양은 서로 다른 돌기둥 사이로 떠올랐죠. 가장 바깥쪽에서는 동지와 하지를 관측했고, 나머지 달엔 일출 위치가 돌기둥 틈새를 규칙적으로 이동했습니다.
2: 현재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움직임으로 시간의 리듬을 읽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달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입니다.

0: 태양력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엔 중국과 서양 모두에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썼죠. 달의 변화가 훨씬 관찰하기 쉬웠으니까요.
1: 달이 차고 기우는 한 주기는 약 29일.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변화였죠. 많은 고대 문명들이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음력을 만들었고 축제 날짜를 정할 때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0: 바다에 의존하는 문화권에선 달의 주기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달이 조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겨울이 온화하고 설이 걱정이 없는 지중해 문명은 우리 농경 문명하고는 다르죠. 농경 문명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심느냐가 한 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작물을 너무 일찍 심으면 늦서리에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있죠. 또 너무 늦게 심으면 제대로 익지 않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의 최적 시기가 불과 4, 5일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시기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은 오랜 농경국가이자 농경문명입니다. 농업의 핵심은 바로 농사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달력이야말로 농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1: 타오시 천문대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 오늘날 GPS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했죠. 한편 중국 서쪽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을 이용한 정밀한 시간 측정이 훨씬 나중에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 기원전 3세기는 시간 측정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263년 집정관 메살라가 카타니아에서 시계를 가져와 로마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세워진 최초의 시계였죠. 이때부터 로마는 그리스와 헬레니즘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시계부터 물시계까지 새로운 시간 측정 방식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개혁이 찾아옵니다.
1: 기원전 46년 카이사르가 승전 열기로 가득한 로마로 귀환합니다. 이집트 정복을 비롯한 수많은 승리를 자축하는 대선 행진이 거리를 메웠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던 복잡한 로마 달

0: 이집트의 훼손된 태양력으로 과감히 교체한 거죠. 역사는 이를 위대한 율리우스력 개혁으로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4년마다 윤년이 생겨났죠.
1: 그야말로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두 가지 필요에 부응한 정말 혁신적인 개혁이었죠. 바로 이 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업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뒤죽박죽이었던 시간 체계를 바로잡은 겁니다. 그리스 각지에서 가져온 물시계나 해시계들은 로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로마 본토는 물론 정복한 도시들까지 함께 쓸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로 치면 재정적,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니까 노동자나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계산할 수 있게 됐죠.
0: 카이사르가 이 개혁을 단행하기 전 로마인들은 복잡한 계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 해의 길이가 355일, 377일, 378일로 불규칙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2: 어서 출발하셔야 해요.
0: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것조차 헷갈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는 건 로마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문화가 의례 그렇듯 운 좋은 날과 불길한 날이 따로 있었고 로마인들은 매달 적어도 사흘을 불길한 날로 여겼죠.
3: 금방 다녀오겠어.
0: 그런 날엔 만사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0: 플라우투스의 희곡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시간을 처음 발견하고 해시계를 세워 내 하루를 비참한 조각들로 쪼개버린 자들에게 신들의 저주가 내리길. 또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땐 배꼽 시계가 최고의 시계였어. 언제 밥을 먹어야 할지 아주 정확히 알려줬거든. 그런데 이젠 해시계가 허락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참 기막힐 노릇이군. 그리고 이럽니다. 요즘 로마는 해시계 천지인데 사람들은 굶주림에 쪼그라들어 기어다닌다니까.
1: 완고한 원로원 의원 카토 역시 새로운 시간 측정 방식을 경멸했습니다. 군인과 농부의 나라라면 해만 보고도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죠. 오늘날 시간 측정은 농업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위성은 원자시계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시각을 끊임없이 전송하죠. 덕분에 GPS 기반 작물 관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계절의 제약에서도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수직 농업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아 일반 온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자연과 시간의 순환을 거스르려는 시도에 대가가 따릅니다.
2: 인간은 후대의 지식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쓰고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1600년대 갈릴레이부터 오늘날의 과학자들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현재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서툽니다. 특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의 장기적인 결과를 위해 지금 당장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1: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화석연료 연소를 비롯한 인간 활동이 불러온 지구온난화 문제죠. 인간이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듯 느리게 움직이죠.

0: 시간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열망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은 문화마다 제각각이죠.
1: 전통적인 중국과 서양의 시간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중국의 시간 개념은 매우 세속적이지만 반면 서양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시간을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 말은 삶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알지 못하는 막연한 내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0: 하지만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11세기 송나라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임무를 수송에게 맡겼죠. 황실의 고위 관료이자 학자였던 그는 물시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전해지죠. 보건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수송이 남긴 또 하나의 업적 덕분입니다. 바로 신의상법요. 63장의 도면으로 이루어진 설계 도감이죠. 이 책엔 높이 12m에 달했던 시계탑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모든 시계의 핵심 부품은 시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인 탈진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시계에도 여전히 쓰이는 부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송의 시계탑을 세계 최초의 천문대로 보고 있죠. 날씨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대와 다를 바 없죠. 수송은 아마 세 가지 세계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와 가장 거대한 물시계를 발명했고 또 후대를 위해 가장 정밀한 도면을 남겼죠. 수송이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발명품을 남긴 인물이니까요. 수송도 마찬가지였죠.
0: 시계는 크기가 같은 수많은 물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통이 채워지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계가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었죠. 수송의 탁월한 발명품은 구동 바퀴의 탈진기입니다. 물을 일정한 리듬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죠.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흘려보내는 이 구조 덕분에 시간은 오차 없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나무로 된 158개의 관리 모양 인형이 시와 분을 알려주죠. 하지만 수송의 걸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지 겨우 32년 만에 북방 세력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말았죠. 이 보건품은 위대한 발명가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인류의 열망을 보여주죠. 비록 똑같은 1분 1초도 저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말입니다.

0: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영장 바닥에 빛이 굴절되는 게 신기해서 빠져들었죠. 여러 색깔의 빛이 물결치듯 퍼져나오는데 전 거기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물 밖에 나오니 누가 그러더군요. 마리옹 3분이나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죠. 그게 바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연구한 현상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땐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거죠.
1: 즉, 환경이 흥미로울수록 더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온이 시간 감각을 바꾼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전문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열이 날 때 생체 시계가 빨라진다면 극도로 추울 때 생체 시계가 느려져야 하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량의 얼음물을 준비합니다. 스태프들은 드라이슈트 잠수복을 착용합니다. 얼음물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끄떡없이 버틸 수 있죠. 실험 참가자 라르스는 일반 외슈트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물에 젖고 추위에 노출되겠죠. 라르스만 이 실험의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 입수합니다. 수온은 영상 3도, 거의 영하에 가깝죠. 라르스는 처음엔 추위로 팔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0시간이 넘는 다이빙 경력을 가진 베테랑 다이버죠. 시간이 흐른 후 31분이 지나서야 라르스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시간 감각을 확인할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2: 자, 그럼 지금부터 3분을 소리내서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3, 54, 55, 56, 57, 58, 59, 60, 1, 2,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5, 56, 57, 58, 59, 60.
2: 라르스, 방금 3분을 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분 43초였어요.
3: 그렇군요.
1: 다시 말해, 시간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죠. 또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시간을 헤아리는 일도 얼마나 상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아일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어셔는 지구의 나이를 밝히려는 집념에 사로잡혔죠.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창세기엔 인류 초창기 인물들의 수명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죠. 아담은 950세, 노아는 930세, 또 무두셀라는 무려 960세.

0: 19세였습니다. 어셔는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 천지창조의 날을 계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조용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학설 중 하나는 지구가 여러 소행성의 충돌로 형성됐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구가 식어서 굳는 데만 최소 5만 년은 걸렸을 거라 여긴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리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건 위험한 일이었죠.
1: 어디에 놓을까?
2: 저기로 옮겨주겠나? 네.
0: 결국 뷰퐁 백작은 1774년 자신의 실험을 남몰래 진행했습니다.
2: 그럼 이 표를 가려놓고 해보자.
0: 프랑스의 박물학자이자 우주론자였던 그는 다양한 크기의 쇄공을 고온으로 가열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쇄공이 실온으로 식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기별로 기록한 뒤 지구 크기에 맞게 그 결과를 환산했죠.
2: 자, 그럼 얼마나 식었는지 한번 볼까?
0: 그가 내린 결론은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96,670년이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였죠. 뷰퐁 백작은 결국 이 결론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지구의 실제 나이와 얼마나 동떨어진 수치인지 알지 못했죠.
3: 우리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죠. 그리고 수천 년,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 우주의 현상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찰나에 불과한지 조금은 실감하게 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마득한 시간 앞에서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일상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새삼 깨닫게 되니까요.
0: 20세기 초 이를 어렴풋이 깨달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학계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죠. 바로 아서 홈스입니다. 암석 속의 우라늄은 일정한 속도로 납으로 붕괴합니다. 홈스는 이 원리를 처음으로 지질층의 연대 측정에 활용했죠. 1927년, 그는 지구의 나이를 16억에서 30억 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당시로선 가장 근접한 수치였죠. 지구의 나이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된건 1970년대 아폴로 달 탐사 덕분이었습니다.

0: 미 항공우주국은 달의 암석에서 지구 지각의 일부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45억 년임을 밝혀냈습니다. 45억 년, 우리의 시간 감각으론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1: 사람마다 왜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워낙 많은 것에 달려있는데 기분이 좋을 땐 나쁠 때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도 시간인지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아주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별일 없었던 시기는 짧게 느껴지죠.

0: 굉장히 짧습니다. 5, 6초 정도인 것 같아요.
1: 한 5에서 10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2: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점프가 더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바로 이것이 시간의 역설입니다.
3: 정말 신나고 흥미로운 일을 할 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 돌이켜보면 정말 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기차를 기다리거나 약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일을 할 땐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던 날이 끝날 땐 방금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0: 가운데 있는 갈색 말 보이시오?
2: 철도 사업가 릴런드 스탠퍼드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0: 친구하고 내기를 해서 말이오. 2만 5천 달러를 걸었지. 난 말이 질주할 때 내 발굽이 전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믿거든. 그걸 당신 카메라로 좀 증명해 주시오. 할 수 있겠소?
3: 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2: 두 사람은 합의했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머이브릿지는 카메라 24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세우고 각각의 셔터에 다른 철사를 연결했습니다. 말이 달려오면 순서대로 셔터가 작동하는 구조였죠. 증명이 가능한 일인지는 현상실에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 한 대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사흘 후 한 기자는 머이브릿지의 업적이 전화와 축음기의 발명에 버금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영사기로 사진 한 장 한 장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죠. 머이브릿지와 같은 사람들 덕분에 19세기 말부터 우린 언제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영상들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거나 결코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눈앞에 펼쳐보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0: 우린 뇌의 능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배운 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죠. 신경과학자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란 겁니다. 그게 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뇌는 예측기계이자 시간기계니까요.
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무려 4만 년 전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동물 앞에 새겨진 점과 기호들이 일종의 달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죠. 당시에도 이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던 겁니다. 특정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벽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죠.
0: 동시에 이건 엄청난 충격이기도 했을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내다볼 수 있다는 건 초기 인류에게 저주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린 결국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요.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죽음을 모르기에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이나 영적인 믿음, 또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2: 신앙과 시간이 이토록 선명하게 맞닿아 있는 곳도 드물 겁니다.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 메카가 바로 그런 곳이죠. 21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계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네 개의 시계판은 각각의 지름이 43m에 달합니다. 최대 8km 밖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계죠. 시간을 발견해온 인류의 역사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상징은 없을 겁니다. 이제 시간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죠. 영원을 향한 믿음이 깃든 이곳에서 시간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사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0: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설명하신 의도와 결과가 다르면 저는 탈락을 드립니다. 오, 이건 타일 시공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1: 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건축가? 그럼 오늘 주인공은 건축 흑수저인가요?
2: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1: 목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특별한 집. 이 집은 외관도 또 독특하네.
3: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냐 힘들어.
1: 그럼 말이죠. 캠핑의 종착역은 집 짓기라는 말.
3: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1: 지난 5년간 260여 채 집을 탐구한 건축 백수저 김호민 소장.
4: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1: 생존이냐 탈락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건축가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0: 아, 제가 오늘 집을 심사해야 된다면서요? 뭐 흑백 건축가 그런 건가요? 오, 제가 심사 좀 해요. 근데 오늘 집 어떤 집이죠?
5: 골프장이 있는 집을 찾으세요.
0: 골프장이 있는 집이요? 그럼 뭐 리조트?
1: 골프장까지 있는 집이면 보통 집은 아니겠는데? 오, 저기 있네, 있어, 골프장.

0: 자. 옳고, 똑해.
1: 이야, 수준급이시네.
2: 저, 계십니까?
0: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어, 계세요?
0: 네, 소장님 오셨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3: 아유, 정말 오셨습니까?
2: 마당에 골프장이 있네요.
0: 네, 네.
3: 어떻게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어, 저는 오늘 힌트가 이 골프장 네. 있는 집이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0: 네. 어머님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 마당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아놓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온도도 조금 내리고, 여름에 식히는 네. 효과도 있고, 그래서.
1: 어머니를 위해 집과 골프장을 직접 지은 은둔의 고수, 소개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들이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엄승임입니다.
4: 네, 저는 파주와 어머님 집을 오가면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 우종철이라고 합니다.
1: 종철 씨는 동생들과 파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인데요. 종철 씨가 문경을 오가며 집을 짓고 동생들은 형모까지 공방을 지켰답니다.
5: 집이 완공된 게 언제예요?
4: 2024년 4월.
5: 2년 된 건가요?
3: 4월이 아니고 3월 3일 나는 거 그래.
4: 아, 3월인가? 하여튼 3, 4월.
5: 네.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아.
4: 3월.
3: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에 있지, 가슴.
1: 아버지의 정미소와 그 옆에 딸린 작은 살림집.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 모두 독립하면서 어머니 혼자 이 터를 지켜왔다네요.
3: 옛날에 그 정미 속에 위에다가 양차를 입혀놨잖아. 바람이 불면 이게 양차에 떨어져가지고 털거덩 털거덩 그러면 엄청 불안해. 있으며 날아갈까 봐.
4: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실 결심을 한 거죠.
1: 나무만 지는 목수에다 지금 사는 파주집도 직접 지었다는 실력자.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3: 저는 엄청 좋아.
2: 너무 좋아요?
3: 뭐 집을 비워놓고 또 와서 있어 와 들어와도 서글프지도 않고
2: 네.
3: 방이 뭐 찾기나 뭐 더 죽기나 뭐 이런 게 없어. 소장님이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2: 야, 들어가 보시죠.
0: 네.
2: 아, 어머니 말씀이
0: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2: 네. 서글프지 않다는 이 표현이 네, 네.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2: 예, 네, 집이 어떻게 지어졌든.
0: 네.
2: 아유, 아드님이 지어졌는데 뭐. 최고의 선물이죠.
1: 네. 집은 별채와 본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채부터 시작해 볼까요?
0: 네.
2: 아, 좋습니다. 오! 천반이 깔끔하네요. 아, 삼중문에. 오, 야, 저 길에서는 굉장히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0: 아, 그렇습니까?
2: 와.
1: 6남매와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가족에 맞춰 거실과 주방을 크게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볕잘 들게 집은 동남향으로. 그리고 털을 잘 알기에 신경 쓴 것도 있답니다.
0: 예전에 이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저 국도의 차 소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 아, 국도변에?
0: 네, 그래서 네. 소리 차음을 할 수 있는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들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했어요.
1: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영리하게 도로 쪽에 배치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집의 골조와 단열이었는데요.
2: 아무래도 가구 목수님이시니까
0: 네, 그렇죠.
2: 당연히 경량 목구조를 하신 거죠.
0: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0: 고민이 많이 했지만
1: 철근 콘크리트예요?
0: 실제로는 네, 경량 철골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좀 경량 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잘만 하면은 단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준을 할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네.
2: 뒤틀림이 적고 가성비도 좋은데다 요즘은 단열 기술도 발전을 했잖아요.
0: 제가 좀더 몸을 써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더 좋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단열하고 사이딩도 이제 뭐 벽돌로 마감을 또 하고 그다음에 안에는 또 공기청을 둬서 내단열하고
2: 패널 자체에도 단열 기능이 있는데 안팎으로 추가 단열까지? 세상에 벽 두께가 40cm나 된답니다. 또 결로 예방을 위해 투습 기공이 있는 최신 단열재를 찾아내 시공했다네요.
0: 환기창을 지붕에 그 용마루 쪽에다가 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반복적으로 뚫어서 거기에 이제 또 버그스크린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안에 있던 내부의 열기라든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를 했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숨 쉬는 지붕인 건데 종철 씨가 개발을 해낸 세계 최초 시공법이랍니다.
3: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환기까지 생각해서 짓는 야, 이 지붕은 저는 정말 또 처음 봅니다.
2: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는데요.
0: 뭐 일종의 욕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준치보다는 조금 훨씬 더 굵은 것들, 철근들을 사용을 했어요. 16mm 그 좀 굵은 철근들을 더 집어넣어서 했고 수도도 다 이렇게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야외 수도가 얼거나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만 딱 잠그고 또 고칠 수 있게끔 시골 전원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벌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냥 이게 마당을 메웠는데 벽돌 한 두세 장을 밑에다 다 일단 해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2: 어디 하나 종철 씨 마음이 머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3: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0: 네. 네.
3: 만일 이게 뭔가 누군가의 집을 지어주는 단계고 그리고 또 계약 관계라면 네. 아마 선생님께서 섣불리 네. 이렇게 너무 과 스펙이라고 하죠. 네.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0: 네.
3: 근데 이제 어머님을 위한 집이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로 평가를 내리기가 이 감성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예, 점수를 감사합니다.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결론적으로
0: 네.
3: 시공의 아이디어와 네. 감성 포인트는 생존입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4: 아유, 고맙습니다.
2: 엄마 성임 씨의 서글픈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 집. 모든 게 다 좋지만 특히 소파에 앉아서 보는 창밖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4: 얼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시커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워낙에 며칠 동안에 새파랗게 피었잖아요. 사람은 한번 가고 없으면 가면은 다시는 거기 안 하는데 이건 겨울에도 다 죽어있는 것 같이 있다가도 날이 따시고 또 봄이 오니 또 잎도 저렇게 피어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이래 앉아가지고 저것도 또 쳐다보고
2: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새 집을 짓자던 남편 하지만 생사는 하늘의 일 그 고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성님 씨 곁을 떠났습니다.
5: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할 수도 있었잖아요.
4: 그래도 참 이상하지. 이 영감님이 진짜 지어준 터려서 그러는지 어디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0: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는 때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1: 그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공방일이 좀 잘 됐었어요. 어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걸 좀 살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2: 아버지의 집터에 아들이 새로 올린 집. 정철 씨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길 바라며 집 이름을 짓고 그 아래 아버지의 정미소 완공일을 새겨두었습니다.
0: 네,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크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는 게 이게 마음이 엄청 좋으면 섭섭하고 그렇게 좋기는 좋으면서도

0: 아버지의 어떤 염원이나 약속을 이제 제가 지켜드린 셈이죠. 어머님한테 새로 정말 깨끗하고 넓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집을 계속 어떤 갈구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린 셈이라서 되게 이제 뭐 보람도 있고.
1: 어머니.
2: 아이.
1: 아이고 속설구나. 아이고.
2: 아이고 기타 한번 쳐보실라는가?
1: 우리 어머니 뭔 노래 좋아하더라?

0: 쉽지만은 않았을 세월 육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이 집은 그 삶에 대한 아들의 헌사입니다.
1: 아니 근데 이거요 지금.
2: 네.
1: 이 지금 보니까 뭐야 7시 기상, 물 한 컵 드시고, 혈압약하고 유산균. 네. 아드님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엄마한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3: 잃어버린다고.
1: 9시까지 이렇게 네. 사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3: 네.
1: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갑지 못해가지고, 아. 이 우리 어머님이 가끔 방송 보시는데, 이 방송 보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효도 점수는요, 네.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소장님, 웬 심술이셔.
1: 우리나라 평범한 네.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드리고요. 우리 효자 아들이 만든 우리 어머님의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그쪽으로 가시죠.
1: 이쪽이죠?
2: 네. 네.
1: 야, 어머니 공간은 굉장히 또 깊숙하게.
3: 안치나무로.
0: 어디 보자. 방이 아주 깔끔하고 널찍하고. 어머니 동선에 맞춰 옷방과 욕실까지 편리하게 설계했고요.
1: 근데 요새 그 침실들이 어머니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침실을 너무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2: 뭐 일단은 어머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좀 방을 좀 넓게 재단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날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면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누나들도 같이 자고 바닥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게끔 킹사이즈로 만들었어요.
1: 아. 네.
0: 어머니 방에는 외부로 연결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오, 야, 밖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와. 야. 거의 뭐 대청 같은 공간이 있네요. 우리 한옥의 대청마루 똑같은데요. 정말 이 사시는 공간 안에 불쑥 안 들어와도 되고.
3: 그렇지.
1: 네, 친구분이 앉았다가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 계시면 이제 똑똑똑똑 하고.
3: 그렇지.
1: 네.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0: 이웃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어머니 동선에 맞춰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성림 씨가 좋아하는 분은 조금 엉뚱한 거라네요.
1: 어머니,
2: 예.
1: 왜 글로 나가세요?
2: 아, 이 문이 문은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문이 여기 앞에가 제일 편해. 친구들도 막 일도 많이 다니고.
1: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요?
2: 현관은 절로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 번호를 눌러야 되고 이거는 요만 열어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좋아가지고.
0: 원래는 풍경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2: 아이고 따시고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0: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된말을 놓았답니다. 사실 중철 씨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예쁜 카페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집은 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아니던가요? 비가 와도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나중에 처마 겸 비가림막을 넓게 둘러드렸답니다.
3: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는
4: 맞습니다.
3: 내려놓자.
4: 네.
3: 예, 예쁜 거는 없는 게 예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4: 아유, 이해해주시니까.
3: 맞죠?
4: 네.
3: 너무
4: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3: 이 홍청도 다 지금 병 안에 묻었을
4: 같아요.
3: 정도니 얼마나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점에서 오늘 효심 점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드렸는데 조금
4: 좀
3: 쓸까요?
4: 올려주십시오.
3: 오늘 우리 아드님 집 생전입니까?
2: 생전입니다.
3: 생전인가요?
2: 네.
0: 그런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이 모자도요, 집 지으면서 목소리 몇번 높였다네요.
5: 시골 어른들은 노는 땅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2: 맞춤적인
5: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집 바싹 붙여가지고 뭐든 다 심으셨어요, 마당에다가.
2: 빈틈도 없이 다 심었어.
5: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잖아.
2: 여기도 밭을 이만큼 세면 자갈 갖다 다 이어놨지 못하거나.
5: 그게 집.
2: 자갈 갖다 이었다 다 깔아놨어.
5: 어머니,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앞뒤로 텃밭이 저렇게나 넓은데? 이건 난 아들 편이네. 또 하나 성임 씨 불만은 새 집과 함께 시작된 강제 미니멀 라이프라네요.
2: 다 버렸어, 집 지을 때. 다 싣고 가게, 하나도 없이 다 싣고 갔어. 그냥 차가 와서 막 두드리고 쓰고 막다 싣고 가고. 시방 생각하면 막 버린 게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새 건데, 새 것도.
5: 어머니한테 딱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줬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것,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빼놓으시라고. 실제로 뭐한 1년씩, 2년씩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제가 맡아서 해야만이 뭐가 될것 같아서 지금도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2: 이제 아까운 것도 없어. 마음을 비우니 다 비워야 돼.
5: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버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0: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볼까요?
3: 오, 이방 엄청 넓네요. 야, 거의 뭐 마을에 가는데요, 여기? 뭘 깜짝 놀랐네. 아니, 본체만큼 넓은 공간을 여기 만드셨어요?
5: 방으로 치면 너무 좀큰 방이긴 한데, 방이라기보다는 뭐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추후에 뭐,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거나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와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목공실로 좀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좀 환기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개방감 있게 좀 하긴 한 측면이 있는데,
0: 수구초심이라잖아요. 언젠가 고향에서 목공방을 열 날을 생각해 활용도 높게 만들었는데요. 문을 열어도

0: 그러면 넓은 마당까지 사용 가능해서 육남매 모여 김장하기도 넉넉하답니다.
1: 왜 그래?
0: 집을 잘 지었더니 가족도 이웃들도 늘 오고 싶은 집이 되더랍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합격인데 소장님은 어떤가요?
2: 백세 건축가가 설계하기에는 이런 집이 나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도면으로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안방인데 문이 두 개야? 그리고 안방 옆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바로 외부로 통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흑색 건축가가 또 건축주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이 터에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단열을 보강하고 거기에 또 심지어 뭔가 약간의 결로가 있을 것 같은 것도 나름 개발하신 그 환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고 내부에 어머님이 쓰시는 가구들은 다 직접 본인이 만드신 가구들로 다 깔아서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어떤 촉감들을 느끼실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오늘 집을 요약을 하자면 효심으로 만들어낸 가족의 사랑을 담은 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심사 결과는 생존입니다.
3: 어머니! 어머니!
4: 어이!
3: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하실까?
4: 아, 내가 꽃밭에 물 줬는데 물 주고 나물 뜯으러 나왔어. 엄마 얼굴 잘 보여?
3: 어머니 잘 보여.
4: 잘 보여.
3: 아이고, 자. 바가지 하나 들고 나물 뜯으시려고는.
4: 우리 아들들.
5: 아들들?
4: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걸로 카메라.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저기 돌아가서 저 시방 다 보여내놓고.
0: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6: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7: 오늘 날씨도 바람도 날씨가 좋은데 뭐 할까? 일할까?
0: 우리 성님 씨 서글플 틈이 없겠는데요. 형제가 다 함께 일을 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답니다.
8: 오, 형도 와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4: 어머니, 어머니.
8: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 신고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이고, 너무 이쁘지셨는데?
4: 아이고, 왔어?
0: 아이고, 아이고, 아들 삼형제 모두 어쩜 이리 다정하실까요?
4: 엄마, 아들 저희가 딱 와서 일을 할게 마음이 푼한 게 좋네.
0: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집을 지으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란 거는 딱 하나.
9: 어머님이 그냥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많이 누리고 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제 뭐 보람이기도 한데 뭐 친구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충분히 이 집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오래 머물다 가시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0: 성님 씨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4: 우회든동 저 형제 우리 육남매 내가 내한테 준 육남매 건강하고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게 그거 거파도 딴 건 없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
0: 신이 모든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만든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이름 어머니. 성님 씨,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두 번째 은둔 고수를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와, 봄이 한창이네요.
2: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동인데요. 야, 역시 하동에 다시 오니까 마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집들도 예쁘고 특히 자연환경이 참 좋네요.
0: 여기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어디 오래된 한옥이라도 가려나요?

0: 아 근데 이번에 심사할 집은 어떤 집이죠?
1: 텐트 같은 집이요.
0: 텐트 같은 집이요? 아니 근데 집이면 집이고 텐트면 텐트지 텐트 같은 집은 또 뭐예요? 설마 야영을 좋아하시나? 캠핑조?
2: 그러게요. 설마 천막으로 된 집은 아닐 테고 텐트 같은 집이라?
0: 아, 이 집. 야, 한눈에 딱 알겠네. 아, 이 집이 텐트집이구나. 아, 야, 이쁘게 잘 지으셨다.
2: 이 노란색 외관에 세모난 지붕까지. 하하, 이 집 텐트 맞네, 맞아.
0: 계세요.
3: 오셨나?
4: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예, 와.
3: 아유, 반갑습니다.
0: 근데 이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탈길들이더라고요.
3: 네네. 여기가 원래 녹차밭이었습니다.
0: 아, 여기 녹차밭이었어요? 예.
3: 지금 보시면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 따라 비탈진 녹차밭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풍광에 매료돼가지고 예. 녹차밭을 사게 됐죠.
2: 맞아요. 하동 녹차 유명하죠. 근데 왜 차 농사 대신 집을 지었을까요?
5: 안녕하세요.
3: 텐트는 수백 번 쳐봤지만 집은 처음 지어본 남편 김한우.
6: 아내 조민서입니다.
3: 캠핑 경력이 한 15년, 16년 되니까요. 국내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6: 스위스, 그다음에 캐나다도 갔었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는 진짜 다 가봤어요, 거의.
2: 국내외 캠핑지를 두루 섭렵하던 부부. 그런데 팬데믹으로 모든 여행길이 막혔을 때 이곳을 알게 됐답니다.
6: 전에
0: 네?
6: 스위스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스위스요?
3: 네. 오. 저희 처음 해외 캠핑이 스위스였습니다.
6: 봤던 풍경이 꼭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 풍경이었어요, 저 지금 여기. 구름이 깔리면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하동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0: 아, 하동 알프스. 네.
2: 전형적인 우리네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네요.
3: 그 뒤로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붙어있는 땅을 사게 된 거죠.
6: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책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 같은 거를 나중에 집을 지면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A자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2: 부부가 사는 수원에서 차로 4시간 거리지만은 스위스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가까운 거리. 그렇게 집지기가 시작됐답니다.
0: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집 심사 네.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집은 본체와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세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0: 오, 야, 진짜 하얗네요. 와, 천장도 되게 높은데요?
3: 네.
0: 와, 두 분이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시니까 너무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천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죠?
3: 네, 좀 높죠.
0: 가늠이 안 되네요.
3: 한 5.4m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5.4요?
3: 네.
2: 약 50평방미터의 아담한 집. 소파 대신 윈도우 시트로 풍경도 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만 덮었던 것도
3: 네.
0: 사실 이제 짓기도 간단하지만 이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면적이면 볼륨의 양이 적어야
3: 네.
0: 예, 확실히 이제 단열을 할 면적도 줄지 않습니까?
3: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중공 나고 겨울을 나봤는데요. 단열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예. 네.
2: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네요.

0: 처음에 이제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진주에 있는 목수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수팀이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 두 분 정도 빠지는 바람에 목수팀장님 한 분만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 목수님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진두 지휘를 했고요. 저와 지인은 이제 그 목수를 서포트해서 그 목수분을 모시고 이제 집을 지었죠.
1: 남편이 근무 시간이 유연한 프리랜서라 직접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일단 땅 정리만 약 3개월이 걸렸답니다.
0: 처음에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네. 예, 목수님이 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2: 공구 갖다 드리고
0: 그렇죠. 네. 뭐 치수 재라 그러면 재고.
2: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이제 손에 붙으면서 다뤄야 되는 공구들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2: 아,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0: 커팅기도 다뤄야 되고, 샌딩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조금씩 좀 힘들었었고요.
1: 연습 삼아 별채부터 짓고 본체로 넘어갔는데 본체는 그야말로 실전이었다죠.
0: 이제 막상 집을 짓고 보니까 층고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장비 없이 사람 셋이서 지붕을 다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1: 아이들을 꿈꾸며 선택한 세모 집이 가장 큰 걸림돌. 골조를 세우는 데만 또 6개월이 흘렀답니다.
2: 이 세모가 쉬워 보여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이 지붕 각도, 천장 각도가 다 가파르잖아요. 또 천장고가 높고. 그럼 이제 사다리로 끝날 일을 이제 비계를 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3: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2: 아, 주변에.
3: 예. 네. 배달도 안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3, 4일 정도를 매일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 오, 그래요? 네.
1: 새참까지 하루 5끼. 아내가 집밥 차려주는 목요일만 기다렸다나요? 아우, 두 분 다 고생 많으셨네.
3: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이 찌니까 제가 못 먹겠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막 더 먹으라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1: 아니, 그런데 세모집의 진심이라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는 뭔가요?
0: 세모 형태로 그렇게 각도를 만들다 보면 집이 좁아지게 되니까 침실을 만들 공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방 부분은 돌출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덕분에 침실 공간은 네모 반듯한 단정한 공간이 됐고요. 침실 옆으로 욕실 공간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었답니다. 욕실을 벽 삼아 침실과 음식 냄새 나는 부엌도 분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참 이쁜데 글쎄 이게 건축용 합판이랍니다.
0: 붙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다 제가 했는데.
2: 아, 그래요. 그게 기본 참 많이 가네.
0: 이게 기본적으로 샌딩을 다 네 번씩 했어요.
2: 아,
0: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고온 사포로 한 두 번 정도 샌딩을 하고요.
2: 네.
0: 예, 실러라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바른 다음에 또 샌딩하고. 예, 그리고 우드 스테인 바르고 한 번 더 샌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또 바르는 거죠.
2: 와. 네.
0: 그러면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벽은 한 두 번 칠했고 지금 앉아있는 여기 평상은 한 네 번 정도 칠했습니다.
1: 그렇게 내부 공사에 다시 3개월, 꼬박 1년이 걸렸다네요.
3: 남편이 이렇게 꼼꼼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2: 그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그렇게 캠핑을 오래 다니셨는데.
3: 캠핑할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쳐갖고 맨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건 몰랐거든요.
2: 네.
3: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속으로.
2: 그래요? 네. 야, 역시 이게 집을 지어봐야.
0: 네, 맞습니다. 네.
2: 우리 남자들이 좀 기피하고 살 텐데.
1: 난생 처음 하는 집 짓기. 시행착오도 셀 수가 없었답니다.

0: 이게 세면대가 수전이 길어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틀어서 세수를 하라고.
1: 아니, 옆으로 틀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0: 물이 막 다 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거 다 뜯고 다시 설치하고 샤워기가 너무 낮게 달려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인데 이 부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섰더니 해바라기 수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
2: 결국 샤워기도 교체를 했죠 뭐. 그런데 이 디자인에 신경 쓰느라 수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0: 근데 짐은 사실 다른 집과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2: 상부장이 없다 했더니 아 하부장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 그래.
1: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한 3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0: 그래서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는. 그리고 안 가져와야 돼요.
2: 풍광 따라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을 1년 넘게 붙잡아 놓은 집. 캠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3: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밑에 벚꽃이 막 보여서 너무 예쁘지?
4: 예쁘네. 잔디 깔고 마사토 깔고 할 일이
3: 해야 되잖아.
4: 할 일이 태산이야 아직도.
3: 언제 다 이게 언제 큰일 났다. 천천히 하자.
4: 고벽돌도 깔아야 되고.
2: 따뜻한 집 안에서 누리는 대자연의 풍치. 밤에는 이렇게 멋진 영화관으로도 변신을 하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1: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5, 6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뭐.
0: 기본 인건비 한 사람 부르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 1년 동안 본인이 몸으로 뛰어서 그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3: A급이었으면 더 많이 아꼈을까요?
0: 그렇죠.
1: 그랬겠죠.
3: A급이었어요.
1: 아니요, 동의합니다. 저는 A급 아닙니다.
2: 그럼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고심한 것 중 하나가 계단 난간. 그런데 아내의 아이디어가 물꼬를 터졌답니다.
3: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 전철역에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얇은 거를.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4: 아,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던 어디서든 집만 생각을 하신 거군요.
3: 그렇죠. 이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난간 생각만 하니까 다 난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태까지 그 지하철에 이걸로 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눈에 딱 뜨인 거예요.
4: 네.
2: 그런데 지하철 난간과 달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 나무 손잡이 덕분. 이게 아내의 아이디어랍니다.
4: 야, 이 나무도 너무 좋다.
3: 가팔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4: 네. 아니, 촉감이.
5: 손잡이 감촉이 좋죠.
2: 다락에 올라오니 새 모집의 진가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답답하지 않고요.
4: 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한데요.
1: 네. 네,
4: 아래는 이제 높아서 좋았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네, 마치 좀 우리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3: 저는 이 공간에서 잠을 더 잘 자요.
4: 아, 여기를?
3: 네, 갱년기 지나면서 불면증이 좀 심한데 여기 오면 잠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4: 네.
3: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잘 자는 편이에요.
4: 아니, 캠핑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3: 네, 텐트 좀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4: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2: 네. 이번에는 별채로 가볼 텐데요. 부엌쪽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오마, 여기는 정말 무슨 카페 같다. 온실 같은데? 식물이 안 보이네?

0: 저 집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빠져서.
1: 집이니까.
0: 네, 그래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한 끼는 바베큐를 먹어야 된대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좋네. 저희 음악도 듣고 네. 또 캠핑 분위기 이렇게 나니까 저기 앞에서 모닥불도 피워서 이제 그 캠핑 분위기 나게 네. 이렇게 집기들도 갖다 놨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2: 네, 저희는 좀 여기를 다용도로 쓰고 싶었어요.
1: 그럼 위안은 뭐죠?
0: 또 다른 풍경이 있어요.
1: 또 다른 풍경이 있다고요?
2: 네. 들어가 보실래요?
1: 와, 소름이 확 돋는데? 오.
3: 의자랑 테이블만 있네? 명상하는 곳인가?
2: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욕실이었어요.
1: 욕실.
2: 네, 목욕탕으로 생각을 해서 배관도 빼놓고 했는데
3: 아하,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드셨대요?
2: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와.
2: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은 것 같고요.
1: 네.
2: 뭐, 작은 카페 같은 공간?
1: 어. 네.
2: 아니면은 최초 생각한 대로 목욕탕, 욕실을 하는 게 좋을지.
1: 야, 이 공간이 아직 채워있지 않아서.
2: 네.
1: 오. 더 오히려 저는 점수를 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1: 예, 여기가 뭔가를 또 꽉 채워 있으니까 이 상상을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2: 네.
1: 모두에게 약간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요 하나쯤 이렇게
2: 네.
1: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게 오늘 두 분 집을 아주 간을 딱 맞춰.
2: 아, 그렇습니까?
1: 예.
2: 네.
3: 소장님이 입맛에 딱 맞춘 집. 그럼 생존인가요?
1: 오늘 집 일단 형태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면서 효율도 지켜지는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앞에 큰 전면창들을 두고 또 윈도우 시트도 두고 그래서 낭만과 또 효율을 잘 맞췄다는 점 또 균형을 잡았다는 점이 오늘 본 집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이라든가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난간 난간에 또 그 상판을 윗면을 이렇게 나무로 접어주는 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별채도 또 나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뭐 목욕탕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서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작지만 아주 큰 집을 이 아름다운 하동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생존입니다.
4: 이거요?
3: 생존 소식 기뻐할 새도 없이 또 일하시네?
4: 아, 이렇게 도전하는 거.
2: 예, 예, 예. 일단 여기.
5: 지금도 조수하고 계신가요?
2: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5: 지금 한번 메인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2: 아,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워낙에 훌륭한 목수님이라, 제가 보조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3: 아내는 본체 별채에 이어 창고까지 페인트칠을 담당했다는데요.
0: 세 번 정도 칠하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집 짓는 것 중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저한테.
2: 작년부터 진짜 거의 캠핑을 못 다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예측 불허.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
2: 사실 저는 평생 살면서 집을 지어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일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올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오면은 또 가기 싫고
0: 지금은 3도 4촌 정도 돼요. 나중에는 아마 7도 7촌? 7일은 도시, 7일은 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저한테 그냥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3: 하동 알프스의 하이드로 살아가기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6: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7: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4: 산행안전사고.
3: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Promises,
0: 네,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만나려는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이 아니고요. No. 누군가에게 이걸 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romises are important to keep.
0: Promise하고, 그러니까 promise하고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make, 약속을 하는 거, 즉 만드는 거, mm-hmm. 그 다음에 지키다, keep,
1: to keep,
0: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거, break.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promises mm-hmm. are important to keep.
1: keep.
0: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mm-hmm.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mm-hmm. 내용을 오늘 들어볼 거예요. Mm-hmm.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0: 기본적으로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뒤에 뭐가 붙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0: 뒷부분, no matter how hard it seems. Mm-hmm. 여기서 it라는 것은 keeping
1: the, promise.
0: the promises 또는 the promise,
1: the 약속이 promise.
0: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Mm-hmm.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m. 라는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1: Okay.
0: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전체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그래서 try to는 이제 하는 걸 노력하는 거고 try not to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try not to make any promises.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약속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not you know not trying to make any promises at all 아니고 that I can't keep.
1: Yes.
0: 뒤에 이제 한정을 지어 주고 있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1: All right, let's move on. She says, and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I actually made when I was 9 years old. Wow.
0: The hardest part, hardest promise라고 했습니다.
1: Promise.
0: The hardest promise, 가장 어려운 약속이라고 한 후에 for me to keep, mm-hmm. 제가 지키기 가장 어려운 약속은 mm-hmm. 이 문장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구어체로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mm-hmm. 글 문장으로 쓰여 있는 걸 글로 보고 나면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뭔가 was가 약간 예상이 되고
1: All right.
0: 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1: was this promise?
0: 네,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I actually made it.
1: Yes, I made it. I made the promise when I was 9 years
0: 네,
1: old.
0: 그런 의미인데 it를 말 안 했어요.
1: Mm-hmm. She didn't.
0: 네, 그래서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I actually made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구어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Mm-hmm. The most interesting movie for me, I saw when 이런 형태.
1: Right.
0: 뭔가 saw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막 뭔가 어색하잖아요.
1: Right, but you know it's a movie that you saw, right?
0: Yeah, it was already mentioned.
1: You already said it,
0: in the
1: so
0: beginning.
1: You don't have to say it again.
0: 그래서 when I was 9 years old. Mm-hmm.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1: Okay.
0: 제가 9살 때 이 약속을 했습니다.
1: Hmm.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My oldest friend, we have been friends since kindergarten.
0: My oldest friend, 여기도 마찬가지로 mm-hmm. 구어체다 보니까 my oldest friend and I라든지 mm-hmm. 뭔가 we로 연결되기 위한 장치가 없어요.
1: Right.
0: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Yes.
0: My oldest friend, 잘못 오해를 하면 my oldest friend, 내 가장 오래된 친구요. Like it might sound as if you were talking to your oldest friend.
1: Your oldest friend, right?
0: Addressing the friend.
1: Right, right.
0: 그게 아니고요.
1: But in this case, it's not. She's just saying my oldest friend. And when did she meet her?
0: 그렇죠. 가장 오래된 친구와 저는 we have been friends since kindergarten. Hmm.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1: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he and I decided when we were 9 or 10. That when we get married,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s, no matter where we are.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was grandma's house.
1: And she and I decided when we were 9 or 10.
0: And she and I decided, 그리고 그녀와 저는 결정했습니다. When we were 9 or 10, 그러니까 더 이상 유치원 때는 아니고
1: yes.
0: 유치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초등학교 갔을 때
1: right.
0: 결정을 했습니다. Mm-hmm. That
1: what? That when we get married,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 no matter where we are.
0: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냐면 when we get married, 우리가 결혼을 할 때 mm-hmm.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 Mm-hmm. 서로의 그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No matter where we are, mm-hmm.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부 들러리
1: mm-hmm. Maid of honor, maid of honor.
0: Maid of honor가 신부 들러리인데요. 여기서 maid of honors라고 했잖아요.
1: Oh yeah, maid of honors, because you're talking about them both at
0: 그렇죠.
1: each other's wedding.
0: Is it possible to say maids of honor? Maid가 원래 명사다 보니까.
1: Maids of honor.
0: Yeah, I think maids of honor would make more grammatical sense.
1: Right, but in this case, she's thinking of a maid of honor as one. Because there's usually only one at 네. each wedding.
0: 네.
1: So that concept, maid of honors.
0: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1: Yeah.
0: Maid of honor를 그냥 한 단어로 봐서 maid of honors라고 붙인 건데요. Mm-hmm. 어떤 사람들은 또 maids of honor.
1: Yeah.
0: Of honor는 뒤에 붙은 거니까 maids가 당연히 복수형이 돼야 될
1: of
0: 거라고
1: course.
0: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 Of course.
0: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는 서로 결혼식 가서 신부 들러리 해줄 겁니다.
1: Yeah. Mm-hmm. When you're little, it's easier to say.
0: Yeah.
1: But when they were little, they thought this, right? She says,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was grandma's house.
0: grandma's house라는 부분이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Mm-hmm. 그냥 이제 grandma's house 조금 이렇게 흘러서
1: grandma's
0: 발음이
1: house.
0: 됐는데요.
1: Grandma's house.
0: 그러니까 grandmother's house인데
1: grandma's
0: grandma. House. grandma. Grandma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1: Mm-hmm.

0: Granny.
1: Granny, grams.
0: Grams. 네.
1: That's it. Nana.
0: Nana.
1: We say nana
0: 그
1: too.
0: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난도
1: Naan.
0: 있고요.
1: My naan.
0: 네, 정말 많아요.
1: Ooh, reminds me of that bread.
0: 인도 음식 난하고
1: Naan.
0: 발음이
1: I'm so
0: 똑같죠.
1: hungry. I'm sorry.
0: Yeah.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그 당시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아홉 살, 10살 아이의 머릿속에는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봤자 어디였냐면 그냥 할머니 집. 할머니 집이 뭐 예를 들어 옆 동네나 다른 도시에 있었겠죠.
1: But basically in the same country, for
0: Yeah, in the same
1: sure.
0: country. Of course. Maybe in the same state.
1: Same state, right?
0: Maybe, possibl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now we live on different continents. So when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 I was like, oh my gosh.
1: But now we live on different continents.
0: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
1: Continents.
0: 다시 한번,
1: Continents.
0: 네,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대륙은 영어로 continent,
1: Continent.
0: continent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continent는 어떤 땅의 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in the continent라고 잘안 하고
1: Yeah,
0: on,
1: on.
0: 네.
1: Because you're on it, right?
0: You're in the country, you're in a city, you're on an
1: On a,
0: island.
1: yes.
0: 섬은 on이고,
1: Yes, you're on an island, on a continent.
0: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반도, peninsula, 이것도 on
1: On.
0: the Korean peninsula,
1: Right.
0: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1: Right.
0: 이렇게.
1: So if it's a type of land, you will always be on the mountain, on the hill,
0: 네.
1: right? If it's land.
0: 그런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느낌으로 말해줄 때 나라나 도시나 그런
1: Right.
0: 것들은 in을 쓰는데요. 물론 continent를 다른 전치사와 쓸 수도 있습니다. Within this continent,
1: With it,
0: 약간
1: right?
0: 네, 이 안에서 봤을 때라고 그걸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쓰지만 continent의 예문을 하나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s, let's look at the example. It is the tallest building on the American continent.
0: 네, 그것은 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대륙에서 무슨 어디 대륙에서 on the African continent 이렇게 말할 때에는 on을 항상 쓰고요. 네. 다음 문장 볼까요?
1: So when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 I was like, oh my gosh.
0: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 보니까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라고 말해줬을 때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계획을 말해줬을 때 I was like 여기서 I was like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할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생각했겠죠. 이런 말을 직접 친구에게 하진
1: She
0: 않았을
1: didn't
0: 거예요.
1: say, "Oh my gosh." I mean, she was thinking it,
0: Yeah,
1: right?
0: yeah.
1: She could have said it out loud to herself, but
0: 네, 물론 Oh my gosh, congratulations 이렇게는 했겠지만 말을 했다면 Oh my gosh, but I don't live in that country anymore 이렇게는 말안 했을 거예요.
1: Right, of course.
0: 네,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1: Oh my gosh,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2: But I made it work.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I helped take care of the bachelorette party and do all the things I was supposed to do from 6,000 miles away. It was hard, but it was really important to me. So it was worth it.
1: But I made it work.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0: 그렇지만 처음에는 her initial reaction was oh my gosh. 처음에 반응은
1: Oh my gosh.
0: 어떡하지 이런 거였지만
1: Can I do this?
0: but I made it work. made it work. make it work. 어떤 것이 쉽지는 않지만
1: Yeah.
0: 해낼 때 make it work라고 합니다.
1: It's not easy, but you were able to do it. You did it or you solved it.
0: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업을 시작했어요.
1: 어?
0: 그런데 처음에 전망이 안 좋았지만 He made it work.
1: He
0: 하면
1: made it
0: 잘
1: work.
0: 해냈다 이런 말도
1: Right.
0: 되고 영화 대사 같은 거 보면은 Sir, it's impossible. It doesn't work. 이렇게 말하면 그 Sir에 해당되는 뭐 보스가
1: Yeah.
0: Make it work.
1: Make
0: 되게
1: it
0: 해.
1: work.
0: 이렇게 던지는 대사가 가끔 보이거든요. Make it work. 그래서 I made it work. 해냈다. 조율을 잘 해낸 거예요.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여기서 I got a plane ticket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비행기
1: Yeah,
0: 표가
1: it's
0: 있잖아요.
1: that plane ticket. So I got the plane
0: Yeah,
1: ticket,
0: 그래서
1: right?
0: 더라고 한
1: To go
0: 겁니다.
1: there,
0: 머릿속에
1: right?
0: 이미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 Of course.
0: 네. 다음 문장.
1: I helped take care of the bachelorette party and do all the things I was supposed to do from 6,000 miles away.
0: 네. 여기에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1: Bachelorette. Bachelorette.
0: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she is a bachelorette 이렇게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1: We wouldn't. But
0: 그냥,
1: interestingly enough,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1: It's very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s, especially the ones you've made to yourself. Remember to keep your promises. They might not be important to you, but to others, they may mean the world.
0: 네, 첫 번째로 페니 씨가 어떻게 말했나요?
1: It's very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s, especially the ones you've made to yourself.
0: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약속들이냐면 the ones는 the promises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ones라고 했고요. You've made to yourself.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특히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1: Christian says, remember to keep your promises. They might not be important to you, but to others, they may mean the world.
0: 네, 약속 지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억하고 꼭 지키세요. 라는 말을 한 다음에 they might not, 아닐 수도 있다. be important to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뭐 사람들이 아니고
1: promises
0: yeah, that you made, right? But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they may mean the world. Mean the world라는 게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직역보다는 아주 중요하다.
1: Yes, it's very, very important. It means the world to me.
0: 네,
1: it's that important.
0: 정말 의미 깊은, 뜻깊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you mean the world to me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1: You mean the world to me.
0: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 Perfect. All right,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a lot of useful things, and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1: Bye-bye.
0: Bye-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Yes, we're talking about promises.
0: Promises, making promises, keeping promises, and
1: breaking
0: maybe
1: promises.
0: Possibly breaking them. 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또 지키고 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feeling good.
0: 기분이 좋을 때는 약속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입니다.
1: Oh, I understand that.
0: Okay, yeah. I mean, some bad things could happen if you give out too many promises that are promising too many things.
1: Yes, for sure.
0: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사라 씨.
0: 사라 씨고요. 네, Sarah is going to talk about this, and we will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1: All right, Sarah 씨,
0: 나와주세요.
2: I'm a huge follower of the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you're angry theory. I'm a huge follower of the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you're angry theory. I'm a huge follower of the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you're angry theory.
0: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1: So Sarah said, I'm a huge follower of the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you're angry theory.
0: 문장의 전체 구조는 I'm a huge follower of 그냥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follower라는 거는 요즘에 소셜미디어 덕분에 또 이제 구독자란 뜻으로도 쓰이게 됐지만
1: right.
0: follow, if you follow something
1: it means that you just kind of believe in it.
0: 맞아요.
1: Right?
0: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a huge follower니까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은 뭐냐면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을 때 약속하지 말고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0: That sounds like a pretty sound theory, right?
1: 사실 그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많은 실수를 또 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Yes, I know I've overpromised when I was really excited before. I'm so happy I'm gonna do this for everyone. And
1: 네.
0: I immediately regretted it.
1: Yeah, I mean, you can always cancel it. You can
0: No.
1: say sorry.
0: You have to keep your promises,
1: 아,
0: people.
1: 진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라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2: So I remember reading something ages ago, and it basically went along the lines of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your decisions when you're angry.
0: So I remember reading something ages ago, and it basically went along the lines of
1: So I remember reading something. 어떤 mm-hmm.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0: Mm-hmm.
1: Ages ago.
0: Yeah.
1: 네, a long time ago.
0: Yeah, a long time ago, 네. a while ago.
1: 네, a long while ago.
0: Yes.
1: 네, 오래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mm-hmm. 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읽은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it basically 이제 go along the lines of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Mm-hmm.
1: 보통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Yeah. It follows this thing. It goes 네. along the lines of it's about this,
1: 그렇죠.
0: right? Or related to this.
1: 그 느낌을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기억해서 말하려고 할 때 자꾸 이제 저는 line 처음에는 그냥 한 줄을 따라가는 거니까 along the line of라고 실수를 했었는데 사실은 lines라고 항상 복수로 쓰이죠.
0: Mm-hmm. Along the lines.
1: 네, 선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hmm. 이런 선으로 따라가는 그런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0: It's this.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and don't make decisions when you're angry.
1: 그러니까 이 내용인데 사실 글을 처음으로 실제로 읽었을 때는 단어가 달랐을 수 있어요.
0: Right, of course. The words are different, but this is the idea.
1: 네.
0: That's why it's along the lines of this.
1: 맞아요.
0: It's not the exact quote.
1: 핵심 메시지는 이 내용 맞는데
0: mm-hmm.
1: 실제 글은 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0: yes.
1: 앞에서 went along the lines of 라고 한
0: yeah.
1: 거예요.
0: Mm-hmm.
1: 그래서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을 때는 약속하지 말고 don't make decisions when you are angry. 화났을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0: Yeah.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really like this because I know so many people who overpromise when they're in a good mood and they'll be like, oh yeah, let's meet up and have lunch and let's do this and let's do that. And then when the day comes, they cancel because they overpromised because they were so happy at the time.
0: And I really like this because I know so many people who overpromise when they're in a good mood.
1: 그리고 I really like this.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Mm-hmm. 이 메시지가
0: mm-hmm.
1: 이런 방식이 정말 마음에 mm-hmm. 듭니다. Because I know so many people who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0: Mm-hmm.
1: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0: Mm-hmm.
1: 뭐냐면 who
0: overpromise.
1: 약속을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0: Yeah.
1: 무리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When they're in a good mood,
0: mm-hmm.
1: 기분이 좋을 때. Overpromise가 여러분 사전에 안 나온다면
0: mm-hmm.
1: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over라는 말을 다양한 동사에 붙일 수 있거든요.
0: Mm-hmm. Overeat.
1: Overeat. 이건 원래 사전에 있는 말이지만
0: yeah, I know.
1: 과식하다.
0: Yeah. Overwork, oversleep.
1: 다 있는 말이죠.
0: Yeah, there are things that are there. But
1: So overdress 이것도 있는 말이지만
0: yeah.
1: 원래 없다고 하더라도 for example deliver 같은 게 경우가 어떤 것을 약속했다가 이행하는 건데
0: mm-hmm.
1: over deliver 할 수 있잖아요.
0: Mm-hmm.
1: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0: mm-hmm.
1: 더 해 주는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0: a lot more.
1: 예, 감동받게끔 아니면 다음번에 또 이 회사를 선택하게끔 over deliver. We over deliver. 이게 회사의
0: mm-hmm.
1: 철학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항상
0: Yeah, they always want to do that, right?
1: Yeah.
0: So they can keep you as a customer.
1: Exactly. 그래서 overpromise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약속을 하는데 무리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약속하는 거예요.
0: Mm-hmm. Mm-hmm. And for example, and they'll be like, oh yeah, let's meet up and have lunch and let's do this and let's do that.
1: 여기서 말하는 they will be like라는 것은 they will
0: say.
1: Say.
0: Mm-hmm.
1: Be like는 크게 두 갈래로 가죠. Say나 mm-hmm. think.
0: Think, yeah.
1: 네,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be like,
0: be like.
1: I was like,
0: they 이런, were like, 네, we 네, were 아, like.
1: 네, 말했다 아니면 생각했다. 여기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0: Mm-hmm.
1: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Oh mm-hmm. yeah, let's meet up and have lunch. 그래, 만나서 우리 점심 먹자. And let's do this and let's do that.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0: Mm-hmm.
1: 굉장히 시간을 이 사람에게 많이 써줄 생각인 거예요.
0: Mm-hmm. And she says, and then When the day comes, they cancel because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I remember 동사 ing ages ago. 오래전에 뭐뭐 했던 게 기억나요? 였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remember reading this book ages ago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I remember reading this book ages ago. One more time. I remember reading this book ages ago.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저는 오래전에 피아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는 영어로 I remember taking piano lessons ages ago.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I remember taking piano lessons ages ago. One more time. I remember taking piano lessons ages ago.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More of a 명사, more of a 명사 이렇게 쓰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건 뭐 예를 들어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우리 수요일에는 직업 영어하죠.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 새 인턴이 온답니다.
1: 오, 네. 새로운 친구 오면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런 건 이제 없더라고요.
0: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1: 궁금하죠.
0: 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은 뭐야? 말이랑 다르잖아. 이건 왜 이 제목일지는 내용 들어가면 느낌 오게 될 겁니다.
1: 너무 궁금해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1: 네.
0: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1: 오.
0: 요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인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1: 오.
0: 일보 직전까지 상황을 그렸는데요.
1: 네.
0: 내용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0: 네.
1: 누군가 어떤 그 단체나 혹은 그
0: Yes.
1: 모임에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슈죠.
0: I know.
1: 네.
0: 자,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그럼 새 인턴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거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2: What did you say?
1: 알아듣는 척해, 왜.
2: Sorry?
1: 사장님 딸이 새 인턴이라고.
2: What are you saying?
1: 그, new
2: New?
1: co-worker.
2: Coworker?
1: Yes. Is boss daughter.
2: Boss daughter.
1: Daughter is new,
2: The
1: 그렇지.
2: intern.
1: Yeah, intern. 응.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She's still an intern.
2: I couldn't care less.
1: Oh, you don't
2: She's
1: care?
2: still an intern. Yeah, I don't care. I don't
1: Oh,
2: care.
1: 야, 사고방식 마음에 드네. 자, 인턴 온다. 온다 온다. 저쪽.
2: What?
1: 응.
2: 응?
1: Sorry? 아니. 가면 왔어.
2: What?
1: 아니, 그러니까. 아, hi.
2: Hi.
1: Intern.
2: What?
1: Intern come here.
2: Intern, come here.
1: Yes, and you are thinking good.
2: My thinking good?
1: Y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Yes, hello.
1: Hi.
0: 아이고, 오늘은 진짜
1: 네.
0: 스토리가 그 뭐랄까 코믹의 느낌도 있고요.
1: 네.
0: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 워낙 그 회사를 분위기로,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배경의 드라마가
0: 맞아요.
1: 재밌잖아요.
0: 근데 외국에도 은근히 오피스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1: 사랑 많이
0: 세컴도
1: 받죠.
0: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스토리를 즐긴다. 근데 그 와중에 영어가 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4: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3: I like your thinking.

0: Here she comes.
1: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직장 동료들끼리 또 뭔가 가십거리가 있잖아요. 뭐야 봐.
0: 네, 네.
2: 들었어? 응?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이런 대화.
0: 와우.
2: 무슨 드라마나 시트콤 같죠?
0: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나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 나카산.
0: Did you hear? 들었어. Alright. The new intern. 아, 인턴이 영어군요. Intern is the CEO's 따님.
2: Yes.
0: 오. 그러면 여기 딸. Daughter이 들어가야겠네요.
2: Right.
0: Yes. 더럴
2: 틀렸으면 좋겠어요.
0: 더럴 더
2: 오케이
0: 더 T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왠지 더럴이니까.
2: 자,
0: yes.
2: 그 원어민들이요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 중에
0: 예.
2: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 스펠링 헷갈리는 거 뭐 그가 있어요.
0: 그쵸.
2: 대표적인 케이스가 tomorrow 이런 거 있고요.
0: 그쵸.
2: 그리고 daughter도 있고요.
0: 너무 심해요.
2: Restauran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정답.
0: 아 뭐야?
2: G가 빠졌네. G.
0: 뭐가 되게 많네요. 네,
2: 맞아요.
0: 오.
2: 자, D-A-U-G-H-T-E-R, right?
0: 예.
2: Daughter.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spell out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교재 반드시 필기해서 스펠링은 완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0: 근데 right? 너무 심한 게 son은 너무 쉽잖아요. 아들.
2: 아, 맞아요.
0: S-O-N인데 daughter은 너무 복잡해요.
2: Right.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0: 예.
2: Son, daughter도 쓰지만은요. 뭐 boy, my boy,
0: 아,
2: my girl
0: 그렇게.
2: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또
0: 네.
2: 예. 자, daughter 할 때 T 부분을 flap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flap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0: 네.
2: 물론 이제 영국권이나 이런 데서는 daugh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ughter처럼 한번 가볼게요. 두 번 갑니다. daughter, daughter,
0: daughter,
2: mm-hmm.
0: daughter.
2: 좋아요. 자, 그래서 again,
0: 오?
2: little girl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소녀인지 내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Oh, this is my little girl. 이러면 100% 본인 딸을 얘기를
0: 네.
2: 하는 거죠.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너무너무 기본 사항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꼬여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0: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느낌?
2: That's right.
0: 네.
2: The new intern은 is 명사다.
0: 오호.
2: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Right?
0: 해석도 편해요. 그래서.
2: That's right.
0: 네.
2: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한번 잡아볼게요.
0: 아, 좋아요.
2: 누구의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죠.
0: 네.
2: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하고 나서 apostrophe s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에 apostrophe s 쓰면 그 사람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피터의. 그럼 어떻게 피터의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때
0: 네, Peter's.
2: Peter's, that's it. 그러면 그 운전자의 그러면은
0: The driver's.
2: 그렇죠.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2: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0: She is Peter's daughter.
2: There you go. She is Peter's daughter.
0: 네.
2: How about this? That을 주어로 잡을게요.
0: Yep.
2: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Right? That is가 아니라 과거니까.
0: That was the driver's wrong
2: fault. Okay.
0: Fault.
2: 뭐 단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0: 예.
2: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도 사실은 소유격 s를 하는 거는 약간의 규칙이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이랑 같이 병행도 하셔야 됩니다.
0: 네.
2: 물론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이얼로그에 나오면 그거를 또 집중으로 또 트레이닝 해야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is Peter's daughter.
0: She is Peter's daughter.
2: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at was the driver's fault.
2: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오, 상대방이 약간 쿨해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오, 진짜, 진짜?
0: 오.
2: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상관 안 해. 인턴은 인턴인 것이.
0: 와.
2: 누구 딸이든 상관 안 해. 이런 인물이 꼭 드라마에 나와요.
0: 맞아요.

0: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왠지.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on. 그녀는 아직도 인턴이야. 이건가 봐요.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1: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까요?
0: Couldn't care less. 그거는
1: 그거는요?
0: 그 밖에 나는 uh-huh. 나는 그 조금도 조금도 그 아주 조금도 uh-huh. care 보살필 수 없어. 예.
1: 보살필 수 상관 없어. 안 했네요. 네. 네. 오케이
0: 근데 상관 안 해래요. 그 she is 그녀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네. intern이야.
1: 오케이.
0: 예.
1: 아까 잠깐 나왔을 때
0: 제가 알 발음을 잘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1: Alright.
0: 이거 같아요.
1: Alright. I-N-T-E-R-N. Intern. 자, 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Mm-hmm. Alright? 맞습니다. Alright? I-N-T-E-R-N.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얘는 발음을 꼭 건드려야 돼요. 중간에 R 있기 때문에 그냥 intern은 안 되겠죠?
0: 네.
1: 혀가 뒤로 당겨져서 R 사운드를 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intern. Ter 하고 R을 많이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은 해주는 겁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tern, intern 빠르게 해서 intern, intern 가볼게요.
0: Intern,
1: 오.
0: intern.
1: Oh, very nice. Oh. 제가 들으면 이게 지금 R 사운드가 나왔나 느껴질 수 있거든요.
0: Oh.
1: Alright, so inter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거예요. 슬기 씨도. 해석할 때 너무 어색했거든요, 사실.
0: 원래는 I don't care 하면 나 상관 안 해, 이거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돈이 아니라 couldn't가 와버리니까
1: 새로운
0: 조금...
1: 표현.
0: 네. 네.
1: I don't care. 이거 아주 좋아요.
0: 네.
1: 완벽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또 하나 알면 좋겠죠.
0: 와, 그러니까요.
1: Right. 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보면 힘듭니다.
0: 네.
1: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 안 해. 똑같아요. I don't care요.
0: 아.
1: 자, 근데 이거를 직역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면.
0: 네.
1: 나는 너무 상관을 안 해서 care하는 게 상관하는 거거든요.
0: 네.
1: 나 너무 상관 안 해서 이거보다 더 덜 상관할 순 없어.
0: 와 어렵다.
1: 나 진짜 내가 상관하는 정도는 저기 아래 정도야.
0: 에.
1: 그만큼 상관을 안 하는데 이거보다 더 less하게 care 난 못해.
0: 아.
1: 이게 그만큼 정말 낮게 care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직역인데 이러면 또 헷갈리죠.
0: 아, 조금,
1: 그래서 에. 차라리 이거는 그냥 I couldn't care less. 이게 I don't care랑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이해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0: 그쵸, 그쵸.
1: 나는 그만큼 이것보다 덜 care할 정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care는 저 아래 있어.
0: 그 진짜
1: 원래
0: 상관 안 하는 거네.
1: 이게 원래 직역이거든요.
0: 그러면 I don't care보다 더 뭔가 상관 안 하고 쿨한 척하는 느낌인가요?
1: 그런 느낌 더 들어가요.
0: 오.
1: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셨다면 더 좋은데 아니어도 그냥 I don't care랑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0: 네.
1: 네 아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I couldn't care less.
0: Careless.
1: Alright. 전혀 상관 안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전혀 상관을 안 해.
0: 오.
1: 주어만 바꾼 거예요.
0: She couldn't care less.
1: That's it. She couldn't care less. 이거는 couldn't도 can't도 아니라 정해졌어요. 그냥 couldn't예요. 자, 다음. 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해. 일단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뭐였죠?
0: I couldn't care less.
1: I couldn't care less. 그에 대해서.
0: About him.
1: That's it. That's it.
0: Uh-huh.
1: 이렇게 만약 쓰면 일단은
0: yeah.
1: 원어민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진짜 기본이고요.
0: Yeah, yeah.
1: 오히려 중급인 사람들 이상, 중급 고급이라고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0: 오, 그쵸.
1: 그만큼 이게 진짜 찐 표현입니다. Alright,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couldn't care less.
0: She couldn't care less.
1: She could,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0: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1: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0: 네.
1: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얘 말고
0: 네.
1: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0: 같은 의미예요?
1: I could care less. 그러면 couldn't하고 could는 정반대잖아요.
0: 네.
1: 그런데도 뜻이 똑같아요.
0: 오?
1: 희한하죠?
0: 희한합니다.
1: 자, 이거는 원래 얘가 정식 표현이고요.
0: 네.
1: 어디선가 잘못 변경이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I could care less. 이거를 같은 의미로 실수로 누군가가 쓴 것이
0: 네.
1: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0: 굳어져 버렸군요.
1: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0: 아.
1: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정식입니다.
0: 아우, okay?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1: Alright,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0: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1: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쿨한 느낌의 주인공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Right. 자, 그랬더니 이걸 듣고서 멋있는 거예요.
0: 네.
1: 오,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데,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인턴 온다. 이 부분 해볼게요.
0: 왠지 사장님이 오는 것처럼 자리를 고쳐앉을 것 같아요.
1: Right, right.
0: 네. I like your, Oh,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온다. 나는 너의 사고가 마음에 들어.
1: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0: I like, 난 좋아. 너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생각이잖아요.
1: Okay.
0: So, 그럼 thinking 할게요.
1: Thinking?
0: Yes, I like your thinking.
1: Alright.
0: 약간 명사 느낌으로.
1: 느낌으로.
0: 네.
1: Okay. Think가 생각하다니까.
0: 예.
1: 자,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와우. 이거 한번 보시면 에이, 설마 그 think 명사가 thinking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0: 저 틀릴 줄 알았어요.
1: 자, think, 생각하다의 명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thought.
0: A thought.
1: 네, 그거는 정말 idea라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0: 아.
1: Okay? 그런데 이 thinking은 생각하는 방식,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우와.
1: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아이디어가 좋다. 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그런 느낌이
0: 예.
1: 아니라
0: 예.
1: 이거는 너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0: 아.
1: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
0: 그렇죠.
1: 그런 게 좋다라고 할 땐 추상적인 개념으로 thinking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의 piece 같은 thought, ideas가 아니라 thinking. 아, 생각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요. 뒤에 보세요. 그녀가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 원래 일반적으로 그녀는 온다 여기에 이러지 않아요?
0: She comes here가 맞는데.
1: She comes here.
0: Yeah.
1: Right? She, 그녀는 comes, 온다. 어디에?
0: 여기에.
1: Here. 이게 어순이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뭔가 갑자기 온다. 이렇게 하는 말투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여기 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here를 앞으로 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온다 이런 거 있죠. 갑작 등장 때 쓰기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0: 아하.
1: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Here Joe comes. 이거는 원래는 Joe comes here인데
0: 네.
1: 온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얘를 뺀 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변동되지 않아요.
0: 네네.
1: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여기 온다. 그가 온다. 어떻게 할까요?
0: Here he comes.
1: 그죠? Here he comes. Right? 자, 이번에는 걔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걔네들이 뭐 어떤 팀인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려고
0: yes.
1: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 어.
1: 그들이 여기 온다.
0: Here they come.
1: 그렇죠. Here they come.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0: 네.
1: 오케이? 자, 느낌표를 좀 살렸죠? 읽어볼게요. Here he comes.
0: Here he comes.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1: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he, they, sh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진짜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Mike, Frank, right?
0: 예.
1: 이런 거나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칠 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요. Here comes Jake.
0: 우와.
1: 완전히 Jake comes here인데 이거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0: 왜 이렇게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1: 그래서 여기서 Here Jake comes라고 하지는 않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틀린 어순이 되는 거예요?
1: 좀 어색해요.
0: 어색하네.
1: 그렇죠. 그래서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0: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게 우리가 뭐 예고편으로 다음화 방송을 예고할 때 Here comes nex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1: Here comes next?
0: 아니에요?
1: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이렇게 얘는 일반 명사, 뭐 다른 명사, 일반 명사, 사람 이름 이럴 때는 아예 가운데도 아니라 뒤로 밀어버립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0: 네.
1: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왜냐면 되게 쿨했던 상대였잖아요.
0: 그쵸 그쵸.
1: 직장 동료.

0: 근데? Hello.
1: 안녕하십니까, 백인터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0: 어,
1: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0: 군기가 바싹
1: 바싹
0: 들었네요.
1: 들었어요?
0: 예. Hello, Miss Park. Yeah.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하는 본인 소개를 한 거네요. 영광이라고? 아, 그러면은
1: 영광이에요.
0: 영광이 들어가야 되네요. 영광. 영광은 제가 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1: 짧게 쓸수 있습니다.
0: 글로리. 글로리예요, 글로리.
1: 그것도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런 느낌 수준이라. 자, 이거 말고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그런 회화책 어딘가에서 이 표현 반드시 본적 있습니다. 분명히 슬기씨도 봤을 거예요.
0: 그래요?
1: It's
0: 뭐죠?
1: an honor,
0: 아,
1: right? Oh, it's my honor.
0: 이거 저기 수상소감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1: That's right. So it's
0: 오.
1: an honor. 아, 영광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영광일까요? To work with you.
0: 어머,
1: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0: 상관을 너무 하고 있네요.
1: 그러니까.
0: 깜짝 놀랐네.
1: That's right. Okay, so honor 할 때는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honor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내가 동경을 하던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당신이랑 뭐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예 얘를 따와서, It's an honor입니다. 뭐 하는 게? 이 행동 하는 게. 이거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슬기 씨,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에 있다가 뭐예요?
0: Here.
1: Here, right?
0: I'm here.
1: I'm here. So be here이라고 해야
0: 아,
1: 되겠죠, right?
0: 네네네.
1: 그러면 와 이거 슬기 씨 만약에 어떤 시상식이나
0: 나 아카데미 시상식 가볼까요?
1: 제 생각엔 곧갈것 같아요.
0: 오, 진짜요?
1: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죠.
0: Yes.
1: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0: It's an honor to be here.
1: 그렇죠. 요거 그대로 연습해 갖고
0: 예.
1: 계세요.
0: 한열번 연습해야겠네요.
1: 네. 자, 이번에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0: It's honor to meet you.
1: 그죠? It's an honor
0: It's an honor.
1: to meet you.
0: 아하.
1: 너무 괜찮죠? 표현
0: Yes.
1: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응용 가능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0: It's an honor to be here.
1: It's an honor to meet you.
0: It's an honor to meet you.
1: 자, 그리고 honor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수 있는 것도 있고요.
0: 네.
1: 기쁨이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 거?
0: Pleasure?
1: Pleasure.
0: 와우.
1: 이것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Let me show you. It'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당신과 일하게
0: 아하.
1: 돼서 굉장히 기뻐요. So honor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그렇지만
0: 네네네.
1: 여전히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상황에 따라서 또 언어 쓰기가 조금은 곤란한,
1: 맞아요.
0: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1: 네,
0: 장소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그걸 너무 뭔가 이런 것보다는
0: 네네네.
1: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느낌 맞죠?
0: 그쵸.
1: 왜냐하면 갑자기 상관 안 한다 그래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0: 너무
1: 네,
0: 웃겨요.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0: Yeah.
1: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Alright. 자, 여기까지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0: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1: 야이,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인턴 온다.
0: 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네, 오늘은 좀 미션이 길었어요, 생각보다.
0: 네.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I'm like you're thinking.
1: Oh, here she comes.
0: I like you're thinking.
1: Oh, here she com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3: Ne,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4: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3: Alright. 첫 번째는요. 명사 뒤 apostrophe es를 써가지고 우리 뭐 소유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네.
3: 자, 첫 번째.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자, 그 새 인턴은 the CEO의 딸이야.
4: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3: CEO's daughter가 되겠죠. 두 번째, 걔는, 그녀는 Peter의 딸이야.
4: Oh, she is Peter's daughter.
3: That's it. 하나 더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자, 잘못은 fault였죠.
4: Yes.
3: 그리고 주어를 that으로 잡아주세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4: That was the driver's fault.
3: There you go. That was the driver's fault. Right? 읽어볼게요.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She is Peter's daughter. That was the driver's fault. Okay, 자 다음은요.
1: Oh, here 누구 comes.
4: Mm-hmm.
3: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거나 이런
4: yes.
3: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Okay.
3: All right. 그녀가 온다. 어, 그녀가 온다.
4: Oh, here she comes.
3: 그쵸? Oh, here she comes. 하고, surprise.
4: Mm-hmm.
3: Right? So how about this? 어. O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뭐 직장 영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파트 1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진짜 네네. 뭐 회사 안에서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음흠. 누구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또 음흠. 약간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 너 저 사람 편이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어, 왜 내가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만이 있었는데 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과장님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어, 서운해지죠.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이,
1: 아이고.
0: 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요거 영어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요 내용을 해볼 건데, 문장이 좀
1: 이것도 예,
0: 길어요.
1: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또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보죠?
0: 살짝 있었던 것
1: 아,
0: 같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막 뭔가 한 명이 씩씩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1: 궁금하네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
0: Are you alright?
1: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0: Stress. You
1: Yes, stressed,
0: stressed.
1: stressed.
0: 어.
1: Yes. So, 그 my 그 senior.
0: Your senior,
1: Yes.
0: your boss.
1: Yeah.
0: 아, go on, I'm all ears.
1: 응?
0: Go on, I'm all ears.
1: Only?
0: I'm all ears.

0: ears.
1: Yeah, go on.
0: Go on. 아, 들어준다는 얘기구나. 가만있어 봐.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매일 아침
1: What's wrong?
0: 10분 일찍. 그러니까 10 minutes early, I have to come here.
1: Oh, to the office.
0: Yes, every day. Oh my gosh.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re you friend?
1: Sorry?
0: Boss friend?
1: 어, that's terrible. Oh, no.
0: 오케이. 여기까지다. 바이.
2: 아유, 벌써부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아유.
2: 한 사람의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0: 맞아요. 아,
2: 되니까.
0: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싸움 조장을 해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2: Alright. 자,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또
0: 네.
2: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든가, 아, 얘기해봐라, 나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콩글리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0: 어허,
2: 그래서
0: 예.
2: 이거 오늘 제대로 제가 픽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Mm-hmm. 주세요.
3: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4: Go on, I'm all ears.
3: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4: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2: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0: 네.
2: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네. My boss stresses me out. 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2: 제가 비어둘까 하다가
0: 와,
2: 참았습니다. 덩어리라서.
0: 휴. 그러면은 휴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2: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0: 네.
2: 에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에휴.
2: 에휴.
0: 그러면 진짜 휴를 쓰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그러면, oh, gosh. 이렇게
2: 야,
0: 할까요? 어.
2: okay.
0: gosh. 이렇게.
2: Alright.
0: 네.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뭔가 한숨이 나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혹은
0: 네.
2: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로, 막 이렇게
0: 어,
2: 되는 게될
0: 그래도
2: 수도
0: 되죠.
2: 있고. 오케이. 하지만, 맞습니다. Gosh라고 하는 걸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그죠?
0: 네.
2: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느낌, 조금 불만의 느낌을 얘기를 할 때, Oh gosh.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막, 뭐, rolling your eyes, right? Like this, right? So,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자, 스트레스를 주다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콩글리시로 쓸 확률 높다고 했잖아요.
0: 네.
2: 스트레스라는 걸 명사로 쓴 다음에
0: 예.
2: 그걸 주다가 뭐예요? 주다.
0: 기브.
2: 그래서 give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You give me stress.
0: 맞지 않아요?
2: 들립니다.
0: 어, 그래요?
2: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동사로 쓰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요.
0: 예.
2: giv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tress someone out.
0: 오호.
2: Yes. out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뭔가 동사랑 같이 썼을 때 강조를 해줘요. 오케이,
0: 네네.
2: 그래서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0: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목적어만 바꿔가면서 쓰면 돼요. 예를
0: 네.
2: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영어로 뭐죠?
0: 동료? 코워커.
2: 맞아요.
0: 우와.
2: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스트레스 줬어.
0: 아,
2: 과거 영어로.
0: my coworker. 맞아요? coworker, stressed me out.
2: 그렇죠. 다시 한 번.
0: My coworker stressed me out.
2: There you go. Oh, my coworker stressed me out. 그러면 이제 what's going on?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0: 네.
2: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2: 그의 work, 그러니까 그의 일이
0: 네.
2: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
0: Oh, yes. He's working.
2: His work.
0: His work stressing. Stressing him out.
2: Alright? 자. 비동사가 빠졌죠.
0: 아.
2: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슬씨 그걸 파악을 했는데,
0: 예.
2: 진행형 할때 비동사를 이렇게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0: 무조건 ing 붙이면 단줄 알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시면
0: 에,
2: 돼요.
0: try
2: 오케이?
0: 해보면서,
2: Right. So,
0: 에.
2: I eating 이런 건안 되죠. I'm eating. Right? 비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
0: 네.
2: Alright. So,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Alright,
0: 네.
2: so stress someone out, stress someone out.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My coworker stressed

0: me out.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All righ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받다니까 get이나
1: Take.
0: receive, 막 take 이러고
1: 왜?
0: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1: 그럼요?
0: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1: In and out으로 가나요, 그러면?
0: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stress라는 동사 쓴다 그랬죠?
1: 예.
0: 걔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그래서 스트레스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써요. Be stressed.
1: 아! 아! 우와!
0: You know?
1: 예!
0: Okay, so stress는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 그거의 PP 형태는요,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1: 네.
0: 예죠. So 앞으로 내가 남 스트레스 줄 때, I stress someone out. 내가 받는다. 그럼 I am stressed out 당했다.
1: 네.
0: Understand? 요
1: Yes.
0: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들으면서 계속해. 집중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1: 오,
0: 좋더라고요.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아,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렇게 딱 듣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너무 좋잖아요.
1: 이게 바로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0: 이야기꾼들.
1: 만담꾼들이 이런
0: 오케이.
1: 말 진짜 좋아해요. 저도
0: 진짜로요.
1: 그렇거든요. 계속해. I am all ears. 나는 모든 귀야. 귀가 있단 얘기인가 봐요. 그게 듣고 있다라고 뭔가 의역이 된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니까 저 그거 같은데요. 왠지 칸도 짧고 그런 거 보니까 go on.
0: 오,
1: 오.
0: 오케이. 자, 회화체에서 아마 이런 대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go on, hey, come on, 그러면서 go on. 맞습니다. 자, 이 go on은 사실은 go ahead, 그렇게 해랑 비슷해요.
1: 네.
0: 그렇지만 특히 go on 같은 경우에는 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느낌, 살짝 continue 같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럼 continue 써도 돼요?
0: Continue, continue, okay.
1: 아, 해도
0: 맞아,
1: 되고.
0: 써도 돼요. Continue, go on, 계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 네.
0: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봐. 나 궁금하네.
1: 예.
0: You know?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든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벌써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왜
1: 그쵸.
0: 됐는지,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나는 완전 이내몸 전체가 다 귀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귀여워요, 말이 너무.
0: 귀맨,
1: <귀맨.
0: 웃음> right? So, all ears라고 하면
1: 웃음> 네.
0: 집중해 듣는, 경청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I'm all ears. 그러면, 나 완전 너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Right? 자, 이거 한번 입영작 만들 텐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집중해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Keep 얘기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Try 해보실래요? 틀려도 돼요?
1: Keep,
0: 일단은,
1: I'm all ears.
0: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라.
1: Keep speaking.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Talking. 좋아요. Keep ing 쓴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학생들은
1: Yes.
0: 경청해서 듣고 있었어.
1: 아, 그 학생들. The
0: Were.
1: students were all ears.
0: That's it. The students were all ears. 오케이? Okay?
1: 학생들을 다 귀로 만들어버리면 되네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냥 I'm all ears라는 표현 외에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나 상대방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상대방
1: 네.
0: 너무너무 좋죠.
1: 말할 때 신이 나죠.
0: Exactl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all ears. Keep talking.
1: I'm all ears. Keep talking.
0: The students were all ears.
1: The students were all ears.
0: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1: 네.
0: 사용 빈도가 높은 게 있죠.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 I'm
0: 난 듣고
1: listening.
0: 있어.
1: 아하.
0: 뭐 해?
1: Hearing은 안 되는 거죠?
0: 아닙니다. 그거는
1: 아.
0: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Listening. 이건가? Listening.
0: 처음 보는 스펠링이긴 한데요.
1: 그래요?
0: 네.
1: 뭐죠?
0: I가 없네요. 네.
1: 아.
0: 그렇죠. NNNING 뭐 이렇게 쓴것
1: 예, 뭐
0: 같은데요.
1: 복잡했어요.
0: Right. I'm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 나 관심 있어. 정도의 느낌이. 나 관심 있어. 얘기해봐. 그래서 얘보다는 경청한다는 느낌이 살짝 가볍긴 한데, 빈도는 오히려 얘가 더 많기는 해요.
1: 네,
0: Right.
1: I'm
0: 자,
1: listening.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on. I'm all ears.
1: Go on, I'm all ear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1: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길어요, 오늘.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상사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2: 예.
1: 그녀가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어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말한다. 여유
2: 예.
1: 끊고요.
2: She says I should come. 나는 와야 한다고.
1: 오케이.
2: In 10 minutes early.
1: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2: 그쵸. I should come.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2: 예.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빠르게 있다가. 원래 in 10 minutes는 10분 있다가잖아요.
1: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2: 네.
1: 자, 일단은
2: 아,
1: 암튼
2: come in까지인가 보네요.
1: okay.
2: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1: Okay. Now it
2: 일찍
1: makes sense, right?
2: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1: Sure.
2: 근데 지금 빠진 단어가 없는데요?
1: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아, 매일 아침.
1: Exactly.
2: 아, 매일
1: 월요일만이
2: 아침.
1: 아니라 화요일만이 아니라.
2: Every morning 할게요.
1: Okay.
2: Every morning. 아, 이 정도 스펠링은 제가 알고 있죠.
1: 오케이. Okay. 자,
2: Yes.
1: two words로 돼 있나요, 지금?
2: Tours예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2: 예.
1: Alright. So,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2: 예.
1: every morning. Perfect. 그렇죠.
2: 오.
1: 자, every morning 자체가 매일 아침에라는 이제 부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on, at, in 이런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Every morning. 이왕이면 morning 할 때도 morning보다는 R 좀 땡겨서 More 할때 혀를 많이 당겨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Morning, morning.
2: Morning,
1: 네. 자, 여기서 지금 슬기 씨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헷갈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come in 하고 얘랑 세 개를 까 섞인 거예요. 그렇죠? 자, come in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in이라는 게또 얼마 있다가 이런 뜻이 또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막 섞이면서 잠깐만 이게 10분 있다가란 얘기인가?
2: 공부를
1: 어디서
2: 너무
1: 자르지?
2: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봐요.
1: 이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언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2: 네.
1: 오히려 모르면 백지
2: 약이에요.
1: 상태면 괜찮은데
2: 모르면
1: 좀
2: 약이에요.
1: 알게 되면 이게 막 섞입니다.
2: 그래요. 머리가 많이
1: 네,
2: 혼란스러웠어요.
1: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는. 자,
2: 예.
1: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이 10 minutes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2: 그렇네요.
1: 그냥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로.
2: Come in.
1: Come in. 자, 이 come in은 정말로 들어온다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얘는 출근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2: 아,
1: 네.
2: 그래요?
1: 이렇게 출근해
2: 아.
1: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come in이라는 느낌. 그래서, 사장님, 저 토요일 날에 come in 못해요. 이 얘기는 come to work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2: 네.
1: So, 들어오다, 출근하다. So, 여기서는 내가 들어와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10
2: Minutes
1: minutes early.
2: early.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 아하.
1: 오늘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2: 네.
1: 얼마나 일찍, 그러니까 일찍 와야 된다고 하네. 할 때는 우린 그냥 early만 쓰면 되잖아요. I
2: Yes.
1: should come in early. 일찍. Right?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일찍인지 쓰려면 또 헷갈리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나 기간을 바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2: 아하.
1: 예를 보세요. 일찍, 그러면 early죠.
2: 예.
1: 근데 10분 일찍이면
2: 10
1: 10
2: minutes
1: minutes early.
2: early. Yes.
1: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2: 아하.
1: Right?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게요. 30분 일찍이 뭐예요?
2: 30 minutes
1: 일찍.
2: early.
1: Right? 3시간 일찍.
2: 3 hours early.
1: 그렇죠. 3 hours early. early 앞에 그냥, 그 시간, 기간 넣어주면 그만큼 일찍, 그만큼 이르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2: Yes.
1: 자, 우리는 욕심내서 문장 만들 겁니다.
2: 네.
1: 그는 출근했어. 아까 출근했어 뭐였죠? 무슨 in?
2: Come in.
1: Come in, right? 근데 과거로 그는 출근했어.
2: Yes.
1: 30분 일찍.
2: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That's it. He came in. How early? Oh, 30
2: 30
1: minutes
2: minutes.
1: early. How about this? 어디 도착한다라고 할때 arrive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거뭐 있었죠? 도착하다?
2: Get arrive?
1: 아, 어?
2: Get arrive.
1: 게로? Life요?
2: Get arrive.
1: Ride? You mean?
2: Arrive.
1: Get arrive 아니고요.
2: 그게 두 개를 콜라보 해봤어요.
1: 문단원가 있어요. Arrive와 get을 다 섞었군요. 아, 둘 중에 하나만
2: 예,
1: 됩니다.
2: 죄송합니다.
1: 자,
2: get.
1: get. 그러면은

0: 우리는 거기 도착했어. 3시간 일찍.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못하면 안 됩니다. 자,
1: 네.
0: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어. 과거형으로.
1: We got there.
0: Yes.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이거죠.
1: 와.
0: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1: 오,
0: 됩니다, 여러분들. 좀
1: 네네.
0: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So we got there 3 hours
1: 오호,
0: early. You good?
1: 오호,
0: Alright. So,
1: yes.
0: 이제 나는 early는 이미 암기했어. 그럼 나 얼마 했는지는 앞에 써볼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We came in,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We got there 3 hours early.
0: Alright. 자,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나만요.
1: 예?
0: 출근하다 아까 분명히 come in이라고 했죠?
1: 그쵸.
0: 이번에는 이 친구가 늦잠을 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는 30분 늦게 출근했어. 이거
1: 아, he came in
0: 기억해.
1: 3 minutes lately.
0: 그냥 late.
1: A late.
0: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1: 아, 다른 뜻이
0: Yes,
1: 되는군요.
0: 그리고 사실 30 minutes였는데 뭐 3분 정도는 봐줄 수 있죠.
1: 아,
0: 근데
1: 3 minutes라 그랬나요?
0: 30이에요, 30.
1: Dirty.
0: Alright.
1: Yes.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3분도 용납
0: 용납
1: 못해요.
0: 못하는군요. 여기서는 한 30분은 늦어야 늦는 겁니다.
1: 네.
0: So again, 일찍이면 early, 늦으면 late.
1: Late.
0: That's it. 와, 지금 보세요. early, late도 있고 앞에 얼만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응용 안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1: 갑자기 너무 속성반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예.
0: 여러분 트레이닝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 Every morning. She says I
0: Oh.
1: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Every morning,
1: Yes.
0: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복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 뭘까요?
0: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 이제
1: 아,
0: 여기서 그게 되는 거예요.
1: 이제 갈라지는
0: 오늘은 그냥
1: 거죠.
0: 일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그건 심한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1: 그치.
0: 친구든 뭐 애인이든 누가, 근데 뭐 그거 나쁜 생각 아니잖아. 일찍 가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납니다. 일부가.
1: 점점
0: That's
1: 멀어지나봐.
0: right.
1: 멀어지는 것
0: 멀어지는
1: 같아요.
0: 건가요?
1: 예.
0: So,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1: Actually, that's not a bad
0: You know.
1: idea
0: That's
1: 할까요?
0: right.
1: Yes.
0: 자, 보겠습니다. Alright, so
1: 아하.
0: that's not a bad idea, right? 저번에 했었던 thinking이랑은 좀 다르죠, right? 그래서 생각 방식은 아닌데, 그러면 thinking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아하.
0: 자, idea,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귀가 아프시겠지만,
1: Yes.
0: idea, 아닙니다.
1: Yeah.
0: Okay, R 자르세요.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두번 갈게요. idea, idea.
1: Idea. Idea.
0: 오케이. 문장 맨 앞에 뭘로 출발했어요?
1: Actually.
0: 이거, 여러분들, 제가 actually 하고 in fact 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actually는 보통 왜 이걸 쓸까요? 사실이라고 할 때.
1: 사실이라고 할 때요? 사실이니까.
0: 자.
1: 예.
0: 제 생각에 앞으로 한 27번 정도 더 설명하면 이제 입 흡수가 되지 않을까.
1: 잘 부탁드려요.
0: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때 우리 많이 쓴다고 그랬죠.
1: 네네네.
0: 슬기 씨, 뭐 예를 들어 제가 슬기 씨가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예.
0: 슬기 씨 순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준비했지 하면 Actually,
1: actually.
0: I don't really like 순대. You know what I
1: Ah,
0: mean? 그래서
1: yes.
0: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뭔가를 살짝 고쳐주려고 하거나 항상 그렇진 않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지금 상대방이 이게 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네네.
0: 사실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어울리는 거죠.
1: 네네.
0: Alright, so actually, 사실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그 복숭아 영어로 뭐예요? 복숭아.
1: 복숭아요?
0: 네.
1: Peach.
0: Peach, right?
1: 예.
0: Peaches, 복수로 써볼게요.
1: 네.
0: 사실 나 복숭아 못 먹어.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1: Aha. Actually, I
0: Okay.
1: can't eat
0: Peaches,
1: peaches.
0: right? Actually, I can't eat peaches, right? How about this?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1: Actually, he is not a Korean.
0: He's not Korean.
1: He's
0: 어디서도
1: not
0: 되기는 하는데요.
1: Korean.
0: 보통 한 명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1: 네.
0: 형용사인 그냥 Korean을 쓰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Okay. So 약간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0: 읽어볼게요. Actually, I can't eat peaches.
1: Actually, I can eat peaches.
0: Actually, he's not Korean.
1: Actually, he's not Korea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나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때 bad idea잖아요.
1: 네.
0: 걔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할 때 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1: Worst idea?
0: 아, 그거보다도 끔찍하다라고 써요.
1: Terrible idea?
0: That's right.
1: Wow.
0: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 네.
0: 빈도가 높아요.
1: 아,
0: that's a terrible idea. Right? 그거 외에도 안 좋은 형용사 곁들여서 쓰시면
1: 네,
0: 됩니다.
1: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wa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1: 우,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자, 이 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 stress someone out.
0: Yep.
1: 목소리 키워서 따라해 주세요. 어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일단, 어휴.
0: Gosh.
1: 내 보스가 날 스트레스 줘.
0: My boss stresses me out.
1: 그렇죠.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과거형으로요.
0: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Perfect.
0: Yes.
1: 세 번째. 일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의 일이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0: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그렇죠.
0: Uh-huh.
1: 읽어볼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My coworker stressed me ou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자, 다음은요. 기간, 시간, 기간, right? 을 early 앞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눌 거예요. 그녀는 말해.
0: She says.
1: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
0: I should come in.
1: 10분 일찍.
0: 10 minutes early.
1: 매일 아침에.
0: Every morning.
1: Alright. 이 병작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걔는, 그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과거로.
0: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Perfect. 자, 우리 거기 3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린 거기 도착했어.
0: We got there.
1: 3시간 일찍.
0: 3 hours early.
1: Perfect.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He came in 30 minutes early. We got there 3 hours early.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5: Go on, I'm all ears.
4: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5: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0: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What?
3: 10 minutes early. Yeah, get to work early.
0: Where is your ears?
3: Oh,
0: my gosh.
3: Sorry.
0: Bye.
1: Yes.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녀가 온다. 조용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re she comes. Be quiet.
1: 그렇죠. 갑자기 뭔가 등장했을 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병작 패턴. Stress someone out. 활용해서 다음 영작 주세요.
0: 네?
1: 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nice.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네.
1: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5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토픽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잘 파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읽기 실전 모의고사 5회 뒷부분에 있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19번 문제 이런 또는, 또한, 그래도,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이 부사 표현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많은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루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와 있고요. 경기가 있는 날마다 같은 양말을 신는 선수도 있고 경기장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쓰는 행동을 꼭 하는 선수들도 있다. 자, 습관에 대해서, 반복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표현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긴장이 조금 풀리고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쓰는 행동을 꼭 하는 선수도 있다. 또는 긴장이 조금 풀리고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하지요. 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꼭 해야 하는 행동을 꼭 하는 선수도 있다. 그러면 긴장이 조금 풀리고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다 넣어서 우리가 답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또는, 또한, 그 다음에 그래도의 의미, 또 그러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이지요. 자,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 중 하나를 고를 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도라고 하는 문제,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 앞의 행동으로 인해서 뒤에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걸 하고 나면 긴장이 조금 풀리고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행동,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선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에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선수의 옷차림은 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옷차림과 관련된 내용 상관없지요. 그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선수는 모두가 같은 행동으로 집중력을 높이

된다? 아니고요. 자, 운동선수의 반복된 습관은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 자, 안정,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혹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1번과 2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역시 이 21번과 22번 문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관용 표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관용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눈 감아주다, 발목을 잡다, 진땀을 흘리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내용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최근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 일주일에 한 번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사내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예의다. 자,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특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자, 기업이 직원들의 목소리에, 여러분 어떤가요? 목소리 나오면, 자, 눈을 감아주다, 발목을 잡다, 진땀을 흘리다, 귀를 기울이다. 보통은 목소리는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조금 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뭐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기업에 대한 애정과 업무의 열정이 생긴다고 한다. 자, 앞부분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기업이 직원들의 목소리에 뭔가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기업에 대한 애정과 업무의 열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눈 감아주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눈을 감아주는 것은 그냥 넘어가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발목을 잡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땀을 흘리다, 뭔가 긴장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진땀을 흘리다라는 표현으로 되게 힘들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다, 의견을 잘 들어준다라는 내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정답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근무 시간이 짧으면 직원들은 열정이 생긴다? 이런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지요. 자, 그 다음 일부 회사는 회사 안에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사내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예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회사 안에 이렇게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과 24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 나의 심정을 가장 알맞은 것으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가 길어서 우리가 시간상 이 짧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잘 풀기 위해서 일단 밑줄 친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때의 그 나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그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어머니께 정말 맛있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자, 이 실제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이 될줄 알았으면 그때에 그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자, 우리 두 사람의 생활비와 내 교육비를 위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셔야 했다. 이제 어머니가 부지런하셨던 것 같죠? 자, 일단 고등학생 때 내가 일어나면 어머니는 이미 출근을 하셨지만 식탁에 밥과 국, 계란말이가 매일 차려져 있었다. 자, 그때는 똑같은 반찬이 지겨워 안 먹고 나갈 때도 있었다. 매일 만나던 어머니의 밥상이 당연한 줄 알았다. 자, 어제는 아이가 아파서 하루 종일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아이를 돌보았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뭔가요? 이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인 것이고, 어제는부터는 이제는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재우고 나니 배가 고픈 것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 내 과거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차려주던 반찬, 밥상, 이런 것들이 다 회상이었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계란말이가 생각났다. 서둘러 계란말이를 만들고 식탁에 앉아서 먹어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그때는 너무 똑같은 반찬이어서 다 먹지 않았는데, 내가 만들었더니 그 맛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어머니께 정말 맛있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약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뭔가요? 눈물도 조금 나고, 그죠? 눈물이 났다.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우리가 감격스럽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짜증스럽다도 아니고요. 불만스럽다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생활비라고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와 내가 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번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항상 맛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머니가 항상 차려준 밥상은 있지만 뭐 맛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죠. 그때 똑같은 반찬이 지겨워서 안 먹고 나갈 때가 있었다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어머니를 닮아서 계란말이를 잘 만든다. 물론 계란말이를 만들었는데 어머니의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되기 어렵고요. 자, 아이는 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했다. 자, 아이에게 엄마가 해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5번부터 27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짧은 우리가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잘 해석해 낸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축구 국가대표 이정민, 한국 넘어 유럽으로 훨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짧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사실 비유적인 표현들,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자주 접하면서 자주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시험 볼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 국가대표 이정민, 그 선수 이름인 것 같죠? 자, 한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훨훨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훨훨이라고 하는 단어 뭔가요? 새가 날아가는 듯한, 그죠? 훨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을

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1번을 보시면 이정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나서 유럽으로 떠났다. 사실 뭐 제외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한국의 축구 대표팀 이정민 선수가 유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25번에서 이 한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이런 선수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축구 대표팀 이정민 선수가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 훨훨 날아가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인데요. 자, 지하철 출입문 고장, 출근길 발 묶인 승객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출입문이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출근길에 발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 고장 났으니까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승객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최근 지하철 고장 사고가 증가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다음 출근 시간에 지하철 문이 고장 나. 여러분 여기까지 맞지요? 그 다음, 승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 네, 발이 묶인 승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하철을 탈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라는 말로 여러분 의미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인데요. 27번은 대학 입시 정책 오락가락. 여러분, 오락가락 뭔가요? 뭔가, 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뭔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자, 입시생이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입시 정책이 바뀌니까, 계속 바뀌니까, 오락가락하니까, 입시생들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 바뀌는 대입 정책 탓에 입시생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맞죠? 자주 바뀌는 대학 입시 정책이 바뀌어요. 그런 탓에 입시생들이 혼란, 거진다는 것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입시 정책이 안정되어 입시생이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인가요?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고 새로운 입시 정책 덕분에 대학 국내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대학 입학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 신문 기사 제목과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술을 나눠 마시는 문화가 있다. 자,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빈칸이 어디 있느냐?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빈칸 앞뒤 문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일단 두 개의 술잔이 하나의 박을 이루는 것처럼 두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이다 라고 했고요. 여러분, 앞 문장을 더 보면 이 순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술잔이 하나의 박을 이룬다. 하나의 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도 뭔가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재산을 주고받을 아니죠. 기분 좋게 축하하는 아니죠. 여러분, 뭐나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라는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때 술잔으로 쓰는 바가지가 있고요. 그 바가지를 나눠서 그 술잔을 쓴다는 것이고, 그 바가지에 따른 술을 반씩 마시고 잔을 또 바꾸어서 나머지 반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술잔이 하나의 박을 이루듯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41번 문제. 역시나 이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에 이 제시된 문장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이 책은 유명한 주인공의 옆에 있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역사학자 이영준 씨가 30년 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잘 팔렸던 것이죠. 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조연으로 보는 한국사를 개정. 여러분,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출간했습니다. 재출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온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죠. 자,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가 30년 동안 새롭게 연구된 정보를 추가해 다시 쓰였다. 자, 여러분, 재출간했다. 이와 같이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출판 당시 인기를 끌었다가 30년 동안 새롭게 연구된 정보를 추가해 다시 쓰였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이 조연으로 보는 한국사가 재출간이 됐고, 이 책은 유명한 주인공의 옆에 있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이 한국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문장은 이 기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서평이나 감상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할 때에 이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자, 또한이라고 하면서 책의 관점을 유지한 채 문장들은 새 책처럼 수정되었으므로 독자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처럼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내용이 이렇게 뒷부분에 쓰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 문장,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억에 들어갈 부분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질문인데요. 자, 46번부터 47번에 해당되는 길고 또 수준이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46번에서는요,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상용화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의 운전 실수를 줄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다. 여러분, 상용화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연구나 개발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행이 되어서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자, 근데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기술, 뭐, 친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좀 한다.

라는 제도, 그런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운전 실수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특히 뭔가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 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입니다.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뭔가요?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려면 그에 맞는 규범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센서 인식이나 돌발 상황 대처에 대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 설명하고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운전자와 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질지 불분명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겠죠? 자율주행차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도입에 앞서 안전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비상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내릴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 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한다. 자, 기술 개발 제도가 뒤따르기보다는 기술에 작동할 수 있는 규범 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태도를 본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지 앞서가는 것을 이 사회적 규제가 크게 앞서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국내에 이 불완전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걱정,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혼란에 제도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하다,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랬을 때 촉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대한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규범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도 규범의 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6번은 필자의 태도로 이런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혼란에 제도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 완성된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된 단계라고 보기 어렵겠고요. 그다음 모든 교통 상황에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안전하다라는 건 아닌 것이죠. 자율주행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그다음에 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누가 법적 책임을 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계층에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어디에 있나요? 고령자,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4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5회를 끝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제들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con mi dedo.

0: 고양이가 좋다? 강아지가 좋다? 하나, 둘, 셋!
1: 강아지!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3: 우와!
4: 오! 강아지다! 자세가 엄청 늠름해 보여!
3: 우와! 근데 어떤 강아지길래 이렇게 동상도 있는 거지?
5: 아, 아주아주 용감한 일을 한 강아지거든. 옛날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6: 그래 장을 다 봤으니 얼른 집에 가야겠다.
7: 아니 이건 강아지잖아. 아니 버려진 강아지인가?
8: 아파. 콕콕 아파.
7: 아이 어디가 아픈가? 아이 저런. 아이 온몸이 다 가시투성이잖아.
6: 안 되겠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7: 자자자 조금 일어나 보고. 으치 옳지 옳지 옳지.
8: 아프다.
7: 아파. 자자자자자자. 으치. 아이고 이거 많이도 찔렸다. 아유 어쩌니. 아유.
3: 뭐냐.
4: 아이 그렇다고 이렇게 덜컥 데려오면 어떡하니?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6: 아이 어머니, 아 일단 살리고 봐야죠.
8: 아프다.
6: 이 가시부터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5: 아유. 여기서 잠깐. 가시를 모두 찾아 뽑아야 강아지가 살 수 있다.
6: 으아! 몸에 박힌 가시!
4: 우리가 찾아주자!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세어보자.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어? 모두 여덟 개야!
5: 그럼 여덟 개만 뽑으면...
4: 잠깐! 머리 쪽에 하나 더 있어!
3: 아, 그럼 모두 아홉 개?
5: 오호! 그렇다면 모두 아홉 개를 뽑으면 돼!
6: 자, 마지막 아홉 개째! 아, 와! 다 뽑았다! 많이 아팠지? 자.
5: 김개인은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나눠주며 정성껏 강아지를 돌봤어.
7: 아이, 이제 네가 기운이 나는구나.
8: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4: 아이고, 깨났구나. 깨났으면, 으쌰. 어서 나가라. 나가.
7: 아유, 어머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우리 형편에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강아지 줄 밥도 없는데.
7: 아, 저 먹을 거 덜 먹고, 얘 나눠줄게요. 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뭐? 아유, 안 된다니까, 그래. 아이고, 시원해. 아유, 난 몰라. 에이, 괜히 네가 알아서 잘 키워.
7: 정말요, 어머니? 잘 됐다. 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지? 그래, 산에서 만났으니까 산.

0: 산돌이, 산돌이 어떠냐? 산돌아.
1: 아유, 난 됐다니까, 그래.
0: 좋아하실 거라니까요. 자, 산돌아. 자, 이렇게 하면. 오. 자, 다음은 이렇게 하면. 역시 우리 산돌이 똑똑해, 똑똑해.
1: 아유, 생강 자루를 어디다 뒀지? 아, 생강?

0: 아이고, 아이 산돌이가 할미 생강 찾아준 거예요? 아유, 산돌이 똑똑하네.
1: 똑똑해, 똑똑해.
0: 아유, 잘한다. 고마워요.
1: 키우길 잘했죠?
0: 그러네, 안마 더 잘하고.
1: 자, 이 공을 반으로 나눠서. 자, 이건 산돌이 거.
2: 징계이는 산돌이와 공 한쪽도 나눠 먹고.
0: 개인아, 아유, 얘가 자다 말고 어디 간 거야? 개인아, 아유, 깜짝이야. 아유.
2: 잠도 같이 자고.
0: 산돌이가 그렇게 좋으냐?
1: 산돌아!
2: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
3: 개인아!
1: 자네 왔는가?
3: 아유, 네 나이가 몇인데 강아지 좀 그만 달고 다녀라.
1: 아니 왜? 우리 산돌이랑 다니면 재미도 있고 안 심심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치?
2: 맞아.
3: 아유, 이 산돌이가 응가 마렵나 보다.
1: 아니, 응가 마려울 때는 이거고, 지금은 이랬으니까 배고프다는 뜻일세. 자, 산돌이 앉아. 산돌이 손. 옳지, 옳지. 자, 여기 마른 오징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2: 신나, 춤나.
3: 아유,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참, 다음 달 내 생일인데 개인이 자네도 우리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와.
1: 아이, 당연하지. 좋아, 좋아. 이거 많이 먹어라. 아유, 우리 산돌이.
2: 그리고 다음 달 친구의 생일이 되었지.
1: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아유, 거긴 건너 마을이라 산도 지나야 하는데 어딜 따라나서.
1: 그래, 산돌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0: 그래, 산돌아. 할미랑 있자. 왜, 왜? 그 뭐가 있다, 뭐야.
1: 아유, 참. 진짜.
0: 조심히 갔다 와라. 예. 응, 그래, 그래.
1: 아이,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3: 아이, 그래서 산돌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1: 아이, 산돌이도 자네 생일 축하해주고 싶었나 보지.
3: 뭐? 아이, 산돌아, 고맙다. 그래. 자, 내가 아주 오래전에 담근 과일주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마셔보세.
1: 아, 이 귀한 거를. 정말 축하하네.
3: 아유, 고마워.
1: 아우, 맛있다.
2: 친구 생일이라 오랜만에 술에 취한 김개인은
4: 이제 해진다. 빨리 가야 한다.
1: 아유, 친구 생일이라서 좋고. 아유, 바람 솔솔 부니 차분히 산돌이가 아는 지금.
0: 아유, 어떡해. 아유, 산돌아.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산돌아. 아유, 산돌아, 일어나봐.
1: 산돌아.

0: 김개인은 산돌이를 위해 뾰를 지어줬지.
1: 자기를 희생해 사람을 구하다니. 강아지인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2: 우리 산돌이. 산돌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우리 좋은 곳에 가서 견디시죠. 산돌아, 산돌아.
0: 김개인은 산돌이의 묘에 나무 지팡이를 하나 꽂아주었는데, 1년 뒤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더니.
3: 어머니, 다 왔습니다.
0: 나무 한 그루가 네, 자랐어.
3: 어? 아니,
1: 지팡이가 느티 나무가 됐구나.
3: 어머니, 아무래도 우리 산돌이가 나무로 다시 태어났나 봐요.
1: 그런가 보구나.
3: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우리 이 나무를 강아지 오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강아지 나무 오수라고 불러요.
1: 그러자꾸나. 강아지 나무 오수.
0: 지금도 천년이 된 느티나무 옆에 의로운 강아지를 기념하는 비석이 남아있지. 훗날 강아지를 위해 동상도 세우고 마을 이름도 오수마을로 바꾸었다고 해. 친구들도 반려동물과 잘 지내. 오늘 이야기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끝구의 최종 목표다.

0: 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 나타났나요?
2: 비상이다!
1: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2: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0: 아니, 박사님, 왜 그러셨어요?
1: 돈을 아껴 쓰셔야죠. 아니, 대체 어쩌다 카드값이...
2: 아니, 나 말고!
0: 아, 박사님 얘기가 아니었군요.
2: 그래, 하늘이가 카드로 물건을...

0: 너무 많이 샀어.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1: 아! 이럴 수가!
0: 요정들! 당장 출!

0: 오늘의 주인공 김막수 어린이다.
1: 아, 나 이거!
2: 김막수! 오늘 마트 오기 전에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 사지 않기로. 가자, 엄마 장 볼 거 많아요. 과자를 그렇게나 많이? 어휴,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사자. 나머진 다시 갖다 놓으세요.
1: 나 이거 다 먹을 건데.
2: 두 개만 살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살래? 둘 중 뭐야?
0: 이렇게 뭐든 다 사고 싶어 하는 김막수 어린이였는데.
1: 아까 그 과자들 다 사고 싶었는데.
2: 막수야,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어떻게 되지?
1: 어떻게 되긴요. 완전 좋죠.
2: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아껴 써야지.
1: 그럼 나중에 카드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3: 6만 원입니다.
1: 돈은 내면 없어지지만.
3: 6만 원입니다.
1: 카드로 계산한다고 카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카드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돼.
1: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 회사에 내면 되잖아요. 엄마 진짜 답답해.
0: 그런데 이런 막수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우리 막수처럼 부모님 돈으로 이것저것 막 사려는 어린이 이 크크가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막수를 위해 이 악당 크크 막소카드로 변신!

0: 이게?
1: 보긴 카드지. 엄마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쓱 긁는 그 카드.
0: 무슨 카드가 이렇게 커?
1: 세상엔 이런 카드도 있고 저런 카드도 있단다. 나처럼 언제든지 막 써도 되는 막서 카드도 있고.
0: 막서 카드?
1: 아, 막수야, 너 사고 싶은 거 많지? 지금부터 이 막서 카드로 막 사. 난 네 거야.
0: 내 카드?
1: 아 참, 이름부터 쓰자. 자, 이 펜으로 네 이름 써.
0: 수. 나 카드 생겼다.
1: 예!
2: 그리하여 막스 카드와 함께 마트에 간 막수는

0: 야. 계산해 주세요.
1: 결제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2: 예, 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계산 됐습니다.
0: 예! 내 카드로 샀어요.
1: 아니, 네가 무슨 카드가 있어가지고.
2: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1: 깜짝이야.
2: 저 막수의 카드, 막서 카드라고 합니다.
1: 막서 카드? 아니, 그러면 막서 카드로 이걸 다 사면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 돈은 누가 대지?
2: 걱정 마세요, 어머니. 카드값 어머니한테 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카드.
1: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려고?
3: 그렇게 한동안 막수는 막서 카드로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0: 이제 빵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많이 사 먹었더니 질려.
2: 에이, 그럼 딴 거 사 먹어. 이 막서 카드로 막 사라니까.
0: 저 근데 지난번에 엄마가
1: 막수야, 우리가 카드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0: 라고 하셨거든? 그럼 내가 막수 카드로 쓴 돈 나중에 누가 내지? 엄마랑 아빠가 대신 내주시려나?
2: 아이고, 우리 막수가 그게 궁금했구나. 자.
0: 이게 뭐지?
2: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 네 카드값을 내줄 거야.
0: 저 사람이 누군데? 아, 설마 저 멋진 아저씨가 미래의 내 모습인가?